아버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리해서 연임금은 자기한테서 난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순임금 순한테 중국의 천자의 주위를 물려주었 중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효도를 한 사람은 천자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에 따라서 어떠한 지위를 맡겨도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어떠한 직책이라도 믿고 맡길만 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백중날을 기해서 우리는 각자 반성을 해가지고 과연 나도 순임금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효도를 해왔었던가, 목련존자와 같이 그런 효도를 할 수 있었던가, 자기를 반성하고 행여나 불효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부처님께 참회하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또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한번 반성을 해본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법보전의 말년위패가 지금 오늘로서 위패번호가 6만 50번까지 나갔고 영가의 수효는 9만 1982위의 영가가 이 법보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말년위패를 모신 전강 대종사, 우리 법보선원의 조실로 모셔져 있는 이 전강 근심께서 이 법보전을 이 용화선원의 모신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든 법보 가족에게 효도의 사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자매, 선망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영가를 모시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천도제에 동참을 하실 것이고 모든 정월이라든지 4월 초파일이나 추석이나 법보제나 이런 법회 때마다 오시게 되면 이 조상들에게 물론 부처님과 조실스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선망 부모에게도 향을 올리고 절을 하시게 될 것이고 추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망 부모에게 효심을 가지고 추모를 한 사람이 살아계신 부모에게 어떻게 불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패를 모신 그 공덕으로 해서 자연히 효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정법을 믿게 될 것이고 법문에 의지해서 녹음 법문을 또 의지해서 정법을 믿고 참나를 깨닫는 참선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효도 사상이 자연히 전승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정법을 믿고 참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니 그러한 법보 가족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으니 그것이 자연히 이 대한민국 사회 국가가 차츰차츰 윤리 도덕 사상이 번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서 이 세계가 차츰

평화로운 세계로 되어갈 것이 분명한 것이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으로서의 인간성, 인간의 근본 자비와 사랑의 정신이 없고서는 발달된 과학 물질 문명은 인류를 망하고 세계를 망하고 자연계를 망하는 그렇게 악용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효의 사상, 참나를 깨닫는 자비와 지혜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어야 그 물질 문명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평화롭게 사용될 것은 불을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성현들이 펴신 진리의 교육은 차츰차츰 쇠퇴해가고 물질 문명 위주로 교육이 세계 도처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는 말세의 참 비참한 참혹한 세계로 이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급한 것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위급하다, 세계 도처가 뭐다, 경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허리띠를 매면서 검 속에 살면서 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호강하고 잘 먹고 낭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뭐다 야단들이지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마음으로 검 속에 살면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호화주택, 좋은 차, 좋은 의복, 탁 정신 차려서 검 속에 살기로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있어서 농사 짓고 직업에 귀천을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체, 큰 기업체, 작은 기업체가 사장이나 기업주나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 회사다, 노동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크고 작은 회사가 공장이 모두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노사분규가 있으며 어느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반드시 살 길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급한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마음보를 고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마음보를 고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마음보를 고쳐야 합니다. 마음보를 고쳐서 반성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회사는 회사의 각 직원은 직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모든 사람이 마음보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남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기 말을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꼭 있는 법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가정의 불편도 거기서 없어지는 거고, 부부 간의 문제도 거기서 없어지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고, 공장 문제도 그날부터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망망우주인 수 없지만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 허기를 찾고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때 쓰러졌던 가정 엉망진창이 된 회사도 부두둑부두둑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온 세계에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가 천명 만명이 나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아마 삼세제불이 탄생을 하셔도 구제할 살아날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현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 되고 공자님이 될 것입니다.

4월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은

0: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부따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BTI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대다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137페이지, 복제를 관상한 후에 귀의하는 법. 복제는 이제 우리가 자기 방에, 자기 집, 불당에다 다 이렇게 설치했으면은 그 재단을 어떻게 관상을 하는가. 관상은 이제 수행한다는 개념이 윗바사나 초기 불교에서는 명상한다 이런 말을 쓰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조계종 참선할 때는 수행한다 혹은 참선한다, 좌선한다 이런 걸 쓰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관상한다. 관상은 볼관자 생각을 상자니까 부처님 삼보의 모습을 눈앞에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려면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태도가 바로 두려움과 신심이다. 자, 근데 두려움은 밑에서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움은 이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과 그 속에 당하는 자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며, 신심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삼보뿐이라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다시 담장 넘기면 대승의 특별한 귀란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앞서 말한 두려움과 신심 이 두 가지에다가 고통을 받음을 보고 연민심을 내는 것을 더한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삼보를 대했을 때 삼보의 그림을 그린 상징하는 그 복전 귀체를 댔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신심으로 해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윤회계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각성하는 것이고, 또 신심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 중생들, 나 또한 나를 포함해서 연민심을 내야 된다 이거죠. 자기와 주변의 부모님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들 자신이 그들을 대표해서 귀의함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귀의한다는 생각으로 한다. 이거는 아가미신 중 적현무신신, 내 한 몸으로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무한한 무수의 몸을 놔둬가지고 내가 한번 전하는 것이 동시에 내가 천배가 화신을 놔둬가지고 손오공이 귀속 털을 다 뽑아가지고 후 해가지고 손오공 천기 천마리 만마리 손오공을 쫙 만들어내죠. 영화에 이야기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힘으로 쫙 부자기의 분신을 놔둬가지고 내가 한번 전할 때 동시에 내 분신이 천기의 분신이 나가서

승반제라면은 그것이 다 일체중생한테 휴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티벳 불교는 관상하는 것은 상상력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자기가 다 차려놓은 불단 앞에서 잔도 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천수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등도 켰다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그 밑에 합송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 스승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 합송해야 되고, 그러면 왜 우리는 삼귀를 했을 때 불법성, 부처님 법 가르침과 성가에 귀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본 스승은 왜 앞에, 디벳은 앞에 근본 스승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자주가 찾아뵐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근본 스승인 게 사실 좋죠. 우리가 아프면은 어느 병원에 주치의를 찾아가듯이 내 상태를 잘 아니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이 근본 스승인 게 좋죠. 자, 근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세계에 또 스승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요거 해봅시다. 근본 스승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합니다. 혹은 이제 이걸 그 옆에 티벳말로 해놨거든요. 라말라 잡수지요. 상젤라 잡수지요. 젤라 잡수지요. 겐디나 잡수지요. 이게 이제 발음이 모음이 많고 여러 가지 아가 많이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입에 딱딱 붙어요. 하기가 좋아요. 라말라 잡수지요. 상젤라 잡수지요. 젤라 잡수지요. 겐디나 잡수지요. 여러분들도 다 쉽게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라마는 스승이란 뜻이고 상제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티벳말로. 티벳말로 최는 법이란 뜻이에요. 최. 겐디는 게딘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경상도에 있는 국외음화 현상해가지고 게딘보다는 겐딘이 낫잖아요. 티벳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상제도 본래는 라싸 티벳 서울 사람들은 상제 이렇게 하는데 저 시골로 가면 그냥 상제 개보다는 제가 발음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상젤라 잡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혹시 이제 또 익숙해질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말라 잡수지요. 상젤라 잡수지요. 젤라 잡수지요. 겐디나 잡수지요. 이제 이렇게 평소 쭉 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이제 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잡수지요 하고 이렇게 끝내면서 이제 근본 스승께 귀의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복전에 있는 라마 대가랑 이제 요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 앞에 뭐 불단에 모셔져 있는 그 탱화에 부처님 계신 그 부처님으로부터 축복이를 내려온다 생각하는 거라. 예, 그게 그 우상숭배로 앞으로 사진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당이라든지 자기 집에 만약에 태양을 모시놨다면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거기서 나한테 축복이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돼. 상상입니다, 물론. 근데 상상이 실제가 되는 수가 있거든. 황금빛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우환이 많고 집안이 안 좋고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하얀 빛이 부처님 그 탱화에 있는 거기로부터 하얀 빛이 나한테로 싹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내가 병이 다 나서 정화하려면 하얀색이고 이제 축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황금빛색이 싹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상상을 했는데 교감이 실제된다면은 아 진짜 그렇지 내가 체험했어.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했어. 이 정도 돼야 되거든. 올해 이제 절에 열심히 백일기도, 천일기도 만약에 또 삼천매 기도하시는 분은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럼 거기에 보살님들 이제 가피를 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부처님이 자기를 보고 눈을 크게 뜬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에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법당 전체가 황금빛으로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나한테만 갑자기 황금빛을 확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다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날아갈 듯이 그래. 그게 이제 가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부처님께 귀의한다. 염송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큰 죄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열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불상에 좋다 나쁘거나 평가하거나 물건값 대신에 불상을 담보 잡거나 불상을 물건으로 이고 사고 팔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불상을 파괴하는 것들이다. 예, 요게 이제 람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거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죄인데, 그리고 우리가 뭐 불상을 팔아먹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불상을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업이 굉장히 악업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대웅전 불상을 봤다. 막 우리가 뭐 불교사에 가가지고 불상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뭐 불교사에 가가지고 책이나 구할 거나 염주 사러 가가지만 불상 사러 가지는 않잖아요. 불상이 크다는 걸 갖다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이 입이 가벼워져가지고 아유 부처님이 왜 저렇게 못생겼지? 부처님이 왜 저렇게 뚱뚱하지? 평가하지 마라 이거지. 부처님에 대해서. 왜? 오래된 전통사찰에 모신 부처님들은 다 옛날에 큰 스님들이 점화를 했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하고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점화이 안 된 부처님이 있어요. 이제 금정산 골짜기 뭐 무당 구단다고 갖다 놓은 불상,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상 이런 건 저만 해냈기 때문에 그건 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들이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주목도 안 하겠지만 우리 불교 신도 여러분들은 그럴 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된 거, 저만 안 된 거를 확실히 따져야 돼요. 저만 안 된 건 사불이라고 해요. 사된 무처냐.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바위에 마이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근절 근처에 책에 나오거나 공인된 마의 삼존불이라든지 뭐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든지 또 경주에 뭐 어떤 이런 거는 다 공인이 됐잖아요. 책에도 나오고 그런 거 가서 이렇게 합작해서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얄궂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절을 지어가지고 근처에 돌이 있으니까 돌로 막 마이불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저만이 안 됐기 때문에, 큰 스님이 와서 저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불이라 해가지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은 보살님이 절을 해가지고 큰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저만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제법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는데, 그런 건 좀 드물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한 장 넘기시고 자, 정법을 어긴 죄라 하면 경전을 물질로, 자 우리가 또 신도들이 경전을 팔아먹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골동품 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경전이 오래된 부처님 복장에서 나왔거나 아주 오래된 절에서 법방이라든지 뭐 묘변왕이라든지 절에서 간수했다고 6.25 끝나고 절이 허술할 때 많이 유출이 됐거든요. 그럴 때 절에 나온 걸 갖다가 팔아먹는 문화재 그런 사람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팔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간송 전영길 선생 같으면은 귀중한 문화재를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문화재를 다 잘 간직했죠. 그런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다면 팔려나가거나 훼손되거나 외국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외국에 갔을 때 경매장에 나온 부처님이나 살이나 탱화 이런 거는 사가지고 우리 국내에 들어 갖고 와야 되죠.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걸 해야 돼.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는 대승불교, 저기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한다고, 아이고 지금 대승 소승불교 중에 불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지. 소승이란 말도 요즘엔 글로벌 세계 시대에 그렇게 쓰지도 않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세계화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스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소승이 있다.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라바다라고 하는데 상자오 불교, 오늘날 미얀마, 타일랜드,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가서 보면은 거기도 불교가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봉사도 잘하고 계도 잘 지키는데 그걸 우리가 얕볼 수 있나 이거지. 그 옛날에 소통이 안 됐을 때, 몰랐을 때 소생이라고 했는데 소생이 얕보면 안 된다. 불교 집안에 다 큰형님, 작은형님 다 있듯이 다 한 집안인데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 이거지. 수준이 네 불교는 수준이 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소승과 대승이 서로 비방하지 말고 화합해라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스남사 불교 대학에서 배웠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네뭐 배우노? 그게 불교가 수준이 너무 낮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 그것도 잘해봐라, 그것도 좋다 이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서로 살려주는 불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서로 비난하지 말라. 종파 간에 서로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예절의 불자 예절의 기본입니다. 경전이 있으면은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절에서 받은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것 책에 있다면은 서가에 책꽂이에 제일 앞에 제일 깨끗한 데딱 모셔야 된다 이거죠. 또 경전은 땅바닥에 던져놓고 위에 발로 건너뛰고 이러면 안 된대. 경전 위에다 다른 책을 포개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경전이 해탈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잘 아셔야 돼요. 밤거나 김치찌개 냄비 뚜껑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에 받침대로 쓰거나 김 만나가게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만화책으로 하고 경전은 그래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큰 죄를 짓는다. 또 옛날에 선비들도 길 가다가 옛날 종이가 귀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귀했어요. 땅에 떨어진 종이를 보면은 옛날에 선비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들랑 주워가지고 모아서 태워라 이랬거든.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 이랬어요. 종이도 귀한데 땅에 떨어질 종이가 별로 없겠지 옛날에는.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종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종이에 써야지 문자도 귀하게 생각했어요. 문자. 근데 우리는 70년대만 해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신문지로 화장지가 없으니까 신문지로 화장지 대신 쓰고 아니면 헌책 쓰고 그랬죠.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 글씨가 쓰인 종이로 뒤를 닦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게 원래 옛날에 그 선비 양반 문화가 그래요. 왜? 글씨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선조나 인조나 뭐 정조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조선시대 때. 글씨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훈민정음이 있다고 쳐도 아마 70%는 문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문자가. 이렇게 문자가 글자로 쓰여진 책뿐만 아니라 경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항상 마음에 새겨서 조심해야 된다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0: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나상도 지역진의 그랑 열정.
4: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그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4: 김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PD, 빨간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6: 안녕하세요.
7: 버터 밤쇼 300억 온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0회 만대대상 시상식이 강원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0: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양사리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정밀조사와 현장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강원도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안중근 을사의 동양평화론을 일본 사회에 알려온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수상했습니다. 실천 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문예 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예술감독이 수상해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승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스님의 생명사랑과 결의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은 평화와 실천, 문예 세 부문에서 모두 5명이 수상했습니다.
2: 오늘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작은 샘물이 되어 온 교회의 가슴에 솟아나고 마침내 온 인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평화의 대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1997년 설악 무산 조호현 스님의 원력으로 제정된 만해대상은 특정 종교나 국가, 인종을 넘어 만해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 제30회까지 단체를 포함해 33개국 155명이 수상했으며 역대 수상자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달라이라마, 김대중 전 대통령, 시린 에바디 등 세계적인 평화 인권 활동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오늘 만해 축전을 통해 선생께서 남기신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오조 전 일본 고치현 의회 의장이 받았습니다. 니시모리 전 의장은 3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알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화해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 私は今86歳ですが残された人生これからも日韓韓日の友好増進のために全力を挙げてまいりたい。そういう一つの宿題が解決するまでは私は頑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今日この場で改めて痛感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1: 실천 대상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안규리 이사장은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 설립에 참여한 이후 30년 가까이 이주 노동자와 독거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돌봐왔습니다.
4: 좀 더 살피고 시간을 쓰면서 진정성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상의 무게감을 느끼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누군가를 돕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마침내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1: 문예 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신식컴퍼니 예술감독이 수상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반세기 넘게 사랑과 외로움, 고통과 희망을 쉽고 따뜻한 언어로 노래하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박명성 예술감독은 한국 뮤지컬의 제작 기반을 다지고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공연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후배 예술인들을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 시인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시를 쓰는 현실성 속에 있어야 한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6: 글로벌한 K뮤지컬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며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 제30회 만해대상은 만해 스님의 정신

0: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 사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명, OECD 평균 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마음의 위기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위기에 이르기 전 마음을 살피고 고통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교계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마음의 위기가 사회 문제로 깊어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이를 종교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선명상 대중화와 국민 마음 건강에 꾸준히 힘을 실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사회적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고통을 덜어주면.
2: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고 필요한 때는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교계 역시 명상과 마음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을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5: 스스로의 마음에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마음을 살피는 수행에서 시작해 고통을 혼자 두지 않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 불교의 마음 돌봄이 자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불교 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교 음악의 특성상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온 불교 음악. 범패와 작법, 태평소와 삼현육각을 비롯한 전통 불교 음악은 불교 의례와 민중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한국 전통 문화예술의 중요한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불교 음악의 원형 계승과 미래 전승에 노력해온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 명인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 음악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교수는 오랜 억불의 역사에서 불교 음악의 맥을 지켜온 스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존, 전승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닌 오롯이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7: 무의식을 지켜가고 계신 스님들의 역할이 크시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책을 마련해서도 잘 보존 전승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어 박 원장은 불교의식의 작법과 이윤의 필수

구조적인 태평소의 연원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는 직접 태평소 연주를 선보여 전통음악의 원형과 다채로운 변화 양상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불교 음악을 화합을 이루는

0: 여러분께서 한국 불교 최고 고교 도량은 후학이라는 자긍심을 가슴 깊이 품으시길 바라며 황후 악과 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전선과 발전을 길을 제시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1: 영산제 보존회,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를 포함해 태고종 보유의 무형 문화재 단체는 모두 9개. 태고종 불교문의원은 각 분야 태고 명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넓히는 등 불교음악 전승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2: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깊이 새기고
3: 머물러 있는 옛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산, 구도의 소리로.
1: 태고종은 불교음악 원형 보존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전승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4: 지난해 3,500명의 청년불자가 함께했던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열립니다. 수계의 의미는 지키면서도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대형 수계법석을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5: 우리가 한번 수계받는 불자 학생 수 만 명에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하는 그런 큰 좀 목표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겁니다.
6: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3,500여 청년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참회 진원을 독송하고 5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던 지난해 동국대 영캠프. 지난 3일 재학생 5,000명 대상 1차 참가 신청이 1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4일 추가 신청 약 1만 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청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마감 시간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국 북한 이탈 대학생을 품어낸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소속 학생들과 1,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듀이카와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7: 예상 인원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 환경이 원활한 A형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참가자를 확인하고자 하며
6: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오는 17일 이사장 돈관스님을 전계사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장충체육관이 아닌 학교 대운동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 수계법석을 열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올해 주제인 번뇌를 씻어내다를 청년 눈높이에서 풀어내기 위해 시원한 물을 맞으며 뛰어노는 이른바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7: 올해는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본행사인 수계식과 공연을 또 확대를 하면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불교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올해 영캠프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6: 신청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마련합니다. 대규모 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인원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200여 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8: 정말 부처님의 그 향기가 넘쳐온다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와서 봐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각 단과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법명을 지어주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승대종사의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 2024년 첫발을 뗀 영캠프. 2,500명에서 3,500명, 이제는 1만 청년불자 결집을 향해 몸집을 키우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전법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이자 대중포교 선구자였던 무진장 대종사의 열반 13주기 추모달의 제가 어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의 제에는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진관스님과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등이 참석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유훈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진장 대종사 영전에 향을 올리며 평생 중생제도에 앞장선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도심포교의 개척자로 불린 무진장 대종사

0: 는 조계종 포교원장과 원로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절과 돈, 내복 등 7가지를 소유하지 않는 칠무 스님으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향사리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석 등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보존 처리와 정밀조사, 현장 정비에 돌입한 건데요.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석 등의 제자리 찾기 사업,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1: 고려 전기인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 등. 대부분의 쌍사자 석 등이 서 있는 모습인 것과 달리 두 마리 사자가 웅크려 앉은 독특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창의적인 조형미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오랜 세월 제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고달사지에서 넘어진 채 발견된 석 등은 마을 주민의 보관을 거쳐 서울의 한 예식장 후원으로 옮겨졌고 1959년 경복궁을 거쳐 2003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 전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옮겨온 석 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장기간의 검토 끝에 석 등을 본래 자리인 여주 고달사지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2: 문화유산이 원래 위치로 가서 국민들이 현장에 와서 역사적인 사항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와 9월 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현지 이관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 등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보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석 등 해체 후 표면을 세척하고 3D 스캔을 통해 원형 정보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보존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보존 처리 내용을 담은 학술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인 국가유산청 여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이관 시점을 정해가지고 돌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1: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 등이 돌아갈 고달사지 현장 정비에 나섭니다. 석 등의 원위치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여주시가 관리 주체인 만큼 이관 이후까지 고려해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갔을 때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보존 처리와 현지 정비 상황, 날씨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인 관리 환경을 떠나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2: 박물관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 상시 관리 측면에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여주시하고 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수십 년간 자리를 옮겨 다녔던 고려시대 석 등이 본래의 자리인 고달사지에서 다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동아시아에서 옛 판화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고대 판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오는 19일 아름다운 기록유산 동아시아 고대 판목 특별전을 개막합니다. 판목은 그림이나 문양을 나무판에 새겨 판화를 찍어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베트남의 판목과 인출본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범종 문양을 찍어낼 때 사용된 판목에는 앞면에 보살상이, 뒷면에는 범종의 유두와 당초 덩굴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고판화박물관이 선보인 다양한 판목을 종합해 동아시아의 기록 문화와 판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 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견무진신 변제삼모전 이리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야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바부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선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정

광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0: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 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0: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0: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이를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소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상

우리나라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비티엔투어와 만일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위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주하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부맹 같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에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수정없이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 아라파짜나 아라파짜나 아라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마미라 흥카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 수능시험 백일 동장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어서 오세요. 아유, 혜주스님 어서 오세요. 아유, 고생하셔서 어떡하나.
1: 아닙니다.

0: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이 천불수어 네. 설법도라고
1: 천불수어
0: 들었어요.
1: 천불수어 설법도인데 네.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법구경에서 100개의 개송을 뽑아가지고 한 판에 10분이 한 개송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불수어 설법도라 하고 그 장애 있으신 분이 오시면 이제 손 모양을 보고 법구경의 개송을 알아들으셔요. 또 뒤에 배경 화면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또 뭐 집도 있고 또 밀림 흑인 부처님은 뒤에 밀림 숲이 나오고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도 꽤 재미있고 써서 아이들이 아주 오면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계불화에서 첫 번째 수어를 하시는 부처님.
0: 또 세계 최초네요.
1: 최초요. 유일 하나. 네. 그런데 장애 있으신 분은 저 손을 보고 법구경을 읽으셔요.
0: 부처님의 도량이네요.
1: 네, 그래서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에요.

0: 이렇게 시간 귀하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바쁘신 혜주스님이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1: 네.
0: 궁금하고요.
1: 요즘은 뭐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까 사찰의 여러 일들을 제 나름대로 돕고 있고요. 또 이제 밖에서 저를 또 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응해드리고 또 이제 가을까지 원고 몇 가지 정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BTN 불자님들께는 이런 뜻깊은 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 자신도 기쁩니다.
0: 사실 저와 함께 조금 전에 금윤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금윤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산중의 사찰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금윤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저희가 금윤사에 오기는 2010년에 여기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식당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법회, 청년 법회, 일반 불자님, 일요 법회, 군 포교,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불자님들이 뭐 제사를 모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건 또 저희 전통 사찰에서 하는 역할을 또다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절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열려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는 뭐 우리 신도, 너네 신도 그랬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일요법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일요법회 참석하시고 그럼 점심 공양하고 그건 정말 자유예요.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불자들을 또 같이 참석시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하고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따뜻한 사찰인 게 너무
1: 네.
0: 많이 느껴집니다.
1: 그러셨어요? 오시는 분이 따뜻한 걸 느끼셔야지 제대로 된 거죠. 네.
0: 근데 너무 감동인 게 사실 어린이들을 이곳에 와서 잘 쉬고 갈수 있도록 새롭게 이 불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1: 이번에도
0: 너무
1: 여름 불교 학교를
0: 감동스러워요.
1: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어린이 쉼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심도 있게 좀 어린이 법당이 작기는 하지만 옆에 만불전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어린이들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가르칠 때는 어린이 법당에서 막뛸 때는 이제 만불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새로 건물을 짓고 어린이들하고 또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젊은 부모님이 자연히 따라오니까 미래 불교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0: 또 신생 사찰이긴 하지만 자연도 함께
1: 아,
0: 있어서 너무
1: 여긴
0: 좋은
1: 그래요.
0: 환경을
1: 그래서
0: 갖춘 것
1: 수련회
0: 같아요.
1: 하면 저희가 서운릉에 가서 그 걷기 명상이라든가 그런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텃밭이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야외 활동도 하고 또 채소 안 먹는 아이들은 직접 뽑아갖고 거기서 요리해서 먹이고 그러면 또잘 먹고 그래서 도시면서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사찰이에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군법당도 지금
1: 군법당은 여기서 한차 타고 5분 거리에
0: 가까운 데
1: 네,
0: 있군요.
1: 60보병 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 2010년 가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원이라 하는 거는 각 일요법회 또 부처님의 행사 그리고 그 법회 간식 또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 간식이에요. 1,000명분 간식을 쌀 때는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질까봐. 거긴 거기대로 우리 보고 힘내고 우리는 거기 질까봐 한 가지 더 넣고 아주 재밌게 하는데 이제 거기도 20년이 지나니까 건물이 다 헐었어요. 여기를 잘해놓고 나니까 거기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갖고 이번 9월부터 리모델링 하려고 제가 또 용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용기 날 때는 아무도 저를 멈추어 세우지 못해요.
0: 될 거라고.
1: 길이 없을 때 그래 BTN을 네.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붐버페, 또 이료버페도 하시고, 또 일반
1: 네.
0: 대중분들 위해서
1: 네.
0: 만나는 여러 가지
1: 그럼요.
0: 활동들을
1: 도시에
0: 하시니까,
1: 있는 사찰은 다양한 역할을 저는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공이 화원경이잖아요.
0: 네.
1: 전부 원력이에요. 원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보살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찾아오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금년사는 금년사가 할수 있는 것, 미래 불교의 종자가 되는 거니 할 뿐이에요.

0: 23살 때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출가 인연이 되셨는지도 네, 여쭤보고 저는 싶어요.
1: 그 출가 인연은 너무 유명해서 네. 다 아시긴 하는데
0: 그래도 또 설명해
1: 저희 큰언니 스님이 올해 92이셔요.
0: 네. 함께 여기
1: 지금 계셔요.
0: 계시죠?
1: 항상 절 보고 너는 3살 2개월 때 나도 출가할 거야 그랬다고 항상 네. 증명을 해주셔요. 이제 저희가 이제 6남매가 다 출가했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큰오빠 스님이 성철 큰신님께 이제 49제를 모셨어요. 근데 그 어른을 보는 순간에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러셔갖고 그분이 이제 먼저 절에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 이제 절에 가려고 짐을 쌓고 쌓아놓고 나는 3살 2개월인데 네,
0: 막내예요.
1: 그래서 다 물어봤대요. 우린 절에 갈 건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간다고 해라. 그럼 이제 그때 뭐 고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맡겨놓고 오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으니까 마지막 저도 나도 갈 거야 그랬답니다. 그 이제 큰언니 스님이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죠. 그래서 너도 스스로 결정해서 온 그 출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네.

0: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사셨는데 절이 집이기도 하고 또 수행의 공간이기도 한데 스님께서 좀 남다르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제일 거룩한 건 우리 은사스님. 은사스님 이제 3살 2개월 된 절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실 땐 절 보고 너 잘 되라고 나는 일생 나 한 잔에 기도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사찰을 가도 나 한 잔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불청금 내고 스님 은혜 이제 감사하고 그래 오지요. 네. 나게 해주신 어머니도 계지만 이분이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제가 학교 가겠습니다. 사회 구경 저기 경험을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면 유학 갈 때 제일 말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스님하고 저하고 57년 나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 가면 나 죽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3년을 그 말리셔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올게요.
0: 근데 9년을 계셨어요 일본에. 네,
1: 그랬더니 그럼 나 죽기 전에 오라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9년씩이나 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4년간은 저녁마다 제가 그 역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거기 제 그 자취방에 그 역이 가까웠어요. 거기 가서 저녁 8시면 꼭 국제전화, 거기 가야 이제 그 공중 국제전화가 있으니까 제가 효도한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는 뭐 잔돈 1번 1,000원짜리 모아가

받고 그 국제전화는 전화가 톡톡톡톡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미리 스님 제가 돈 떨어지면 끊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로 붙들고만 있기도 하고.

0: 4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8시만 되면 이제 전화 올 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아 스님이 8시마다 전화한 스님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머 스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잠시 거기 노전을 보고 계셨대요. 그럼 노스님이 8시 되기 전에 내 전화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직접 봤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입니다.
1: 네. 어렸을 때 이제 부용하면서 자라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죠.
1: 기억나는 거 하나 정도 혹시 말씀해
0: 하나 정도 갖고
1: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지금은 말도 잘하고 자랐는데 어릴 땐 굉장히 좀 힘든 아이였다 그러셔요. 말도 잘 안 하고 음식도 편식이고 막 스님이 이제 힘이 많이 드셨는데 절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사람들 안 만나고 할까? 그래서 그때가 뭐 한 8, 9살 정도인데 인천 부용암은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됐지만 뒷산이 전부 밤나무였어요. 이제 밤주스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밤나무 절에서 가까운 뒷산의 밤나무를 보니까 올라가 앉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평 가지가 평평해서.
1: 아, 밤나무 위에요?
0: 예. 그래서 올라가면 한 2m 되고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밤나무가 돼요. 아지트였어요.
1: 우와.
0: 그래서 거기 올라가 앉아갖고 그러면 이제 해가 져도 안 오면은 스님이 찾으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거기서 대답하면 아지트가 들통이 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1: 2m 위에서?
0: 네. 어디 갔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시면 얼렁 내려와서 스님 저 왔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 이렇게 금세 나타났냐. 그게 이제 제가 인천에 살고 그 복잡한 사찰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지 여길 와가지고
1: 네.
0: 근데 뒤에 밤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밤나무가 많은 게 그런 인연 터라서 그렇게 오게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제 이제 기억에 남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깊이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인법당에 이게 들팍이라 그러죠? 축대. 거기 이제 행사 있으면 다 거기 문이 하나니까 글로 이제 손님들이 다 들어와요. 신발을 벗고. 그러면 이제 신발이 막 엉키고 막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늘 아주 연세 드신 노인이 오시면서 날 보고 애기 스님 이 신발 내 신발 좀 저쪽으로 잘 갈무리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때도 문제아였는지 스님 보고 신발 지키라고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화가 나갖고 어린 사람이 말대꾸 한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 나는 또 지지 않고 나도 스님인데 아,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되지 그렇게 신발을 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 노인도 성격이 계속 막 이제 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다 밖에 그런 내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쫓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 스님이 이제 내 편을 들러 나오셨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먼저 나한테 싹 흘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내가 아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흘키고 무서우시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노인한테 스님이 절에 공덕을 지으러 와가지고 어린 스님을 데리고 시비하면 되겠느냐 도량 시끄럽지 않게 어서 들어가라고 소리를 깨악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또 스님한테 야단 맞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녁에 스님이 날 보고 어른한테는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참 성격도 기고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스님도 화낼 때는 무섭구나. 그리고 다 또 하나는 아 어른한테는 대들면 안 되는구나.

0: 그러나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스님이 분명히 날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눈만을 계시고 그 어른을 그렇게 공덕을 주러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두 사람한테 다 경책을 주신 것 같아요.
1: 은사스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은사스님이 항상 내 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0: 그럼요.
1: 하셨잖아요. 근데
0: 항상 내
1: 지금
0: 편이죠.
1: 이제 은사스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스님께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사스님께서 남기신 게 어떤 것일까요?
0: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은사스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그 성철큰스님이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일이고, 또그 기도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님은요, 물론 자손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사스님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참 남고, 그날도 야단칠만 하셨는데 내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야단을 치고, 저녁에는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타이를 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밟아서 사람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어른의 도리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그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 출가라는
1: 네, 그래서 저는
0: 말씀을.
1: 법납도 다 진짜 출가 거기서부터예요.
0: 아.
1: 졸업을 하고 많이 고민을 했죠. 절집도 너무 잘 알고. 또 이제 내가 세상을 경험하니까, 아, 삶은 이런 거라고 그러니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애착도 전혀 없고, 단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에 방을 싹 열고 들어오시더니 날 보고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라. 나는 철학과를 나가서 인생을 지금 철학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단어가. 그래서, 스님 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고민하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물론이지만, 학문도 하고 싶고, 복지도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지, 스님 좀 그런 고민 아니야. 바로 그 다음날 삭발하고 성남사를 갔어요. 성남사를 그때 76년도 가을에 갔더니, 인홍로 스님서부터, 얼마나 환영을 하시는지요. 너 그대로 그냥 얼룩 갚아버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시 거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진짜 출가예요.
2: 성남사에 가서 그 아침 공양이 이르니까 불빛도 희미하고 그러는데 바로를 씻어가지고 마지막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온 모습이 그 바로에 다 비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10년의 그 허덕거리던 것이 일순간에 싹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상쾌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옛날 그대로 섰구나 하는 그런 환희심, 안도감을 느꼈고요. 이제는 정말 밖으로도 안으로도 튼실한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같은 거, 야, 이제는 다시 정말 한번 출가의 길을 오롯이 정말 힘있게 가볼 수 있겠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0: 지금 그때 성남사 계실 때 인홍 스님께 많은 배움도 있으셨을 것
1: 그럼요. 네,
0: 같아요.
1: 참 그, 인홍로 스님은 굉장히 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시간 낭비 안 하는

소임을 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녁에 겨울에 불 때는 거. 화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르신 방에 한 10개 되면 거의 다 장작불을 막 떼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잘몇번 해보면은 불을 잘 떼요. 그래, 지금도. 그래서 쫙 붙여놓으면 인형노심이 쫙 오셔요. 잘 붙였나. 이제 내가 그걸 하니까 더 걱정돼서도 오신 것 같아요. 오시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장작 하나씩을 다 꺼집어내세요. 그 10개 아궁이 걸 꺼내면 10개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 그거 왜 꺼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면은 절약이 된단다. 내일 한방 하나를 뗄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절약 정신을 장작 하나씩 꺼내서 놓고 불이 좀 붙으려 하는 건 꺼서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거기 가면은 뿌리가 떨어진 미역은 바다에 살질 못한대요. 파도 때문에 밀려 나오는 그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바다의 팔떡 바다의 십덕에 이제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은 파도에 미쳐서 결국은 썩어진다. 이게 이제 그 뿌리라는 건 신심이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데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0: 일본에 가실 때에는 이제 드디어 불교학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화엄 쪽으로 공부를
1: 네,
0: 하셨다고
1: 이제 화엄도
0: 들었어요.
1: 제가 재밌게 선택을 했어요. 철학은 불교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 학문으로 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불교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공을 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아주 단순해요. 일생을 해도 할게 남는
0: 아,
1: 체념.
0: 방대한 공부의 양을 가진.
1: 왜냐하면 금강경도 짧고 끝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경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화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화엄을 선택해서 보니까 그 화엄경이 아바탐사카라는 뜻이 온갖 꽃이거든요. 그한 송이 뭐 백년하도 아니고 장미 한 송이도 아니고 재불 재불과 중생 중생이 다 함께 어우러진 꽃밭이 화엄경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고 경전 자체가 방대해서 끝이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끝이 보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이제는 그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한문 경전을 읽다 보면 정말 새로운 발견이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보살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어떤 길인가 하는 게 화엄경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법화경, 열반경 다 대승경전인데 화엄경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그 보살의 역할이 그냥 탁 펼쳐져 있고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 해도 해도 끝도 안 나지만 너무 다양한 그 내용이 참 좋다. 그렇게 만족합니다.
0: 아, 지금 화엄경에서 가슴에 정말 가지고 계시는 가르침을 하나 정도만이라도
1: 하나
0: 조금 너무
1: 정도밖에 안
0: 많지 정말 방대하고 큰
1: 그래서
0: 경전이지만
1: 이제 요즘은 제가 화엄경을 통째로 공부를 안 하고 품별로 그각 품이 39품이잖아요. 그한 품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열애 출연품에 가면 열애가 출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열애는 불실러시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근데 그전에는 아, 부처님은 때 맞춰 나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다시 더 읽으면

때는 어느 때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세를 가다듬고 불실어지 부처님은 언제고 우리가 갖춰주면 나타나신다 이렇게 또 익혀지더라고요. 부처님 쪽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중생이 원하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처님 바로 거기 계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생이 너무 때를 놓친다. 저는 사실 일생을 되돌아보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뭐 다 때를 놓쳤거든요. 놓친 그거를 다시 만드느라고 은사쌤도 애쓰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뒤에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이제 한경을 읽으니까 부처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제도 하러 오시고 더 읽다 보니까 부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구나.

0: 화음학을 선생님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
1: 제가 이제
0: 중앙승가대학교에서.
1: 처음 승가대학에는
0: 네.
1: 학위 끝내기 전에 1년 전에 승가대학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그 대문에 서 있다가. 그래, 우리 조카 스님이 자기 도반 만나러 왔는데 내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잠시 나와서 그냥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서 있으니까 가서 여기 총장님 만나보고 인사라도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그래, 이렇게 우두커니 있느니 그러자. 그때 혜성 큰 스님이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학장실을 물어갖고 가 인사를 하니까 막뭘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하기는 어서 왔냐고 이러셔요. 근데 내가 일본 유학하고 이제 곧올 거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인천서 왔습니다. 그러시니까 또막 하시다가 그러는 순간에 내가 스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년 강의할 강사들 지금 뽑으려고 그거 이제 그 과목하고 강사 정리한다고 그러셔요. 그 말을 그 하셔서 내가 저도 이제 곧 돌아올 건데 강의 한 과목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0: 오와,
1: 아유, 그 순간에. 그랬더니 하던 걸탁 놓으시고 그 혜성 스님께서 날휙 보더니, 그래, 그러면서 저 쪽지를 하나 휙 넣어서 강의할 수 있는 걸다 적어보래요.
0: 와, 와.
1: 그래서 내가 여덟 과목을 적었던 것 같아요. 여덟 과목, 뭐, 동양 철학, 그때 동양
0: 여덟
1: 철학해서
0: 과목을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1: 할수 있지. 뭐, 그거 다 적었어요.
0: 네.
1: 그때 날 보고 그게 철학할 수 있느냐. 동양 철학하고 하오마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뭐 대승부로도 다 적었더니, 그래, 이제 제가 취직이 됐어요. 막 논문 쓰고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그 일본 가 있으니까 그 취직됐다는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 해.
0: 이 화엄학을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26년 동안 후학대 양성하실 때꼭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1: 네. 그때는 이제 승가대학 초창기라서 그 새로운 삼위 삼인이가 아니라 재교육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거한 비구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삼위 삼인이보다는 비구 비구니가 더 많았어요, 초창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한테 제일 들은 게 비구니가 교수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0: 그때 스님만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1: 그때 이제 비구니 교수로는 제가 혼자 있었죠. 얼마 동안, 몇 년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스님들 이길까? 그래갖고 제가 그 교단이 요 정도 높인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교수니까 난 교선으로 다 가르치는 공부해야지. 내려가면 비구니니까 내가 비구니로서 공손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라도 흠이 잡히면 그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됐고.
0: 스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스님은 항상
1: 네.
0: 삶에서 주인이 되셨던 것
1: 아, 모르겠어요. 그때는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 강의 되면 저놈의 비구니가 무슨 소리 할까 해서 다 거룩한 비구심들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걸어두라요. 그럼 내가 탁, 탁, 탁, 다시 걸어들으세요.
0: 와.
1: 또 이건 뭐야 하는 얼굴로. 근데 왜 그런 용기가 났냐 하면 제가 이제 동대 다닐 때 그때는 그 탄어큰 스님이 정각원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교양 불교학은 전학년이 1학년이 막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다그 정각원 막 제일 큰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걸음부터 예 탄어큰 스님 가르치셔요. 장군주삐 탁 메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땅 쳐다보면 탁 치시면서 너 앞만 보거든 패가망신할 걸음이야 다시 들어 이러고 가르치셨고, 이러고 뒤로 어떤 승려가 이러고 들어오면 너는 건방져서 네 밑에 사람이 없을 걸음이야 다시 들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낸 거죠, 용기 있게.
0: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전하고 싶으셨어요?
1: 뭐냐면 승려의 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먼저 감동은 그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는데, 우리 걸음부터, 걸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걸음을 갖고 걸음이 제일 인품을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문도 중요하지만 승가의 그 승가대학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존중받는 승려상을 저는 스승이니까 하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 머리 지식이 아니라 네. 정말 행동과 마음을
1: 지식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의 기본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담을 우리들의 모습이나 자세는 출가 사문 다 와야 되는데 걸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용기 있었고 그때 그 스님들이 참 감사하다 그 꼴을 다 봐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승가대학 스님들을 정이 들은 거예요. 저 그 스님들도 뭐 저 스님이 잘난 척 하느라가 아니다 정말 우리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그 진정성 같은 게 통해지고 그리고 그런 스님들이 금세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가대학에 승가대학은 잠시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0: 26년을 계셨어요. 26년 동안 후학들을 양성하시면서 네,
1: 그래서 퇴임식 할 때 네. 26년이 무슨 일순간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26년도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축하도 받고 뭐 인사도 받고 이러면서 내 이제 마지막 연구실을 나오면서 아니 내가 26년을 여기서 보냈어 그러면서 너무 그 순간이 시간이 26년이 지나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서 있은 것 같은 그래도 그것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펼쳐보면 무한대이지만 접으면 나의 일념 한마음이다.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26년간이라는 게 한 생각이었구나 한마음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침이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제 나의 나름대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길을 알려줄 사람, 답을 알려줄 사람, 내 삶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 때는 기대고 싶고 방향을 잃었을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를 밝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둠을 비춰줄 뿐입니다.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밤 이야기를 100번 해주어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직접 먹어야 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용기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선에서는 묻습니다. 부처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사람이다. 참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줄 알고 슬플 때 슬플 줄 알며 기쁠 때 기쁠 줄 아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보지 말고 법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승을 숭배하지 말고 가르침을 삶으로 실행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0: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회암사를 올라오면서 회암사지를 지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모학 스님 그 뒤를 이어서 함어 득통 스님, 신미 스님, 허웅보 스님으로 쭉 이어진 회암사지를 올라오면서 이도량이 있어서 지금 한국 불교 사상이 인생관과 우리 부처님 불교관이 정립된 곳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참 고마운 도량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만 의식을 하거나 큰 의식을 집행할 때면 세 분을 증명으로 모시는데 그세 분이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무학 스님 세 분이죠. 그세 분을 증명으로 모셔놓고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무학 스님으로 쭉 내려오는 그 거룩한 가르침이 저 사리가 되어서 저 사리가 여러분들의 몸에서 살아있는 사리가 되면 저 사리는 미국 보스턴에 있던 또한 여 회암사로 다시 돌아왔던 영원히 살아있는 사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에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무항 스님 그러한 사상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를 못하면 저러한 사리는 우리나라에 모셔왔지만은 그분들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우리 마음에는 없는 사리입니다. 부디 저 사리가 여러분들 몸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이 법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모학 스님 그 어른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사상이 뭡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반야심경할 때 불생불멸이라 그랬죠? 아까 금방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렇게 하셨죠? 그 불생불멸을 깨달으라고 지공 스님부터 나홍 스님부터 무학 스님, 함어 득통 스님 쭉 내려오는데 그 불생불멸이라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법당은 지금 지을 때 약간 좀 실수를 해서 뒤가 지금 기둥이 기울고 있어서 언젠간 이걸 손을 봐야 되는데 이 법당은 사람이 지었습니까? 귀신이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죠? 그러면 이 법당을 왜 지었을까요? 요 공간을 쓰려고 지은 거죠? 지금 요 기둥 세워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도 요 허공, 여러분들 앉아 있는 허공에 비안 맞으려고 공간을 쓰려고 지은 거죠? 그러면 이 법당은 우리 사람이 지었지만, 스님들이 지었지만, 요 허공도 우리가 만든 겁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허공을 만들었다고? 허공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당은 생했단 말이에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 우리가 필요한 정작 공간은 안일불자, 날생자, 태어난 바가 없어요.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태어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법당을 몇백 년 있어서 죽어서 없어져도 요 공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불멸, 안일불자, 멸할멸자. 요 공간을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몸뚱이는 이 법당과 같고 기둥이나 저 지붕과 같고 요 안에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 모든 조상들 보면은 우리 모든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는 분은 지구상에 몇 명이에요? 한 80억이 조금 못 되죠? 그죠? 대답을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어? 한 78억쯤 된다더만.
그러면 이 지구에 왔다 죽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돼? 죽어간 사람, 조상들은 천억하고 60억이 넘었었대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왔다가는 결국 어디로 갔죠?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뭐 하나라도 가지고 간 게 있답디가 빈손으로 갔답디가 전부 다 빈손으로 갑니다.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하는 19절처럼 여러분들 지나온 2, 30년이 금방 지나갔듯이 돌아오는 3, 40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내 눈 감고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눈 감고 갈 때 영원히 내 벗이 되고 내 의지처가 될 거를 내가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 놔두고 갈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에다가 내 인생을 그냥 바치고 있는 건 아닌가? 법회란 그걸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걸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 내 몸뚱이가 만약 나라면 말이요. 내 몸뚱이가 나라면 내가 13살에 출가를 해서 올해 67년째인데 13살에 처음 절에 들어올 때 비구니 스님들이 내 볼태기를 요리 만지면서 날 귀엽다 그랬어. 지금 귀여워? 나이 80이거든. 다 늙었단 말이야. 늙지 말라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아프지 말라면 아파 안 아파? 죽지 말라면 죽어 안 죽어? 그러면 내 몸뚱이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바다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럼 우리가 바다를 한번 가봅시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치고 있죠? 여러분은 파도로서 살다가 갈 것이냐? 잔잔한 바다가 되어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바다가 될 것이냐? 청마 선생 파도라는 시에 보면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못같이 꿈쩍 갔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하는 시의 구절도 있지만은 우리가 파도가 되어서 말 인생을 산다면 파도는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죠. 네. 그러면 큰 파도가 작은 파도 보고 그렇게 쬐깨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그렇게 쬐깐하게 사냐 그러면서 작은 파도를 무시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 큰 파도가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없어지고 작은 파도가 됐다.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됐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잠깐 바닷물이 바람의 인연이 되어서 인연법에 의해서 큰 파도가 됐다가 작은 파도가 됐다가 작은 파도가 큰 파도. 우리 인생도 좀 잘 나가는 파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지만 파도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파도란 바닷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께서 불생불멸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은 파도라는 모양 속에서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의 본질은 뭐죠?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러면 파도를 우리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라 그러고 바닷 고요한 바닷물을 여러분들 마음 고향, 불생불멸이라 그러면 파도가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면 그게 싫어가지고 파도를 전체 다 걷어내버리면 바닷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번뇌망상 없으면 여러분들 부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번뇌망상이 부처인 줄 알아서 번뇌망상을 부처로 깨달아야 되지 죄업을 싹 다 없애두고 부처를 새로 깨달으려는 사람은 파도를 싹 없애버려두고 바닷물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음과 꼭 같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번뇌망상 이게 부처가 되느냐? 파도는 어떻게 하면 바닷물이 돼? 파도는 없애버리면 돼? 바람만 없으면 되지.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니까. 바람이란 노래도 있잖아. 바람만 없으면 파도는 없단 말이야. 바람 없는데 어디 파도가 있어 세상에. 아무래도 파도가 안 일어나지. 바람 때문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바람만 없으면 파도는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우울증, 뭐 온갖 근심 걱정이라는 파도가 무슨 바람 때문에 일어나요? 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바람이에요. 구하는 마음. 더 달라, 더 달라. 더 큰 거, 더 큰 거. 여자꽃을 진달래를 여자꽃이라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진짜를 달래. 목걸이 해주면 팔걸이, 팔걸이 해주면 귀걸이. 진짜를 달래, 진달래. 더 진짜, 더 진짜. 그래서 진달래를 여자꽃이라 그래. 남자꽃은 나린 나린데 개나리. 진달래가 되는 바람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내 아들 딸만 잘 됐으면, 내 남편만 잘 됐으면, 내 부인이 좀 이뻤으면. 그거 전부 다 바람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 이 몸뚱이라고 하는 속에 불생불멸이라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요 그릇 속에, 내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주로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마음, 가족들 더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요 회암산은 한 번만 왔다 가더라도 지공스님, 나홍스님, 지공스님 그거 대단한 어른이거든요. 나홍스님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나홍스님 같은 분들, 그런 하모 득통스님 같은 분이

쭉 부도탑이 있죠? 이홍준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것 부숴두고 그거 자기 묘를 쓰면 조상 묘를 쓰면 무슨 뭐가 된다는 무슨 어떤 사람 말 듣고 했다가 귀양 가서 죽었는데 그 사상이 쭉 이어져서 아까도 요 사리타프하고 비석을 보면서 비석이나 사리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당신 사상은 세세생생 담고 싶습니다. 정말 스님들 그 걸어가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자, 하나 들어봅시다. 부처님 말씀해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말을 아주 인용을 많이 해서 김구 선생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 부처님 말씀이고 서산대사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눈 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영원히 후손들이 이정표이니라. 눈이 하얗게 온 길을 걸어보면 발자국 찍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얗게 눈이 온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저도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 빼딱 그냥 걸은 사람은 어떻게 찍혀요? 그렇지. 빼딱빼딱이나 삐뚤빼뚤이나 같은 말이니까 삐뚤빼뚤 지켰단 말이야. 그 죄업이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딱 돌아보면 발자국이 삐딱삐딱 했으면 죄업이 그만큼 쌓였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을 가면 언제까지 있는다 그래요? 영원히. 누구 안 해? 지옥, 기독교 지옥은 영원히 갑니다.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와요. 나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럼 부처님 법은 어때요? 불생불멸법은 딱 돌아봐서 너 발자국이 보기 싫으냐? 너 죄업이 보기 싫으냐? 얘 발자국이 삐뚤삐뚤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오늘부터 반듯반듯 걸어버려라. 한참 가서 보면 반듯반듯한 게 네 인생이 된다. 저건 점점 멀어진다. 그럼 불교의 지옥은 뭐라고? 불생불멸을 깨달으라고. 불교의 지옥은 교육장이요. 딱 한 생각 바꿔먹으면 그날 나올 수 있어요. 그날. 그거를 유정무정이 개요불성이라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교만큼 희망적인 종교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네가 죄업을 퍼지어도 네 본질, 네 참생명에는 죄가 물들지 않는다. 네 한 생각 딱 바꾸면 그날부터 바로 걸어버리면 바로 걷는 사람이지 과거가 너를 붙든 게 아니라 현재가 나다. 그러면 도박만 하던 사람이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당신 그렇게 도박에 인생을 바칠 거냐고 잘 꼬셔가지고 도박장에 딱 안 나가면 그 사람 노름꾼이요. 잘 살고 있으면 회사에 잘 나가는 사람이요. 회사에 잘 나가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지은 죄업에 구속될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것이 불생불멸이냐? 이 법당이나 여러분들 아파트나 모든 것이 불생불멸인 공간을 위해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짓고 법당도 짓듯이 내 몸뚱이 안에도 텅 빈 공성이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듣고 있구나. 그 마음 공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내 법문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죽은 귀신이 내 법문 듣고 일어나는 귀신을 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와, 들을 줄 아는 놈이 내한테 분명하게 끄떡끄떡 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 그 불생불멸이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난 요즘 가끔 가다가 어떤 노보살들 와서 질문을 하면 본래도 작은 사람인데 아, 변속관을 옮기려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하는 노래가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말 들으면 딱 내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 하는데 불생불멸이라는데 내 마음은 영원히 나지도 죽지도 않는 공성이라 그러는데 허공은 우주 전체가 허공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 법당 허공이나 내가 사는 석종사 법당 허공이나 해인사 법당이나 조계사 법당이나 여러분들 앞 한 허공 전체가 한 허공이요. 내가 외국 유학 가는 아들이 가끔 찾아와서 저는 우울

0: 우울증이 있어서 미국 가서 도대체 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딱 일어나 봐라. 허공이 보이걸란, 아, 한국 허공하고 한 허공이구나. 한 방에 있구나. 달이 딱 뜨거든 올려다 봐라. 한국에 뜬 달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는 달이구나. 한 허공에서 사는 걸 알면 무슨 놈의 우울증이 나발떼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를, 떡하니 스님을, 스승을 찾아가서 내 마음이 영원한 우주법계의 변만에서 부처라고 이름을 한다는데 저는 왜 그 부처를 보지를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저 하늘에 뜬 태양이 지금 햇빛 안 비치죠? 해가 작아져 버렸어 오늘? 해가 저 위에서 지금 꾸물이해? 해는 꾸물이 안 해. 해는 구름이 껴가지고 안 비칠 뿐이지 구름 위에 가보면 해는 그대로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름이 꽉 껴서 죄를 지어도 그 죄 안에서 본질은 결코 물들지 않는다는 일체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게 있다 없다는,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를 떠나선 연기법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해가 지금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비치려면 구름만 없어지면 그냥 태양은 비치라고 안 해도 저절로 햇빛이 비치죠? 아,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 그 맑은 태양 온 법계 비치는 그 내 마음 광명을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진달래 마음, 무슨 마음, 그냥 그 마음으로 빛을 한 번도 해보질 못했으니 이 번뇌망상을, 이라는 구름을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 여러분들 그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그건 참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고. 마음이요. 그러면 스님께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광명이 구름에서 벗어날 수, 구름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무엇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중생은 뭐에 의지해서 산다고? 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죠? 탐, 진. 알기는 안 해. 알기는 아는데 이게 문제야. 알면서 행동으로 실천은 죽으라고 안 하는 거야. 죽으라고 안 해. 탐진치 삼독을 의지해서 살고 그 광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우주가 나 있는 것을 깨달은 분은 뭐를 의지해서 산다고? 보리심을 의지해서 산다고. 보리심, 도를 의지해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름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에너지가, 두 번째, 네 에너지가, 네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 안으로 돌이켜보고 있는가? 그걸 좀 돌아봐라. 여러분들 마음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예요. 늘 떠돌아다니. 아들 걱정, 딸 걱정, 친구하고 싸운 걱정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처사님이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천재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니까, 15년 20년 전에 매돌 며칠 날 잘못한 거를 기분만 나빴다면 몇 년 매돌 며칠 날 당신 그렇지만 안 해서 보라고 정확하게 짚어낸다. 정확하게. 그 어리석은 일이야. 그 어리석은 일이야.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한강을 건너왔거든요. 한강을. 그럼 제가 내려갈 때 한강이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침에 본 강물은 내가 보는 찰나 바다로 흘러가 버렸어요. 내가 본 강물은 내 평생 못 봐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 아예 보려고 안 해야 돼. 그건 보려고. 모든 것이 강물 지나가 버려서 남편과의 그런 관계도 흘러가 버렸는데 그걸 어디만 남아 있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요. 그게 구름이요. 그게, 그건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 내가 흘러가버린 강물을 붙들고 있으니, 강물은 없어졌는데 내 마음만 붙들고 있으니 이걸 내 마음의 상처라 그러고 이걸 업이라 그러는구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이냐? 바깥으로 그렇게 상처받았던 일, 미운 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화를 낼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내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룩한 영원한 나요. 요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 나의 참생명, 그거를 조주 스님께 가가지고 묻거나 지공 스님에 묻거나 나홍 스님께 덕하니 물으니까 뜨라패잔나무니라 이랬단 말이오. 뜨라패잔나무니라, 그건 벼락천둥치는 소리야. 벼락천둥치는 뜰이 있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잣나무가 있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암호거든 암호. 말이라는 건 그런 말이야. 속지 말라. 남편 부인 말에 속는 거는 내 귀에 받아들여서 내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지 판단만 바로 하면 남이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도 상처를 받지만은 안 받으려고 노력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말이나 부인이 말이나 아 저 사람 화가 나서 화가 튀어난 소리지 저게 나를 정말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말이 아니다. 그건 저 사람 그때 기분이고 나는 안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구름이 받아들인 탓이야. 내 받아들여서 꽉 묶어놓고 아 이건 내 허물이다.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식도 아니고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음 낼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그걸 물었더니 거룩한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나홍 스님이 중국 가서 깨달은 게 왜 뜰 앞에 잣나무라니 그걸 깨달아서 지공 스님 법을 받고 무학 스님한테 전하고 무학 스님 아무 독통 이래 쭉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딱 돌아가서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를 끌고 다니고 살아있다는 게 뭐지? 그러면 저 우리나라 스님들은 네가 이 해봐라. 여러분들 이 한번 해봐요. 나는 이 하면은 아주 이 양심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행사했을 때 눕지 않는 걸 뭐라 그래? 장좌불하라 그러죠? 앉아서 장좌불을 하는데 1시쯤 돼서 여기가 가려워가지고 이리 하니까 이가 한 마리 잡혔어. 이가 그때는 이가 그렇게 많았어. 죽일라니 그렇고 다른 스님은 다 자는데 옆에 스님 목에다 아 그게 지금도 양심에 좀 걸려. 내 피바라 먹는 건 싫고 남이 피바 아 그거다 살짝 맞단 말이오. 이 나중에 이가 사람 돼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잘하다 딱 떠나면 아 그 이가 사람 돼서 내 피 빨아먹은 만큼 그리 잘하다가 이제 그 스님 찾아오겠구나. 그건 누가 저질린 짓이오? 내가 저질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남이 허물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모든 건 내가 지은 거다고 딱 믿으면 지은 그 인연이 안 맞으면 오늘부터 새로 만들면 된다. 전생에 지은 죄업대로 따라가면은 운명론자지만 오늘 딱 바로잡고 발자국이 삐딱 뺐다서 오늘부터 반듯반듯 걸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을 개척하는 것을 인연법이라 그래. 인연법. 그러면 인연법을 믿는 사람은 그 인연법의 본질을 불생불멸이라 그래.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연기법 하나 깨달으면 그건 대단한 세계거든. 양자역학에서 연기법을 요즘 보면서 3천년 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했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들이 이 세상 와서 가장 잘한 게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자가 된 일이 아마 가장 잘한 일일 거예요. 그걸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봐. 저승 가보면 바로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불자가 되었으면 내 몸뚱이 참 나는 누구인가? 있다 없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있다 없다 인간이 마음을 넘어선 모를 뿐인 이 하는 이놈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 석종사의 신도들 찾아와서 뭐하러 왔냐면 스님 뵈러 왔다고. 내 얼굴 100번 보는 것보다 내가 오늘 어떤 감정에 끄달리고 있는가? 자기 마음 한번 돌아보는 게 10배나 쉽니다. 날 보러 올 게 아니라 마음이나 돌아보소. 여러분들이 이 뭐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뭘 하든지 간에 그거 하는 동안은 멀리 있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생불멸을

0: 자비로 표현하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무변으로 말하면 지장보살이 되고, 지혜로 말하면 문수보살이 되고, 행동으로 말하면 보현보살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원 불생불면 이 하는 그놈을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아주. 그걸 적적이라 그래. 고요라 그래. 고요. 그럼 고요가 뭐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전생에 어디서 왔어? 얼른 말해. 모른다고. 딱 모르는데 뭐. 전생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뭐. 모르는데 어쩔게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갈 거요? 몰라 몰라. 모르는 게 여러분이야. 모르는 자체가 여러분이라고. 근본을 보면 전생도 모르고 내생도 모르고, 아, 모르는 게 나의 본질이구나. 그런데 아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구름을 걷어내야 돼. 그러면 이 무엇고 하면 모른다. 이 알 줄 이놈이 누군가 모른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거 대단한 시간이거든. 아까 청법계를 하는데 저 인공스님을 내가 좋아하거든. 아, 지공이고 이건 또 인공이라. 아, 지공스님하고 인연이 있던 분이구나. 날란다 대학 전생에 다녔던지. 아, 나 아까 청법계 하는데, 아, 내 상자보다 영 잘해. 응? 내 상자들은 어디 가서 음치들만 골라다 모아놓은지, 저 앞에 인덕스님 빼고는 차경심심이라면, 차경심심이 어디 가서 뽕짝을 갖다 부르는 거야, 뽕짝을 갖다. 듣기가 참 괴로울 때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은 이 법당을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 불생불멸인 공성 때문에 지었다 그랬죠? 이 몸뚱이가 왜 태어났다고? 불생불멸을 내 마음 닦으려고 태어났다. 죽어보면 알아요. 아, 정말 마음 좀 닦고 가자. 내 마음을 내가 못 닦으면 그건 세세생생 못 닦아요. 내 아무리 훌륭한 진돗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려견도 조상 모셔놓고 천도한 개를 하나도 못 받고, 이먹고 하는 개를 내가 하나도 본 일이 없어 아직까지. 참선하는 개를, 염불하는 개도 못 받고, 괴양이도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사람 되어 못 닦으면 정말 다시 공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70, 80 넘어가지고 이 공부하려 할 때, 아, 이건 젊어서 시작해 놓은 것이다. 시간 만나면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찾아서 걷는 길은 생각만 해도 내 주인이 되는 길인데. 그래서 루미 여인숙이라는 시에 보면, 이 몸은 여인숙,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때로는 정열, 그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모시라. 이런 시처럼 번뇌망상이 딱 들어오면, 잘 들으십시오, 결론입니다. 번뇌망상이 들어오면, 참선하려니 또 번뇌망상 들어왔네. 기도 좀 하려니 또 번뇌망상 들어왔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 들어와요.
0: 아주 재밌는 연속곡 볼 땐 들어와 안 들어와?
1: 들어와요.
0: 안 들어와. 연속곡 볼 때 안 들어와. 나도 경험해 봤거든. 옛날에 나는 내 방에 텔레비전이 없어. 근데 옛날에 월드컵 4강 할 때 소선방 스님들이 8강 할 때 이거 한 번만 보여달라 해서, 우리 절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밑에 절에 가서 보는데, 대한민국 하는데 나도 한참 있다 보니 대한민국 하면서 망상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속 꼭 볼 때는 망상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만 하거나 참선하면 망상 들어오니까 연속 꼭을 봐야겠어? 기도를 해야겠어? 그럼 왜 기도하면 망상이 나오고 연속 꼭 볼 때는 망상이 안 나와? 자, 여기에 통이, 이 그릇이 있죠? 잘 들어야 돼? 이걸 그릇이라 그래. 그릇을 통이라 그래. 통.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뭐라 그랬어? 머리. 옛날 우리말로. 골통이라 그랬어. 골 싸고 있다고. 골을 싸고 있다고. 골통. 목통. 밥통. 똥통. 오줌통 다 해서 무슨 통이라 그래? 몸통이라 그래. 몸통. 몸뚱이라는 그릇 속에 물이 있으면 물통. 커피 있으면 커피그릇. 금 있으면 금그릇. 금통. 똥 있으면 똥그릇이라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릇에 흙탕물이 있으면은 연속 볶을 땐 전혀는 어쩌고 전혀는 어쩌고 욕을 하면서 하니까 계속 휘져서 계속 내 마음의 물을 젓는 시간이요. 너는 어쩌고 저건 어쩌고. 그러면 그렇게 휘졌으면 찌꺼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흙탕물에는 안 보여. 딱 수돗하면

설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 뭐고 모른다. 거기에 쏙 들어가면 휘젓는 걸 딱 중단하면 물이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보여. 그게 번뇌 망상이요. 그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죄업이 보이는 거니까 보여야 아, 내 몸뚱이 안에 이런 번뇌 망상이 있구나. 이거를 관세음보살님께 바치자. 이 먹고 이 먹고에 바치는 건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에게 올리는 거니까 이 야들아 너도 부처 한번 돼보자.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 죄업을 내 스스로 부처를 만들어버리는 걸 자성중생서원도라 그래. 기가 막힌 법이요. 모르니까 멍하니 듣고 있지. 알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소리거든. 기가 막힌 소리라.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한번 돌아보자. 이것이 이 세상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음식 기운과 물 기운을 가지고 이 몸띠를 만들었듯이 이것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다. 그것도 구름 낀 그 주인공이 아니라 구름이 확 벗어진 내 마음 광명 이 뭐하고 적적 본 고향이요. 모를 뿐이라는 건 백지가 되는 거고 백지가 꽉 차면 공성이 돼서 고요하고 고요하니 내 마음 고향 소식이더라. 척척 본 고향이요. 성성시하가라. 그 고요함 속에서도 이 안에 깨어있는 나가 내 주인 되는 그거를 안 놓치면 성성시하가라. 그 깨어있는 영원한 내가 내 마음 고향에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부른다. 적적과 성성이 하나가 된 소리를 정해쌍수라 그러고 살월동시라 그러고 죽음과 삶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공성연기들아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까먹어버리고 그죠. 뭐 카페나 쫓아다니고 맨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안 할 수 없어 살려면. 그러나 내 가정이 법당이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딸들이 꽃 같은 불보살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되게 하는 건 저 본질이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잘못 익힌 습관이 하는 건데 그 습관을 업이라고 하더라. 저 고쳐주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 왔구나. 저 사람한테 장가 갔구나. 저 아들, 딸들이 저 업을 서로 닦고 서로 해결하자고 내 아들 딸 됐구나. 아들 딸들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들 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을 법당으로 보고 가족을 불보살로 봐서 그럴 때마다 화가 나면 화를 날 줄 아는 나는 이 뭐고 그게 안 되걸란 지장보살을 했던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관세음보살님께 바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철 큰스님은 저 앞에 산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태어난 다음 산이 생겼다. 네가 죽는 날 산이 같이 사라진다. 그건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유리창은 딱 닫아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봐서 살아있을 때만 유리창이지 의식에는 유리창이라는 세계가 없구나.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더라. 마지막으로 다 합장을 하시고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글째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낮추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4: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3: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5: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3: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6: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7: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5: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삼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닿으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0: 꽃보다 줄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예지은 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칠부람.
1: 이제 물 기르러 가려고 합니다.
2: 아, 물을 기르러.
1: 네. 자, 오늘 물 뜰 빈병입니다. 자, 오세요. 빈병이에요. 빈병을.
0: 생활에 필요한 물은 샘터에서 직접 기르다 쓴다는데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샘터로 물을 기르러 나섭니다. 그런데 샘터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려 154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요. 숨가쁘게 계단을 내려와 마침내 마주한 샘터. 이 샘터는 오랫동안 칠부람의 식수와 생활수를 담당해왔는데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면 물이 마르기도 하기에 스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 샘물이 마르지 않길 바라는 염원을 담습니다.
1: 비가 가득 와서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3: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약간 이렇게 덜어줘야 돼. 그래야지 잘 들어가거든.
1: 한번 자기가 본인이 다 길어봅시다.
0: 스님을 따라 아이들도 샘물을 길어올리는데요. 평소 수도꼭지만 틀면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물. 그 물을 직접 길어보니 일상에서 당연했던 물 한 모금이 새삼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서 물을 길어날랐을 스님의 수고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아이들. 아이들은 칠부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샘터에서 물을 길어온 후.
4: 야, 팝콘 씻는 거 알지?
5: 네.
4: 이렇게 착, 착 이렇게 씻는 거 있잖아.
0: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직접 가져온 쌀을 정성껏 씻는 아이들. 한 톨의 쌀에도 마음을 담듯 깨끗이 씻어내는데요.
5: 아니, 오늘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지금 부처님한테 맞이밥 올리려고 쌀 씻습니다.
5: 아, 됐다. 직접 공양 가져온 거를 공양미를.
4: 네네.
0: 부처님께 올릴 밥을 손수 준비하는 아이들. 깨끗하게 씻은 쌀을 냄비에 담아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곳 칠부람에서는 밥 한 끼를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중 도량인지라 밥을 지을 때도 전기밥솥이 아닌 버너에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덕분에 밥 한 그릇의 귀함을 알아갑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기도를 올리는데요. 직접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한 만큼 기도에 정성을 더하는 아이들.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어느새 밥이 다 되고 정성껏 지은 첫 밥을 부처님께 올리는데요. 스님은 오늘의 이 경험이 먼 훗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답니다.
6: 언제 이렇게 밥을 지어보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어서 공양해보겠어요? 어제 그래서 쌀을 갖고 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쌀을 갖고 온 걸로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또 의미가 있고 아이들도 또 굉장히 내가 길어온 물로 이렇게 지으니까 너무 좋죠. 기도의 의미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담긴 게 아닐까?
0: 어느덧 점심 무렵, 칠부람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6: 차 드세요. 공양 드세요.
0: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부터.
7: 맛있다.
8: 와, 너무 맛있다.
9: 맛있지?
8: 네.
9: 너무 이렇게 맛있지?
8: 아,
9: 빵도 있단다.
10: If you want to rest, you can come in here.
11: Yes.
10: 아.
0: 멀리서 찾아온 외국인까지. 예진수님은 그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12: 아, 저 서울에서부터 여기 오려고 금호봉까지 정상까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이게 석탑까지 이제 돌다가 저희가 이제 물이 아예 뭐 없었거든요. 근데 딱 여기 칠보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13: 준비 올라가실까요?
14: 아니요.
13: 내려간다고?
0: 차 한 잔, 밥 한 그릇이라도 꼭 나누고서야 보내주는 예진 스님.
14: 일단 오면 뭐 다른 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귀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회로 좀 어떤 데 1년에 한 몇 번씩 와요. 기본이 두 번이고요.
15: 저기 문 앞에 문으로 이렇게 뭐 공양하세요 이렇게 네. 막 자주 하신다고 저도
14: 맞아요.
15: 근데
14: 저 스님 오시면 꼭 뭐라도 주셔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꼭 주시려고 그러고 그냥 안 보낸다고 그러셔요.
0: 이처럼 사람을 맞고 정성껏 대접하는 데는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온 가르침 때문이라는데요.
6: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여기 좀 칠보람에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진 스님, 진짜 불공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고 사람이 부처인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공양 대접, 차 대접 잘하는 것이 진짜 불공입니다. 불공 잘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또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불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0: 해 나갑니다.
1: 어느덧 아이들도 칠보람을 떠날 시간.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2: 자, 석상 담배. 자, 세 번. 두 번. 갑시다. 출발.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민쌤 수고해요. 예.
1: 산을 오를 때만 해도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아이들. 하지만 칠보람에서 하루를 보내고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어쩐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며 추억을 쌓은 아이들. 과연 칠보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3: 절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스님들.

0: 존경을 많이 했어요.
1: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산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거기 올라가긴 힘든데 올라가면 뭔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들어서 풍경이.
2: 그렇게 아이들은 산에서 배운 소중한 마음들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중흥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아이들을 보내고 스님이 향한 곳은 바로 중흥사. 칠부람과 함께 스님이 오랫동안 지켜온 또 하나의 도량인데요. 이곳 중흥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3: 네, 중흥사는 2014년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흥사가 창건이 되기 전에 저는 칠부람에서 6년을 꼬박 살았습니다. 근데 중흥사가 창건되기 전에 제가 칠부람에서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2: 중흥사가 생기기 전 칠부람에서 수행하던 어느 밤 산신각에서 잠을 청하던 스님은 낯선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꿈속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따라 나서니 산 아래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나무 열 그루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 그런데 바로 그날 칠부람을 찾은 한 신도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나무 열 그루가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꿈에서 본 모습과 똑 닮았던 그곳.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여긴 스님은 주변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땅을 마련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 2014년 지금의 중흥사가 세워지게 됐답니다. 그 후 스님은 칠부람과 중흥사를 오가며 두 도량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도량. 스님은 늘 그랬듯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을 쓰는데요. 매일 하는 마당 청소지만 스님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4: 마당을 그리고 있어요. 만다라 작품. 마당을 쓸고 나면
5: 그래도 또 차들이 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 깨끗하게 그려진 그 마당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만다라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티베트 스님들이 다 모래로 만다라를 그려서 그 벼랑 끝에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아침마다 이걸 정성 들여서 마당을 쓸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도 거기에 대한 그 깨끗해진 마당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는 그런 작품을 또 보통은 마당을 쓸면서 또 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2: 애써 쓸어놓은 자리에 대한 미련도 집착도 내려놓는 일. 스님에게 마당을 쓴다는 건 곧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0: 고요하던 법당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중흥사 합창단의 연습 시간이랍니다.
1: 옛날부터 좀 그 합창을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우연히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과 또 반주자 선생님을 또 뵙게 되었어요.

0: 되어서 전공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또 불심도 굉장히 또 있으시고 해서 또 함께 하게 됐어요.
1: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꾸려진 중흥사 합창단.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한달 남짓이라

0: 법당을 가득 채우는 스님의 맑은 노래소리.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기도를 올리는 듯한데요.
1: 아, 이것도 기도죠. 우리가 사실은 연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합창은 약간 서양 음악이잖아요. 뭐 멜로디나 우리는 그 전통 음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절집안에서 하는 음악들은 음악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 사람들은 또 서양 음악에 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한 우리 법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그 법문을 그 기억하기가 쉬워요.

0: 기도의 모습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답니다. 연불이든 노래든 그 안에 온 마음을 담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데요. 좋은 가사를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들에겐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갑니다.
1: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분별심도 생기는데 어쩌려서 합창을 하는 순간은 그런 다 모든 힘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네.
0: 이번에는 합창을 마친 스님이 밥상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2: 여기 공양 왔어요. 네.
0: 밥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의 어머니. 올해 88이 된 노모를 스님이 절에서 모시고 있다는데요. 가족의 품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한 스님이 다시 어머니를 곁에 모시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답니다.
3: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몸을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 모시고 나왔어요. 제가 24시간 케어했어요. 어머니한테 좋다는 무슨 약도 드시게 하고 음식도 그냥 뭐 좀 단백질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갈아가지고 그런 걸 어머니 드시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츰차츰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차츰차츰 회복이 되셔서
0: 이제는 이렇게 한 밥상에 마주 앉아 일상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30여 년 전 스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에 올랐는데요. 당시 나이 28. 그 어린 나이에 스님은 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3: 95년 28살에 제가 이렇게 절에 갔죠. 그래서 왜 괴롭지 왜 그렇지 이렇게 탁 하면서 어느 날 잠도 못 이루고 그냥 잠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꿈인지 생신지. 그러고 눈을 탁 떴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옛날 괴종시계가 있어요. 괴종시계가 땡땡땡 6번을 울리면서 제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 괴종 소리에 갑자기 하늘과 땅에서 굵은 동화줄 있잖아요. 그게 그냥 팽팽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게 탁 끊어지는 그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그런 게 딱 이렇게 뭐 형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아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0: 딸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로 향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0: 추가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참 마음도 좀 안 좋았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지요. 지금은 아이고 고생한다 잘한다 이만뿐이에요.
1: 처음엔 마음 아팠던 딸의 선택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어머니. 긴 세월 묵묵히 걸어온 딸이 그저 대견하고 고맙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두 사람. 함께 걷고 웃으며 사진을 남기는 평범한 순간들이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법당 한가운데서 매트를 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흥사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가 수업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선생님은 스님의 사촌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2: 그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 몇 명 정도가 돼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데 법당에서 하니까 스님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법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보기가 참 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오면은 뭐 절하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가도 수행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서 그냥 누워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가는 시작된 요가였어요.
1: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듯 몸을 굽히고 펴는 일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말하는 스님. 가쁜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법당을 찾는 이들의 표정에도 한결 여유가 묻어납니다.
3: 제가 이제 요가학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절에서 해서 훨씬 더 이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몸도 많이 이완이 되고 마음 다스리는 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4: 다른 시설에서 하는 요가보다 좀 더 집중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불교 유치원에 나왔어서 이 분위기가 더 익숙해서 좋은 것 같아요.
1: 스님은 일상의 수행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2: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 지나가니까 잘 견뎌라. 견디면 된다. 좀 힘들지만 참고 견뎌보자.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이런 거를 제가 마름는 부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름는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이 그냥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1: 그 일상에는 칠부람과 중흥사를 오가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5: 스님, 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시나요?
2: 오늘도 칠부람 갑니다.
5: 아, 칠부람에 또 갔다고
2: 네. 하시나요? 네.
5: 이 칠부람이랑 중흥사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네. 중흥사에서만 뭐 수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2: 칠부람이 저에겐 더 소중하죠. 칠부람에서 처음 가서 또 수행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흥사는 칠부람을 잘 돌보기 위한 중흥사입니다. 칠부람은 산중의 칠부람, 중흥사는 마을에 있는 칠부람이에요. 그래서 두 곳 다 저에게는 칠부람이기 때문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1: 두 곳 모두 스님이 지켜야 할 소중한 도량이기에 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2: 맛있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오늘은 네. 저희 공사하러 나가는 날인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오늘 그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해서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버섯, 감자, 양배추, 당근, 그다음에 단호박을 쓸 예정이고요.
1: 그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0: 대표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1: 네? 아유.

0: 카레를 저어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볶았잖아요. 재료들을.
1: 네.
0: 그리고 간도 다 따로따로 하고.
1: 네.
0: 하여튼 이게 저을 때 느낌이 이 네. 채소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아주 만족하고 또 이 카레로 인해서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정성스럽게 이 채소들을 준비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0: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1: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2: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1: 네네. 그래서
2: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 한번 네네. 해보았으니까요. 내일은 이제 사찰에서 만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2: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네.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다.
1: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스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스님이 계신 수월암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0: 셰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네.
0: 어제에 이어서.
1: 네.
0: 네. 저는 이 수월암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는데
1: 네.
0: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월암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수월암은요.
0: 네.
1: 1968년도에 그 부부이신 보살님과
0: 네.
1: 거사님께서 창건하신 절이신데 창건은 그렇게 신도님들이 하시고 이어서 저희 은사스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께서 지금까지 가꾸고 일궈내신 그런 절입니다.
0: 장독대도 되게 많네요.
1: 네,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장독대가 있는데
0: 네네.
1: 좁은 구실에서
0: 네.
1: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0: 네.
1: 뭐 이렇게 오목조목 만들어 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장독대를 갖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0: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오늘 사찰 음식을 알려주실 건데
1: 네.
0: 제가 뭐 오늘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없나요?
1: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은 텃밭

0: 있는데 오늘 사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텃밭으로 가서 재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럼 한번 가실까요?
1: 가시죠.
0: 네.
1: 네.
0: 조심해서 오세요.
1: 네.
0: 네.

0: 저희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금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 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네네. 벌써 네네. 갈아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지를 요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네.
0: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 안 되시죠?
1: 안 잘라지는데.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네. 떴습니다. 네, 잘 못 떴어요, 근데.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 보시겠어요? 요것도 네. 요 끝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따할 수 있어요.
1: 딱 올려서.
0: 네.
1: 야, 이거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아잎 장떡을 한번 네?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시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1: 와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 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 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차례만 먹을 수 있는 고추 방아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채게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채게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네.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네. 새송이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 그 다음에 고사리하고, 그다음에 얘는 토란대라고
1: 토란대.
0: 하는데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1: 슬라이스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네.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네.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1: 알겠습니다.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0: 네.
1: 따로
0: 표고는 제가 이제 양념을 좀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스님 요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은
0: 셰프님이 잘해 주시길
1: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채순물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1: 아, 채순물?
0: 네, 그 채순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끓이시네요.
0: 네,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네네. 끓여서 채순물을 내놓아요.

0: 선생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1: 네. 그러면 이제
0: 아 버섯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고사리를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 했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0: 이야.
1: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네.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0: 재료요?
1: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0: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1: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네. 채소는 이 건더기가 다 좀 덮일 만큼 자작자작 예. 할 만큼 이렇게 붓겠습니다.
0: 아, 선생님 그 채소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1: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 도록 내비 두시고
0: 네.
1: 이제 이렇게 적당한 들깨가루를
0: 지금
1: 물에다가
0: 그냥 물에다가
1: 네,
0: 채소가 그냥 물에다. 아니라 그냥 물에다
1: 채소물에다 하시면 좋은데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3-4티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아...
1: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0: 네네네.
1: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제가 간을 한번
1: 네.
0: 보겠습니다.
1: 한번 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0: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
1: 아,
0: 같아요.
1: 진짜요?
0: 스님 한번 드셔보시죠.
1: 네, 저도 먹어봐야죠. 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셰프님도 간이 싱거우시거든요.
0: 네네.
1: 네, 아, 좋습니다.
0: 되게 이상적인 간. 결론은 제가 채소로 좀 간을 좀 제대로 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0: 네. 네.
1: 한번 끓었으면 우리 요거를 넣고.
0: 네. 숙주 넣고.
1: 네, 숙주를 넣고. 끓었으면 네, 이제 들깨가루 넣고.
0: 네. 이거 다 넣을까요?
1: 네, 다 넣어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톱. 네. 그래서 한번 저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네,
0: 좋은 경우.
1: 고추를 넣어서
0: 색깔을 좀 예쁘게.
1: 색깔을 예쁘게 하시고. 자, 이제 한번 맛보실까요?
0: 네. 진짜
1: 맛있죠? 간이 딱 좋죠?
0: 네, 너무 네.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1: 네,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0: 네.
1: 게 네. 자, 그럼 한번 밥에 완성품 한번
0: 네,
1: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1: 네.
0: 색깔 같지 않고
1: 네.
0: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1: 저희 채기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깊은 국물 요리의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기

0: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그 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사각형에서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손질 잘 하시네요.
1: 이 칼이 선생님 잘 드네요.
0: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0: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놓으면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가겠습니다.
0: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 까지 말아요?
0: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0: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0: 한 20, 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물 내는 팩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티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춧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고춧물의 색깔은 저희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0: 그 흑타 빛깔 정도 만들면 흑타 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레몬은 짜겠습니다.
0: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무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돼요?
0: 네. 한번 이것도 넣어주실까요?
1: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그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물을 간한 그 물이 있죠?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0: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0: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맞아요. 보통 사찰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0: 레몬을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0: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금방 한 것이 부처님이 이제 수행 방법으로 알려준 대념 적용에 호흡하는 호흡으로 우리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편안함으로 회복하게 하는 이제 가르침인데 그걸 잠깐 해봤어요.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옆에 분도 편안한지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을 보기 싫은가 안 보려고 그러네.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어때, 편안해 보이는가요? 네. 우리는 자꾸 앞만 보고 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앞만 보면 내가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옆을 보거나 이렇게 뒤를 보는 것도 자꾸 해봐야 우리가 좀 살면서 이렇게 너무 앞만 보고 막 뭔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만 하고 구하려고만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 분을 보고 또 뒤에 오는 분을 보는 것을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앞만 나만 보지 말고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래요. 다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자꾸 인사해요. 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또 이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생각해 보니 더욱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자꾸 해봐요. 우리가 참회 진언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진언 우리의 진언이 업장소멸 진언이 이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업을 녹이고 정화하는 진언이 근데 하루에 참회 진언은 해도 내가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은 또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보면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이 바람에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업에 그 업이 이렇게 녹지 않는 것은 그래서 참회를 먼저 하라 하는데 참회의 언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인데 그걸 안 하는 거라 안 하면서 자꾸 네가 참회해라 하면 내가 할게 이러니까 참회는 한다고 하는데 업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 뵙게 돼서 감사하고 그 반갑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무상사 인연이 돼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은 천년 전이나 삼천년 전이나 똑같고 열 살짜리 아이나 구습이 된 어르신이나 마음은 연세가 들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릴 때도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먼 산을 올라가야 되고 긴 시간을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젊을 때 항해를 가고 높은 산을 가기 전에 그런 마음들이 번뇌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어릴 때 그 공부를 해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아이 때 어릴 때 그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무슨 아무 쓸데없는 영어 수학 이런 것만 가르치니라고. 아니, 그거는 쓸데없는 건 아닌데 다 필요하진 않다는 거지. 모두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고, 그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세상을 뛰어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어차피 또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살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오셨잖아요. 그 수많은 경험을 겪어 왔는데, 배운 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가면은 다음 생에 또 똑같은 그 고통을 또 겪는다는 거지. 왜, 그 평생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뭔가 어떤 더 번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번뇌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안 배운 사람이 대응하는거나 배운 사람이 대응하는거나 똑같으면은 무슨 보람이, 한 생을 산 보람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세가 든다는 거는 졸업할 때가, 이 생을 졸업할 때가, 학교가 졸업할 때 가까워지면 더 급하잖아요, 마음 공부가.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이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젊은 친구들은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오늘은 이제 우선에 그 삼기 이야기부터 잠깐 하려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나요? 그래요? 불교라 그러면 불교에 입문할 때 뭐라 그래요? 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하셨죠? 삼기 세 분이 삼보가 뭐죠? 부처님 가르침, 승가, 우리 도반들 공동체죠. 그런데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승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불교 신행을 하는 동안에 부처님이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안보안 봤다는 거지. 저도 오래도록 그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십몇 년 전부터는 제가 늘이 책을 많이 권합니다. 고타마 부다의 생애라고, 이 책이 나온 지가 100년 됐어요. 100주년 올해가.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어쨌든 부처님의 생애에 해당되는 그 경전의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여기에 묶어놓은 책이 요 고타마 부다의 생애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절판돼서 책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우선에 재본해서 우리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고 또 니카야라고 하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을 뵙지만 부처님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치? 왜 말을 안 하는가 몰라. 그 시원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부처님을 뵈러 갔고, 근데 부처님이 그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얘기했던 그걸 요즘은 뭐 암경이라고도 하고 니카야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사례가 무진장하게 많아. 다 번뇌 똑같아. 2500년 전에 사람들 살면서 고민했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해도 그때랑 다르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어떤 뭐 그 엊그제도

좀 참다 참다가 한번 그 다툰 거라. 다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다투기 전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퉜겠냐고. 그런데 다투고 나서 내가 왜 다퉜는가? 또 자책하고 후회하느라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그 추스려야 됩니까? 그것을 여쭤보러 법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마음을 들어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경전에 부처님 그 경전에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해야 됩니까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 경전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을 보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늘 부처님 뵈면은 그냥 얼굴만 보고 가지 말고 그 경전을 꼭 보시고, 고민이 있으면 어디서 찾으라고? 경전에 똑같은 상황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꼭 찾아서 보시면,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불자가 된다. 그래서 암경이나 요즘 잘 나와 있어요, 번역이. 그런 이중표 교수님 그 니까야 이렇게 통합본도 있고, 그런 경전을 꼭 봅시다. 그리고 대승경전도 잘 보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일상에서의 가르침도 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왜 출가했는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부처님이 왜 출가했는가? 왜 출가했죠? 괴로움에서 그 벗어나는 길을 모르겠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보니까 나는 별로 뭐 그때 젊고 하니까 괴롭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 환자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는 괜찮지만은 나도 저와 같이 될거 아니냐? 저 노병사를 피해 갈수 없지 않냐? 그러면은 잠이 편히 안 오는 거라,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병사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길이 도대체 없는가? 그래서 막온그 사람들 불러다가 보고 스승도 찾아가봐도 길을 못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출가를 하게 되고, 6년간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를 아는데 6년이 걸렸어, 6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 길이 아닌구나 한그 길을 가라 하겠어요, 안 가라 하겠어요? 당연히 가라고 안 하지. 그래서 새로 발견한 길이 부처님이 발견한 길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길을 우리한테 평생을 알려주는 거라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평생 알려준 길이, 나는 뭘 가르쳐 전해줬다고 얘기하냐?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책에 나와. 나는 평생을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번뇌가 있을 때 해결하는지, 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뭘 당부를 하고 가셨는지 이거를 보고, 그리고 부처님이 뭘 가르쳤나 보면은 뭐라고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사성제와 팔정도가 부처님 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진멸도 안에, 도라고 하는 이길 안에, 고진멸도 안에 팔정도가 다 들어 있어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사성제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사성제는 부처님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길을 찾으려고 출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왔으면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난 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거잖아요. 그 치료가 멸이에요, 멸. 그러니까 괴로움이, 내가 슬퍼.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왔어. 그러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슬픔 원인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원인을 없애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이라 이제.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미 번뇌를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그 체계가 이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설해 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 괴로움을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사라지게 했으니까 괴로움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처방이 팔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말과 뜻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 업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업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밭이 잘 관리가 되면은 뭘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렇게 발심을 한번 하라는 게 정정진이고, 발심해서 그러면 수행을 두 단계로 하는데, 그게 일곱 번째 단계가 정념이에요, 정념. 그래서 일곱 번째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해. 수행을 시작을 하면 뭔 수행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 대념초경 수행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다 있어. 이해가 되시죠? 대념초경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대념초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분 손 들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대념초경이라는 걸 입으로 말을 한번 해봐야지. 그 따라 해봐. 대념초경. 대념초경. 크게 따라 해봐. 대념초경. 대념초경. 대념초경. 아이고, 드디어 한번 말로 했네. 또 대념초경이란 말을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말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한번 들어봤어. 이것이 인연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인연을 심어주는 것만 해도 제 소임은 다 했다고 봐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부처님을 정말로 스승으로 삼자. 그리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을 때, 그럴 때 부처님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자, 그걸 읽어보자라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얘기하셨으면 사성제가 어떤 것인고 팔정도가 어떤 것인지가 잘 나온 게 이 대념초경이다. 그래서 대념초경을 공부를 해야 부처님이 그 알려준 그 길을 가야 우리가 부처가 될 거 아니요. 부처님도 그 길 찾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부처님이 알려준 그 길을 우리가 안 가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게 금강경으로,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 부처님이 그 많은 대중들하고 1250인의 대중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떤 사연들,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그 번뇌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주상행이거든. 어떻게 해야 무주상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금강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비심으로 그런 번뇌, 그런 자비심으로 대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 온갖 중생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거 보면 뭐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또 여기 우리는 뭘로 태어났죠? 혹시 알로 난 분도 있어요? 알로 난 분이 박혁거 생가? 어찌 됐든 이제 뭐 그렇게 그 말은 또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옆에 사람 봐봐. 생각이 있게 생겼는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인간 생각이 없다고. 근데 그런 어떤 중생이 오든 간에, 어떤 중생의 마음을 만나든지 간에 뭐라고 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자식이 여럿이면 별 자식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죠. 그런 마음이 보살심이고, 그런 마음으로 온갖 마음을 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자세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눈으로 뭘 보거나 귀로 뭐 듣거나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3품인가 4품에 나와요. 처음 마음에 나와.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그런 마음이 비록 일어나는 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0.4초 걸린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 봐봐요.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처음에 일어나는 건 0.4초 걸려서, 누구도, 부처님도 똑같아. 그런데 어디에서 갈리냐? 그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을 하는데, 말하고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데가 이제 행을 하는 건데, 이때 그 처음에 일어난 마음을 잡아서 그 마음의 영향으로 행을 하면 주상행이 되고, 상에 걸려서 집착해서 하는 행동 그 다음이 되고, 아 그때 행동을 하기 전에 정신을 한번 차리고, 알아차리고,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한번 하고, 부처님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화두를 한번 챙기고,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게 무주상행이 되는 거예요. 무주상행. 그렇게 부처님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대념처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게 오온이 오거나 또는 신수신법이 오거나, 이게 다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온다, 나타나거든. 원래 어디 있지 않잖아요. 눈으로 볼 때 나타나고, 뭔 소리 들을 때 나타나고,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이 나타나는 건 0.4초라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그거를 어떻게 다 제도하겠다는 자비심으로, 그걸 어떻게 바라보라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대념처경 서문에 나오는 딱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명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거에서 그것을 잘 관찰하며 머물러라. 이것이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신이 뺏기지 않고, 일어난 마음이 뺏기지 않고, 그것에 휘둘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이번 생에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생 가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육도 윤회로 가지가 않아. 윤회를 갈 일이 없어. 왜냐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정신 안 차리면은 그놈 저기 성질 나는 거 왼수 그놈 갚아야지 해가지고 그 분노가 안 사그니까 아수라 세계에 가게 되고, 또 내가 그 두고 온 거 이루지 못한 거 그거 욕심내는 거 그 마음이 그 놓아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 아기의 세계로 가는 거라. 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간장을 태우는 게 아기잖아요. 그렇게 또 막 그 화가 나 너무 괴로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지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육도로 안 가려면은 육도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멈추고 알아차려. 아 이런 마음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려야 그 마음을 안 잡는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은 다른 거 강조를 안 해. 딱 알아차려 사띠만 강조를 해요.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어떤 대상이 나타났는지 알아차려라.
그래야

그걸 잡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염처경이라는 말 뜻 자체가 염이 사띠 알아차리라는 것이고 처는 대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것이 뜨거운 이제 지금 가마에 들어갔다가 막 나왔어. 그러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울 것 같죠?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망구 생각이잖아. 안 만져봤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만져보는데 이제 이걸 뜨거운 줄 알고 만지면 어때요? 잡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안 잡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많이 해서 수행은 연습할 필요가 없어. 연습 안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뜨겁다는 걸 알면은 잡아요 안 잡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소뚜껑 법문을 하시잖아요. 뜨거운 줄 알고 잡는 거하고 모르고 잡는 거하고. 알고 잡으면 이걸 세게 안 잡으니까 살짝 했다가 놓는단 말이요. 모르면 잡아서 화상을 입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번뇌이구나, 이것을 알기만 해도 우린 살아가는데 그 번뇌에 빠지는 것이 훨씬 적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불이 있으니까 지나갈 때 안 부딪히죠. 그죠? 이 불이 사띠인 거라, 사띠. 그리고 화두를 드는 것도 그 마음에 푹 빠지기 전에 뭐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그거를 한번 챙기는 사이에 어때요? 그냥 푹 가지 않는다는 거지. 주상행을 안 하게 돼. 멈추게 되고. 자, 만약에 화가 왔어. 그러면 자비심으로 그냥 그걸 막 괴롭다 싫다라고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불편한 성냄이 오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뭐라 그래?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냄 화가 났어.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 아이고 친절하게 자 손 모으고. 아이고 성냄이 오셨군요. 성냄이 오셨군요. 또 우울함이 왔어. 그럼 뭐라 그러라고? 우울함이 오셨군요. 이렇게. 자 옆에 사람이 성냄이라고 보고 옆에 사람한테 해봐. 아이고 성냄이 오셨군요. 알았지? 성냄이라고 해서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눌러 앉아버려. 눌러 앉아버려. 또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속 같이 있자고 붙들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좋은 것도 사라지고 괴로운 것도 결국 사라지잖아요. 떠나긴 하는데 그걸 밀쳐내거나 잡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게 눌러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대념처경에도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의사항이 그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상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으라고. 좋아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붙들어서 유지하려고 해.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집착,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나 욕심은 다른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지하려고. 못 가게.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안 되는지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네. 내가 아무리 좋아하거나 그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좋아하거나 사랑한다 그래서 그게 내가 괴롭지 않아요. 괴로움은 그때 생기지 않아요. 좋아한다 그래서 괴롭지 않아. 좋아한다고 왜 괴로워? 근데 우리가 왜 괴로워지기 시작해? 좋아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 그거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오래 유지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우리는 괴로움에 들어간다는 거지. 싫어한다 그래서 괴롭지 않아요. 싫다고 괴롭지 않아. 근데 그것이 괴로움으로 되는 거는 싫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쫓아내려고 하니까. 근데 쫓아내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고진멸도의 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 부분에 어디 나온다고? 고진멸도의 고 부분에 나와요. 거기에 세상은 따라해봐.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걸 멈추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데 그것이 욕심인지를 몰라. 그게 괴로움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라.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 그래서 그걸 멈추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고통의 바다에 살게 돼요. 삶이 하루 종일 괴로워.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만히 살펴봐. 왜 괴로워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괴로운 것은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그 욕심이 그것이 욕심이거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고 주변도 다 괴롭더라. 저도 그런 거에 자꾸 정신을 안 차리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은 그 길을 안갈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겠다. 사띠를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오온 들어봤죠? 그게 눈으로 뭐볼때 일어나는 색수상행식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갈망이나 이런 오온을 그 여기 개념 적용에도 오온은 곧 번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해봐. 오온은 곧 번뇌다.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은 곧 번뇌다. 이 생각은 일어나지만 바로 사라질 것이다. 감정이 나타나면 감정은 곧 번뇌다. 이 감정을 잡으면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 이 감정은 관찰을 할때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전해주잖아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그래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더라. 부처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깨달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생한 것은 사라진다. 자, 따라해봐. 발생한 것은 사라진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그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재행무상이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제법무아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타났을 때, 화가 나타났을 때, 화 앞에서 뭘 떠올려요? 이것은 사라지는 거야.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체유의법을 여몽환포영이라고. 우리가 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모든 유의법이거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거는 꿈과 같고. 이 소리가 경험했죠? 들리죠? 들렸는데 이 소리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소리처럼 우리가 마음을 경험만 하는 거야. 그 순간에 경험만 해. 슬퍼. 그럼 슬픔이 왔다가 슬픔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손뼉의 소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 이 손뼉과 같더라. 손뼉처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라. 그래요. 그냥 오늘은 고타마 부타의 생애, 부처님 가르침을 생애를 꼭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생애 속에서 내번 괴로움을 부처님이 어떻게 그럴 때 했는가 거기서 꼭 찾아보고 뭐냐 뭐 친구한테 어디 뭐딴데 자꾸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또정안 되면 어디 봅니다 하는 데 있더구만. 그 봅니다 하는 데 가서 들은 얘기는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부처님이 어떻게 하란 얘기는 한 번도 기억을 못 해.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본 얘기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부처님 말씀보다 더 신봉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부처님 삶에서 생애에서 찾자는 거 하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어떤 걸 보라고 대념 적용을 보고 화두 공부를 하든 연불선 그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근본은 대념 적용에서 기준을 잡아주기 거기서 탄생했기 때문에 멀리 갔더라도 대념 적용 서문을 보고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 그거를 보고 참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또 보현행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틀어짐이 별로 없다는 거지. 기준이 분명하니까.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 수행을 다 존중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준은 같아야 우리가 다 불자 한 불자가 되는데 기준 자체가 틀리면은 뿌리가 달라. 뿌리가 다르면 가지가 다 다른 뿌리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자이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두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부처님에 의지하고 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내가 말하고 소리 내고 행동할 때 이때 여기서가 현장이지 다른 데는 현장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말을 생각을 내기 쓰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 화두를 챙기고 또 사띠 알아차림을 꼭 챙기고 그러고 나서 하면은 우리가 삶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순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거를 같이 꼭 공부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

0: 생각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0: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

0: 삼가사
1: 숙교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따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바달타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BCE 386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 비법 논쟁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처님은 80살에 노쇠한 몸을 이끌고 중림정사에서 출발해가지고 150km 정도 걸어서 북쪽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여정을 풀었죠. 그런데 이곳은 마가다의 아자타샤토가 왓지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 전쟁 한복판에 오셔서 맨몸으로 전쟁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사리 강엄성의 대림정사는 북쪽의 고살라의 사위성의 기원정사와 남쪽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를 부처님이 1년에 한 번 왕복을 하는 중간 지역입니다. 그곳에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에 대림정사가 있어서 12월에서 1월 정도의

여기에 도착을 하셔서 보롬에서 한달 정도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했고, 그리고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셔서 석달 정도 머물다가 4월 중순에서 5월 초 정도에 여기에 오셔서 보름이나 한달 정도 다시 머물면서 스님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던 곳입니다. 북쪽의 기원정사에서 남쪽의 중림정사를 그 거리가 70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 1,4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부처님은 맨발로 1년에 한 번씩 왕복을 하셨는데,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였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여든해 그 노구를 이끌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민주 공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는데, 노력한 것에 상응되는 대가가 노력한 주체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업, 그리고 인가의 가르침이 외사리 강음성 사람들에게 무척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에 대해서 외사리 강음성의 사람들이 무척 관심도 가졌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외사리 강음성 중림정사에서, 이 중림정사는 왕사성에도 있었지만, 우리 산에 가면 소나무 많은 것처럼, 인도에는 평지에 대나무가 많으니까, 그 대나무 숲은 왕사성에도 있었고, 외사리 강음성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에서 여든 될때 마지막 와사를 바로 요 외사리 중림정사에서 나게 되는데, 그때 큰 병을 얻어서 무척 고생을 하셨고, 그 병에서 조금 회복되자 3개월 뒤에 인멸하겠노라고 대선언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대승부 경전 유마경의 무대이기도 한 곳입니다. 특히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 경내에는 특이하게도 아쇼카 왕의 석주가 있고, 그 옆에 아주 웅장하게 사리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유적지를 참배를 하게 되면 사리탑은 대개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대림정사 중심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아난다 존자를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불교 교단을 마하가사파 존자가 잠시 맡아서 제일결집을 하고 교단을 안정을 시켜놓고 아난다 존자에게 교단을 맡겼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난다 존자가 40년 동안 불교 교단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난다 존자가 120살에 인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인도 전역에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정사의 경내에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모셔졌을 거고, 또 다른 의견은 대림정사는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출가했던 곳이고, 비구니 스님의 성단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대림정사 경내는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되고, 많은 불교도들이 참배하는 곳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 다음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 말씀드린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 가셔서 아난다 존자 탑을 꼭 참배하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곳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율장 소품에 보면 부처님이 인매하시고 100년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에 인매를 하셨으니까, 정확히 100년 뒤라고 했으니까 BCE 386년 무렵에 불교사 최초로 부처님이 만들었던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는, 그리고는 다시 단일 교단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불교사 최초로 교단이 분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사비법입니다. 불교사나 불교개론과 같은 책을 보면 이 십사비법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은 저 십사비법의 각 항목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율장 소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세존이 인멸한 이후 100년이 되었을 때 외사리의 왓지족 비구들이 10가지 사항, 14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첫 번째는 스님들이 소금을 휴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심을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데 12시 지나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님들은 하루에 한번 탁발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탁발을 한번 하시고는 안한 것처럼 다른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한번더 해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포사를 하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함께 합송을 하면서 누가 그 계율을 위반했는지, 위반을 하면 참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스님들은 참회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며칠씩 따로 포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스님들은
의견 조율을

일을 하다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1인 1표제,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정족수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외출한 스님들을 대신해서 저 스님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표할 겁니다 하고 대리투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 여섯 번째로는 제자가 스승의 습관을 따라도 되는가

음료수라고 취급을 하지만 지금도 인도나 동남아로 가면 스님들은 우유가 식사입니다. 그게 공양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스님이 곡차를 한잔하시고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을 먹지 말자라고 했는데 야자즙을 한 80% 정도 발효를 시켜갖고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 스님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규격을 정해놨는데 그 규격보다 좀 크게 만들어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우리나라 말이나 인도 말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핵심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열 가지 사항을 외사리 강음성 주변에 있던 스님들은 언젠가부터 저걸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쪽 지역에 살고 있던 오늘날 산치대탑 부근에 살고 있던 스님이 외사리로 와서 보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 간행처럼 진행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걸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열 가지 사항이지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열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항이 음식에 관한 조항이고 그리고 일상 관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금전 조항이죠. 각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휴대 조항이죠. 출가한 스님은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리해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장 소품에 보면 탁발을 했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탁발한 집들이 각각 다를 거니까 또 스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작게 먹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금을 가지고 있다가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으면 간을 맞춰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엄격히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없어. 수행자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탁발을 나가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그 하나는 스님들은 개인 소지품을 가사, 바루 뭐 이래 해서 한 서너 가지만 하는데 거기에 소금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소금을 그러면 스님들이 다니다가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대중에게 내놔야 되는데 그럼 소금을 일주일 안에 안 내놨다는 거예요. 저게 계율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스님들에 있어서는 저게 먹고 사는 문제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는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덥습니다. 그 덥다는 이야기가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6월 중순, 6월달, 5월 말 6월달이 되면 평균 45도에서 50도를 넘나들어 버립니다. 이때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하는 조리용 소금이기도 하겠지만 여름철 건기 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님들이 소금을 소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 먹는 시간입니다. 그게 스님들은 12시 이전에 정심을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출을 하다가 보다 보면 12시 이전에 음식을 다 먹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오후 2시 정도까지는 음식을 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 지역에서는 허용이 됐는데 저 이외의 지역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는 12시가 지나도 한 두서너 시 정도까지는 좀 편법이긴 하지만 공양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12시가 지났도록 정심을 드시지 못하면 그냥 하루 굶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가 되어버렸죠. 세 번째로는 두 번 탁발하는 조항인데 저도 좀 음식을 많이 먹는 타입에 속합니다.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먹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전에 하루에 한 6끼 먹은 것 같고요. 제가 한 끼 먹는 양이 다른 사람 3끼 먹는 양 정도를 하루에 6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았겠죠. 인도에 살고 있던 스님들도 좀 음식 양을 많이 먹는 스님도 있고 소식을 하는 스님들도 계셨겠죠. 특히 젊은 스님들 같은 경우에 오전에 한 끼만 드세요 그러는데 오후가 걱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먼저 나가서 탁발을 해서 드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한 11시나 돼서 이제 그 마을에는 이미 탁발을 해버렸으니까 불교도들이 얼굴이 알 거니까 마을을 옮겨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탁발을 해서 드시는 스님들이 계셨다 봅니다. 항상 원칙은 이런데 예외 조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스님이 두 번 탁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외사리 강음성 지역의 스님들은 하루에 두 번 탁발을 하는 스님들이 들어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공양을 마치고 난 다음 우유를 다시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정심을 드시고 12시가 지나서 우유라든지 주스라든지 과일 주스 같은 걸 추가해서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심 드시고 오후에 우유나 주스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 전통적인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계율 위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술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스님이 신도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연꽃으로 술을 담은 게 있나 봅니다. 연꽃주라고 하더만요. 근데 그걸 한 잔, 두 잔 드시다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그러면 그만 신도님 집에 좀 한심 주무시고 나오지 절에 돌아가다가

술이 늦게 치기가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가 쓰러져 있었는데 옆에 있던 스님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해필 부처님 머무는 도량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처님 무릎 옆에서 쓰러져 갖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 부처님이 앞으로 내 제자들은 술을 먹지 말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정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기가 무척 힘들다 합니까? 이 간혹 가다가 세속에 있을 때 소주로 한 잔씩 하던 스님이 출가를 해서 스님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이 술은 그립고 규정은 안 된다 하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야자즙을 발효를 시킵니다. 토리라고 해서. 그런데 그걸 한 7, 80% 정도 발효를 시켜갖고는 한 잔 드시고는 누가 왜 술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이게 지금 100% 발효된 게 아니고 한 70% 정도 반만 발효된 겁니다 하고는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스님들은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의 항목을 한 달에 두 번 보름마당 전체 스님들이 모여서 그 조목 하나하나를 합송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항목에 위반한 것이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참회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죠. 좀 친한 몇몇 스님들 중에 한두 스님이 위반한 스님이 있는데 대중들 앞에서 저 의식을 치르려고 하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면도 안 서고 그런데 참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인연 있는 스님들끼리 별도로 포사를 하고는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뭘 했겠지. 그러고 나서는 대중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니 한 사찰에 살면서 이런 포사를 별도로 독립해서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님들은 상가를 운영하는데 철저하게 공화제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조정을 하지만 조정이 안 될 때 또 마지막에는 항상 대중이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 갖고 모든 걸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정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정족수가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투표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스님의 의중을 예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를 했을 때 그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습관을 흉내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스승이 뒷짐을 지고 도량을 거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 스님도 지도 뒷짐을 지고 그럴 수 있죠.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죠. 중국에 구지선사라는 분이 있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스님은 언젠가 그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법담을 나누었는데
비구니 스님한테

한방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열불도 나고 내가 지금 수행을 맺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이 그날 저녁 꿈에 신선이 와서 조만간에 당신을 지도해 줄 어른 스님이 한 분 올 테니 가지 말고 좀 계셔보세요 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었는데 마침 철룡 스님이 찾아오시죠. 그러고는 그 스님한테 자기 사정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눈앞에 보여주더라네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학철대오했다. 그래서 이 구지 스님은 누가 오더라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일지선사라는 포인도 써죠. 그런데 그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스가 스님이 외출하고 없으면 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자기 스님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하나 딱 이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서성기에 들어오니 하루는 서성이 시자를 불러갔고 구지선사가 시자를 불러갔고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스님 사람들이 오면요 제가 스님처럼 손가락을 탁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서성이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칼로 갖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스님들은 좀 격렬하게 가르치더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쫓아가니까 시자 이름을 부르니까 그 와중에도 서성이 부르니까 예 크고 돌아보는 순간 손가락을 딱 하나 내밀으니까 학철대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서성의 행위뿐만 아니고 서성이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할 때 흉내를 내는 제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행이 충분히 익어져서 그걸 자기가 소화를 하고 경험을 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단지 흉내를 내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항이 외사리 부근에서 큰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스님들은 사용하는 침대나 방석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스님들이 지식인들이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분들이 많이 출가를 했습니다. 세칭 상류층들,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출가를 했죠. 그런데 만약 큰아들이거나 막내거나 아니면 외동아들이거나 이럴 때는 그 어머니를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침대를 만들어 오거나 은으로 침대를 만들어 오거나 우리 스님이 사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1cm라도 커야 돼.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아예 방 규격, 침대 재질, 침대 규격, 방석 규격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외아들 둔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스님은 방석이라도 커야 돼. 이래갖고 규격이 정해진 방석 끝에다 레이스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안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최고의 재벌집 외아들이 단기 출가를 하러 절에 갔다가 20년이 지나도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시골에 사찰의 주지를 살고

0: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스님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 당시에 50억 불, 요즘 식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하면 한 7조, 8조 정도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도 자기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집에는 안 간다 하고 이제 20년 이상 내가 중도를 했는데 아, 뭐 관심 없습니다. 크고 안 간다 크고. 들리는 말에는 태국 왕실에서 특별 관리한다 카더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님의 어머니가 계신다 하면 상상되십니까? 아, 이런 상황들이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스님들이 돈을 직접 받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 우리나라 말이나 부처님 말이나 핵심은 항상 맨 뒤에 있죠. 사찰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찰의 시주를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찰의 시주를 하게 되면 사찰 사무실에서 신도회가 고 재정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절에 가면은 불전함 있죠. 그 불전함처럼 스님들이 바루를 요리 놔놓고 거기에다가 시주를 하면 우리가 그 시주 돈을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으니 그 필요한 걸 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찰에 시주를 하는 걸 말고 시주를 내 개인한테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8개월 동안 700명의 스님들이 대토론회를 해서 이 10가지 간행은 어떤 거는 부처님이 제정해 놓지 않은 걸 몇몇 스님들이 새롭게 제정을 했고 어떤 거는 부처님이 이미 제정을 해놨는데 그 내용과 형식을 완화시켰거나 확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4, 10가지 항목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비법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비법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4비법 논쟁으로 인해서 부처님 이래에 10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지던 교단의 단일 대오가 불교사 최초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해 가는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따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따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0: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평등과 평화.

0: 스키워트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 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청소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0: 충청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6: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 백제는요, 정말 많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서 그 신비한 고대국가 백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이렇게 8개 유적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던 도시죠. 백제 첫 번째 수도는 어딘가요? 네, 오늘날 한강 유역인 위례였는데요. 아, 고구려 장수왕의 그 남진 정책으로 이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을 내어주고 급히 도읍을 옮긴 곳이 당시 웅진이라 불렸던 공주입니다. 아, 그리고 성왕 시절에 이르러서 삽이라 불렸던 오늘날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고대 국가의 수도를 살펴보면요, 도성, 무덤, 궁궐, 사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는 천도시에는 이런 구성물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익산 역시 백제 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등재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고대 왕국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된 백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의 증거다. 아,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도입된 뭐 도시계획 원칙, 건축기술, 예술과 종교를 수용해서 이걸 다시 백제화했다는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세련된 이 백제 문화가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죠. 유적지에서 출토된 연대가 분명한 유물들을 통해 이 수도 이동에 따른 백제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불교 사찰, 성곽, 건축물을 통해서 정말 독특했던, 화려했던 이 백제 건축 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그 탁월한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 숨겨진 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밝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뭔가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톤도 네. 다르고.
1: 김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2: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해.
3: 오토바이쇼 300원 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멋있어.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0: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과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0: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

0: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맞았어요?
2: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산화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산화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글자는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산을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산은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0: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0: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3: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2: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0: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0: 네.
2: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1: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5: 예, 예.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 저요?
4: 네.
5: 67이야.
4: 어허.
0: 60대 후반.
4: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5: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5: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4: 어허.
5: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4: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5: 예,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5: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5: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5: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5: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5: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5: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0: 시술을요?
5: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5: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5: 예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5: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5: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5: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5: 예.
1: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5: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5: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5: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5: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5: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5: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5: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5: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5: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5: 예.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5: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5: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어요.
5: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5: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6: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0: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보

0: 동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차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냥 열정.
1: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그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1: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3: 안녕하세요.
4: 나간다, 안 나간다, 온다 간다. 버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0회 만대대상 시상식이 강원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정밀조사와 현장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강원도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안중근 을사의 동양평화론을 일본 사회에 알려온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수상했습니다.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문예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예술감독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승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스님의 생명사랑과 결의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은 평화와 실천, 문예 세 부문에서 모두 5명이 수상했습니다.
2: 오늘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작은 샘물이 되어 온 교회의 가슴에 솟아나고 마침내 온 인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평화의 대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1997년 설악 무산 조호현 스님의 원력으로 제정된 만해대상은 특정 종교나 국가, 인종을 넘어 만해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 제30회까지 단체를 포함해 33개국 155명이 수상했으며, 역대 수상자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달라이라마, 김대중 전 대통령, 시린 에바디 등 세계적인 평화 인권 활동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오늘 만해 축전을 통해 선생께서 남기신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오조 전 일본 고치현 의회 의장이 받았습니다. 니시모리 전 의장은 3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알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화해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 私は今86歳ですが残された人生これからも日韓韓日の友好増進のために全力を挙げてまいりたい。そういう一つの宿題が解決するまでは私は頑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今日この場で改めて痛感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1: 실천대상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안규리 이사장은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 설립에 참여한 이후 30년 가까이 이주 노동자와 독거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돌봐왔습니다.
4: 좀 더 살피고 시간을 쓰면서 진정성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상의 무게감을 느끼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누군가를 돕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마침내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1: 문예 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신식컴퍼니 예술감독이 수상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반세기 넘게 사랑과 외로움, 고통과 희망을 쉽고 따뜻한 언어로 노래하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박명성 예술감독은 한국 뮤지컬의 제작 기반을 다지고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공연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후배 예술인들을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 시인의 존재를 살기 위해서는 항상 시를 쓰는 현실성 속에 있어야 한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6: 글로벌한 K뮤지컬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며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 제30회 만해 대상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 사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명, OECD 평균 11명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마음의 위기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위기에 이르기 전 마음을 살피고 고통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교계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마음의 위기가 사회 문제로 깊어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이를 종교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선명상 대중화와 국민 마음 건강에 꾸준히 힘을 실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3: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사회적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고통을 덜어주면.
1: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고 필요한 때는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교계 역시 명상과 마음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을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4: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음을 살피는 수행에서 시작해 고통을 혼자 두지 않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 불교의 마음 돌봄이 자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불교 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불교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교 음악의 특성상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온 불교 음악. 범패와 작법, 태평소와 삼현육각을 비롯한 전통 불교 음악은 불교 의례와 민중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한국 전통 문화예술의 중요한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불교 음악의 원형 계승과 미래 전승에 노력해온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 명인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 음악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교수는 오랜 억불의 역사에서 불교 음악의 맥을 지켜온 스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존, 전승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닌 오롯이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6: 우리의 시간을 지켜가고 계시는 스님들의 역할이 크시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도 잘 보존 전승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어 박 원장은 불교의식의 작법과 이윤에 필수적인 태평소의 연원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는 직접 태평소 연주를 선보여 전통음악의 원형과 다채로운 변화 양상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불교음악을 화합을 이루는 위대한 울림으로 설명하며 한국 불교의 악과 무가 올바르게 전승되길 기대했습니다.
7: 정단의 무형문화재 단체를 비롯한 모든 불교 음악인 분께서 한국 불교 최고 고교 도량은 후학이라는 자긍심을 가슴 깊이 품으시길 바라며 향후 악과 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전도나 발전을 길을 제시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5: 영산제 보존회,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를 포함해 태고종 보유의 무형 문화재 단체는 모두 9개. 태고종 불교 문의원은 각 분야 태고 명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넓히는 등 불교 음악 전승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8: 불교 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의 문화 유산입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깊이 새기고
9: 머물러 있는 옛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산, 구도의 소리로.
5: 태고종은 불교 음악 원형 보존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전승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0: 지난해 3,500명의 청년불자가 함께했던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수계의 의미는 지키면서도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대형 수계법석을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10: 우리가 한번 수계받는 불자 학생 수 만 명에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하는 그런 큰 좀 목표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겁니다.
11: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3,500여 청년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참회 진원을 독송하고 5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던 지난해 동국대 영캠프. 지난 3일 재학생 5,000명 대상 1차 참가 신청이 1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4일 추가 신청 약 1만 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청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마감 시간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국 북한 이탈 대학생을 품어낸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소속 학생들과 1,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듀이카와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12: 예상 인원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 환경이 원활한 해영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참가자를 확인하고자 하며
11: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오는 17일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사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장충체육관이 아닌 학교 대운동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 수계법석을 열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올해 주제인 번뇌를 씻어내다를 청년 눈높이에서 풀어내기 위해 시원한 물을 맞으며 뛰어노는 이른바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 올해는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동행사인 수계식과 공연을 또 확대를 하면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불교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올해 영캠프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11: 신청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마련합니다. 대규모 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인원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200여 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13: 정말 부처님의 그 향기가 넘쳐온다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와서 봐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각 단과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법명을 지어주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승대종사의 청년 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 2024년 첫 발을 뗀 영캠프. 2,500명에서 3,500명, 이제는 1만 청년 불자 결집을 향해 몸집을 키우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전법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이자 대중포교 선구자였던 무진장 대종사의 열반 13주기 추모달의 제가 어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의 제에는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진관 스님과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등이 참석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유훈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진장 대종사 영전에 향을 올리며 평생 중생제도에 앞장선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도심포교의 개척자로 불린 무진장 대종사는

조계종 포교원장과 원로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절과 돈, 내복 등 7가지를 소유하지 않는 칠무 스님으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양사리를

0: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대부분의 쌍사자 석등이 서 있는 모습인 것과 달리 두 마리 사자가 웅크려 앉은 독특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창의적인 조형미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오랜 세월 제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고달사지에서 넘어진 채 발견된 석등은 마을 주민의 보관을 거쳐 서울의 한 예식장 후원으로 옮겨졌고 1959년 경복궁을 거쳐 2003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 전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옮겨온 석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장기간의 검토 끝에 석등을 본래 자리인 여주 고달사지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1: 문화유산이 원래 위치로 가서 국민들이 현장에 와서 역사적인 사항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와 9월 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현지 이관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보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석등 해체 후 표면을 세척하고 3D 스캔을 통해 원형 정보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보존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보존 처리 내용을 담은 학술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인 국가유산청 여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이관 시점을 정해가지고 돌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0: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이 돌아갈 고달사지 현장 정비에 나섭니다. 석등의 원위치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여주시가 관리 주체인 만큼 이관 이후까지 고려해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갔을 때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보존 처리와 현지 정비 상황, 날씨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인 관리 환경을 떠나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1: 박물관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 상시 관리 측면에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여주시하고 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수십 년간 자리로 옮겨 다녔던 고려시대 석등이 본래의 자리인 고달사지에서 다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동아시아에서 옛 판화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고대 판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오는 19일 아름다운 기록유산 동아시아 고대 판목 특별전을 개막합니다. 판목은 그림이나 문양을 나무판에 새겨 판화를 찍어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베트남의 판목과 인출본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범종 문양을 찍어낼 때 사용된 판목에는 앞면에 보살상이, 뒷면에는 범종의 유도와 당초 덩굴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고판화 박물관이 선보인 다양한 판목을 종합해 동아시아의 기록 문화와 판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0: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재미난 불교설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중국에 수나라 시대 때 최씨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씨성을 가진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최언무라는 이름을 가진 최씨성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가 널리 전국을 돌면서 순방을 하고 있을 때, 고을을 순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관리가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자기 전생이 떠오른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자기 전생이 떠오르면서 아,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다. 갑자기 또렷하게 생각이 났다. 여기는 전생에 내가 살던 곳이다. 그 옆에서 시중을 들던 부하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 맞다. 저 집에 가보자. 내가 저 집에 살고 있는 남자의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여자였는데 이번 생에 남자 몸을 받아가지고 높은 관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어느 낡은 큰 집에 가서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왜 허리가 꼬부러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서 무슨 일인데 오셨습니까? 그러니 이 관리가 그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전생에 당신의 부인이었던 아무개요. 실제로 이런 일 겪으면 엄청 황당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는 전생에 당신의 마누라였던 아무개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마누라는 젊은 시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대는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어찌 사람을 놀리시오.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순방을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 마을을 보다가 갑자기 전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누라였던 부인이었던 아무개요.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고 처음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증거가 있어 하니까 이 관리가 딱 벌떡 일어나더니 동쪽에 있는 벽을 향해서 저 동쪽에 있는 저 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상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 상자에는 내가 평생을 읽었던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과 내가 평소에 애지중지하였던 금으로 만든 비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그 동쪽의 벽을 샅샅이 뒤지도록 합니다. 부하들이 벌떡 일어나서 가르쳐준 대로 동쪽에 있는 그 벽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거기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상자를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낡고 낡은 오래된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과 금으로 만든 큰 비녀가 딱하니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부인이 살아있을 적에 평생 독송하던 법화경 책이고 내 마누라가 애지중지했던 금비녀가 많습니다. 우리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찾지를 못했었는데 저 벽에 숨겨져 있었군요. 저 벽에 숨겨져 있는 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때 최씨성을 가진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장, 할아버지, 내가 증거 하나를 더 대겠어.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 정원에 있는 저 오래된 나무 구멍 속에다가 내 자른 내 생머리를 생머리카락을 저기다가 내가 집어넣은 적이 있어. 가서 한번 찾아보시오.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중에라도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그 머리카락을 저 정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 구멍에다가 내가 숨겨두었어. 한번 찾아보시오. 할아버지가 그 가르킨 나무의 구멍 사이로 손을 싹 넣어서 꺼내보니까 살아생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생머리카락, 오래되고 오래돼서 푸석푸석해진 그 생머리카락이 정말 나무 구멍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와,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내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소 하고 할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아무리 전생의 남편인 할아버지지만 같은 남자끼리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보, 우리 이제라도 같이 살아요.

이러면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서로 어색해지잖아요, 여러분. 예? 관리가 이미 전생의 부인이었던 관리가 이번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생에 정을 나눴던 남편인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재물을 줘가지고 남은 노후, 남은 말년은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큰 재물을 내려주고 그렇게 헤어졌다라는 이런 불교설아,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생에 법화경을 독송한 그 공덕으로 이번 생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그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애를 낳아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번 한 생만 보면 에휴, 법화경이 외워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부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저 여인은 오랫동안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아니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법화경을 읽었다는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어버렸으니 법화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부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삼세인과.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 인과법이 펼쳐집니다.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많이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이번 생에 받는 것보다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던 그 여인이 애를 낳아 죽은 것은 이번 생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해도 차마 피할 수 없었던 과거 전생의 큰 업보와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법화경을 독송했지만 젊은 나이에 애를 낳다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업보고 자기의 빚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를 낳다가 죽었을지언정 그래도 그 여인이 이번 생에 법화경을 독송했던 또 그 공덕의 힘으로 죽자마자 좋은 몸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높은 관직에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과거 전생이 현생으로 넘어오고 현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삼세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생만 보면 야 법화경 읽어봤자 아무 영험 없더라. 아니 왜요? 그 내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법화경 열심히 읽고 법화경 기도하던 여자였는데 애 낳다가 죽었대. 겉바 아무 영험 없어. 이번 생만 보면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과거 전생과 현생의 모든 인연의 흐름과 다음 생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업보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이 미세하고 섬세한 업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무런 의심과 의혹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번 생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애를 낳아 죽은 것은 전생부터 지은 이번 생에 꼭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번 생에 법화경 독송한 그 공덕으로 다음 생 좋은 집안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구나.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업의 흐름, 이 속에서 우리는 이번 생만 보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생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다가 좀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꾸준히 묵묵히 닦아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홀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허망한 일이구나.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펼쳐지는 중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생겼다가 괴로운 일이 닥치고 그러다 좀 좋은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닥치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감이 이 사바세계 중생의 살림살이로구나.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 다음 생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윤회 세상에서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부처님 제가 이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사람으로도 태어나지 말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옵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였더라면 사바세계 인간세상 설사 부귀영화를 누리는 몸이라 하더라도 인간세계 허망한 몸을 받는 것보다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것 또한 자기 업의 인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 천지에 원망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내 빚이요 내 업인가 보구나. 아, 이상한 사람이 내 얼굴 사진 베끼고 내 목소리를 베껴서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가짜 잘못된 왜곡된 가짜 정보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도 내 업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원한이나 원망은 없지만 제 얼굴을 베껴다가 제 목소리를 베껴다가 허망한 가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다가 순진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폭 빠져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거짓된 정보를 진짜라고 착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은 없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들까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AI로 만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 스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하여 도를 닦고 도를 닦고 도를 닦다가 아주 마음에 큰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비구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리떼를 들고 길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고 있을 때 저기 가까운 곳에서 논밭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던 소 한 마리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어흥 어흥 하면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의 소가 왜 이러나, 이놈의 소가 왜 이러나, 내 이 소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어흥 어흥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이 소 가까이 가서 그 소를 어루만져 주는데 소의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소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 주인이 당황하면서 희한하네, 희한하네. 오늘 소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때 비구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장, 주인장 어른, 이 소는 먼 전생에 저의 마누라였습니다. 두둥. 에? 소가 전생에 스님 마누라였다고요? 주인장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논밭의 깨구락지도 놀라서 깨굴거리고, 아니 스님, 이 소가 전생에 스님 마누라였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먼 전생에 저는 비록 머리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는 제가 신도였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신행생활을 하는 그런 거사였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 늘 매일 발언하기를 제가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하여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항상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깨달음 얻고자 하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었던 나의 부인이었던 이 마누라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는 남편인 저를 항상 비웃으면서 욕망 속에 살아가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생에 저의 부인이었던 이 마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저를 항상 비웃으며 욕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의 인연으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복과 공덕을 닦았던 저는 이번 생에 머리 깎은 출가 제자 비구가 되었고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내 전생의 부인인 내 마누라는 이번 생에 이 소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소가 어흥 어흥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 비구 스님이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이 소가
자기의 전생을 모르고

벌고 논밭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 전생의 남편이었던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호련히 옛 감정을 느끼면서 전생의 남편이었던 저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소주인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허 하면서 깜짝 놀라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비구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생의 부인이었던 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소의 귀에다 항상 염불을 해주고 법문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비구 스님이 소 곁으로 찾아와서 염불하고 염불을 해주며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며 소야 부처님 염불 소리 듣고 부처님 가르침 귓가를 스치니 공덕으로 어서 축생의 몸을 벗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좋은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소 귀에다 염불을 들려주고 소에게 법문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어느 날 호련히 소가 어흥 하고 한번 울더니 갑자기 펄썩 쓰러져가지고 그 소가 숨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아끼던 그 소의 소 주인입니다. 소가,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한번 크게 어흥 하고 울고 쓰러지더니 숨이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스님께서 고요하고 편안한 말씀으로 소 주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알고 계셨습니까?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소가 인연이 닿아여 비로소 축생의 몸을 벗은 겁니다. 그동안 염불 소리를 듣고 비록 이해하지 못했다더라도 부처님 법문 소리를 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벗고 지금은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태어나며 인연이 닿아 축생의 몸을 벗은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 이야기를 듣고 소 주인은 비로소 불심을 일으켜서 소 주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신실한 불자가 되어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노후의 말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이 인연법이란 게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 어떤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 보냐. 참으로 이 인연법이 묘하고 묘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 인과와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윤회하는 업보 윤회는 팔만 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8만 대장경

3장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윤회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수없이 나와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윤회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의지하는 불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윤회가 참으로 허망하다. 전생에 뭐였는지도 모르고 이번 생에 태어났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이번 생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허망한 이 윤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속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이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이란 것은 중생의 이 윤회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만 중생은 중생이 스스로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생 좌충우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렇게 허망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닦아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자기가 닦는 겁니다. 자기가 닦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우리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삶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삶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얼마나 착할 선, 뿌리 끈, 성근이 있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절에 다니고 법문 다니고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제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에 다니고 법문을 많이 많이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과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0: 내가 지은 인과의 빚이구나. 내가 갚고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는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빚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번 생에 그 업보와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인데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오래오래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조금만 갚고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절에 다니고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또한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저는 이 도리를 믿고 이 도리를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번 생 꾸준히 묵묵히 부처님 법 흔들림 없이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인연법, 인과법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0: 있습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여기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죠?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에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철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8: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9: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0: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파. 왜 그래 고파? 왜 울고 있느냐? 혹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어? 고파.
1: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니? 야소다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 방금 제가 본 장면이에요. 엄마, 목동이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소는 행복하게 목동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잔인한 부자가 나타나서는 소를 강압적으로 빼앗아갔어요. 소는 너무 놀라서 울었어요.
1: 그게 다니? 원한다면 내 그 소를 풀어주고 목동한테 돌려주겠노라.
2: 정말이요?
1: 물론이지. 의심의 여지 없이.
2: 그렇다면 그 목동이 시따르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잔인한 부자가 대바다타고 아바마마의 딸이 그 소라고 생각해주세요.
1: 야소다라! 이 무슨 농담이냐?
2: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마마의 명령대로 제가 대바다타와 결혼하여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해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시타르타 뿐이에요.
1: 하지만 그쪽에서 대바다타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온 걸 어쩌겠느냐?
2: 그래도 저는 시타르타와 결혼하고 싶어요.
1: 절대 안 된다.
0: 신랑을 선택할 권한을 우리 딸한테서 뺏으려는 겁니까?
2: 저는 시타르타를 사랑하고 그 이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0: 나도 시타르타가 좋아요. 당신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1: 나는 반대하오 아미타. 내 딸을 고행하는 여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
2: 먼저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에게 시타르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젊은 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1: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고행자가 아니라 오직 힘만이 가져올 수 있다.
2: 바로 그 고행자가 모든 무술 시합에서 대바다타를 다 이겼어요.
1: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더구나. 그걸 이겼다고 할 순 없지.
2: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아바마마께서 직접 시험해보세요.

0: 좋다. 어떤 경기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무사 왕자들 중에서 누구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야소다라?
1: 네. 아빠, 마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시험해보세요. 하지만 싯다르따만이 우승할 거예요.
2: 부마 경선을 결정하다니 도대체 단답한 예속셈이 뭔지 알 수가 없구려. 그의 말에 의하면 왕자들 중 누구든 무술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야소다라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3: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번 부마 경선에서 우리 아들 대바다타가 결국엔 우승을 할 텐데요.
2: 싯다르타가 그렇게 쉽게 지겠어?
3: 폭력으로도 안 될 경우엔 때로는 눈물이 통하기도 한다고요.
2: 그 말은
3: 망갈라가 한번 작정하고 나서면 만사가 대로 된다는 거죠.
4: 언젠가 내가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건가?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1: 그럼 너를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너를 봐.
3: 싯다르타.
4: 숙모님께서 어쩐 일로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3: 이제 젊은 왕인데 내 어찌 너를 함부로 부르겠니?
4: 괜찮습니다. 저도 마마의 아들이잖아요.
3: 그렇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지. 오늘 그런 어머니의 자격으로 내가 다른 아들을 위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단다.
4: 말씀만 하세요.
3: 있잖니 싯다르타. 단다파니 왕의 딸 야소다라에게 대바다타의 이름으로 내가 청혼을 했는데, 그런데 단다파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소다라의 부마 경선을 선포하더구나. 너도 알고 있지 싯다르타?
4: 예, 압니다.
3: 그렇다면 부마 경선에서 우승을 할 전사는 샤카가문 전체에 오직 두 사람뿐임도 또한 잘 알고 있겠구나. 너하고 네 형 대바다타.

0: 예, 숙모님.
1: 락시만이었다면 시타의 부마 경선에 참가했을까? 형제 간에 여자 하나를 놓고 너희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까? 전통에 따르자면 테바다타가 먼저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지금까지 경기마다 네 형을 다 이겼잖아. 이번에는 형이 좀 이기게 해주면 안 될까? 시타르타 너도 형이 야소다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 오나난 네가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0: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1: 가능하지. 네가 이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 숙모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겠니? 아들?

0: 마마, 폐안합시옵니다.
1: 왜 그러? 눈에 눈이 가득 고여 있지 않소?
2: 속수무책이라서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대왕이시고, 저는 그 왕비인데. 아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하마야 마마가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1: 나도 바차스파티 구루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어.
2: 뭐라고 하던가요?
1: 시드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아내가 매우 매력 있으며 아름다울 거라고 하고, 자손도 잘 낳아서 가문을 아주 영광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품도 똑같아서 서로를 많이 사랑할 거랍니다.
2: 그 사람이 야소다라가 아니래요?
1: 야소다라라고 하오.
2: 어떻게요?
1: 시다르타의 별자리와 야소다라의 별자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오.
2: 그래서요.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잖아요. 망갈라 숙모가 아디님을 대신해 청혼하기 전에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1: 왕비, 그렇게 낙심할 일만은 아니오. 시간상 어쩔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단다파니가 부막 경선을 선언해서 우리한테 새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2: 하지만 시다르타가 싸워야 하잖아요.
1: 그 아이는 전사라오. 싸워서 이기는 게 본분이지. 두고 보시오. 야소다라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시다르타는 부마 경선에도 꼭 이길 거야.

0: 야, 서다라. 어디 가는 거니?
1: 저는 시타르타를 만나러요. 피리를 돌려주려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또 말해줄 것도 있고요. 부마 경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요.
0: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먼저 부마 경선에 참가를 하겠다고 나서야 이기든 말든 할 텐데 말이지. 응?

0: 쏟아라?
1: 그 오빠? 웬일이야?
2: 여자가 지켜야 할 예법 같은 거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 시타르타. 이전에 우르밀라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나로 좀 도와주겠어?
1: 누구를 말하는 거니?
2: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토록 내가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야?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넌 그저 부마경선에 이겨서 너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
1: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파. 나는 부마경선에 참가할 수가 없어.

0: 형이 너하고 결혼하길 원하기 때문이야.
1: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건 걱정되지 않는 거야? 전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넌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넌 오래전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 꽃을 거부하고 있구나.

0: 너는 돌에 고파의 얼굴을 새겼지만 고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너 슈타르타에게 바쳤어. 네가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1: 고파!

0: 마마, 전 하녀에 불과하지만 왕비 마마의 명으로 유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마마께 묻습니다. 야소다라를 이토록 벌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마마는 남자시고 또 우르밀라와 팔데프도 혼인시켜주셨어요. 야소다라는 마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리 매정하십니까?
1: 어쩔 수가 없어, 로시카.
0: 어쩔 수가 없다뇨?
1: 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0: 이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는 그 형을 위에 서라고.

0: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소다라 마마가 칸치니처럼 되는 걸 원하시나요? 마마는 모든 여성에게 존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성만은 예외군요.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그녀의 권리를 빼앗고 계시잖아요.
1: 마마! 젊은 왕 마마! 야소다라 공주 마마가 마차를 타고 계곡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렸지만 빨리 가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고파! 야소따라 공주 변화! 야소따라 공주 마마!

0: 이게 무슨 짓이야, 고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1: 그래서 뭐? 네가 만든 조각상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겠지.
0: 아니, 고파, 아니야. 조각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 조각상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고파는 다르지. 조각상은 생명이 없지만 고파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부마경선에서 이겨서 너를 얻고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네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었으면 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왜 지금도 눈물이 그렁그렁할까?
1: 네가 만약 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데바다타의 운명을 바꿔야 돼. 시타르타가 당신 말을 들어주었다고 당신 정말 기뻐했었지?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요.

0: 두 눈으로 본 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한밤중에 시타라타와 야소다라가 함께 있다. 이건 그가 분명 부마 경선에 참가하는 거야.
1: 참가하라고 해요. 어쨌든 단다파니 왕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이길 게 확실하니까 단다파니 왕이 개최하는 대회 내용을 결정하는

0: 던지시죠. 6이 나오면 제가 이깁니다.
1: 와! 마마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회를 여시면 데바다타와 야소다라가 결혼을 하고요.
0: 물론이지요. 6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드러나던 저는 제가 이겼어요.
2: 대바다타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0: 드러나던 저는 몸은 주사위 놀이를 하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시는군요.
2: 맞아요. 단답하니 폐하. 부마 경선 대회의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1: 왜요? 부마 경선에서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3: 흉한 일?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1: 아미타 왕비마마 저렇게 순진하셔선 누가 알겠어요? 슈타르타는 사랑을 얻을 때 야소다라를 속였다고요. 마마는 데바다하에 계셔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대회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야 공표하려는 이유는 숫도다나 대왕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대회를 열기 위해서랍니다.
3: 폐하께서 공정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 순진하구만. 폐하가 왜 그렇게 야소다라를 시타르타에게 짝지어주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기나 해? 샤카 가문 내 단다파니 왕에 대한 지지가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야.
0: 아미타가 뭐 때문에 제 걱정을 하겠어요? 저보다도 오빠를 훨씬 더 사랑하는데.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1: 단답하니 폐하, 데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려 하시면 데바다타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경선을 조작해 주세요.
0: 방법은요?
1: 방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0: 좋아요. 말씀대로 하리다. 저는 야소다라가 전사와 결혼하길 바래요. 겁쟁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타르타를 이겨야 합니다.

0: 여기 있었네. 온 궁을 다 찾아다녔어.
1: 간타카, 고파와 인사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따스하고 감정적이지?
0: 그렇다면 이 아이도 네가 눈물을 흘리게 했겠네? 뭐, 칸타카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1: 고파,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0: 왜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해.
1: 하지만 아버님께서 부마경선을 원하시잖아. 부마경선에서 이기지도 않고 이렇게 널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0: 나쁜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신랑을 고르는 권리를 다 누렸어. 그런데 부마경선을 개최하는 바람에 난 그 권리를 빼앗겼어. 시다르타, 난 너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순 없어. 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1: 칸타카, 봤지? 내가 울린 거 아니다. 이리 와봐.

0: 발데크? 맞지?
1: 시타타 마마, 인사 올립니다. 혼자 계실 때 만나 배려했는데
2: 여긴 고파, 나의 우르밀라. 고파, 이쪽은 발데프, 우르밀라의 남편이지. 자, 이제 기탄 없이 말해봐.
1: 마마, 중요한 소식 있어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샤카 왕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 숭배의식을 올린다는 구실로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샤카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
3: 그걸 어찌 그리 확신하는?
2: 증거가 있습니다.
3: 어떤 증거?
2: 발데프요.
3: 발데프? 코살라국의 첩장? 네가 코살라로 가도록 도와줬노?
2: 페아가 병사들을 보내 사살하려 했던 그 직사입니다.
3: 짐이 그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다. 짐의 첩자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2: 사람을 왜 의심합니까?
3: 명심해라 시다르타. 발레프가 너하고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그는 코살라국 사람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왕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너한테 충성하리라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2: 때론 조국이나 왕국 같은 것보다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데프는 이 소식을 알려주어 목숨을 걸었어요.
3: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허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발데프를 너무 쉽게 믿는 건 옳지 않아. 알았어? 하지만 짐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샤카 왕국을 잘 지켜야 하니까.
4: 무엇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 하느냐?
1: 아바마마, 왕이라면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4: 하지만 네 그 욕심은 분명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 것이야. 마가다와 바이샬리는 강력한 왕국이.
1: 아바마마, 샤카 왕국을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4: 브라세나지, 너도 알다시피 서방에서 오는 모든 무역상들은 우리 왕국의 무역로로 지나간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서 우리 왕실의 금고가 항상 넉넉한 거야.
1: 보십시오. 이게 마가다와 코살라국을 지나가는 경로인데 저 멀리 간다르 지방과 미사르 지역까지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샤카 왕국을 지나고 간다르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길은 여정을 몇 달이나 줄여줍니다.
4: 아들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1: 물론 없죠, 지금은요. 허나 만약 샤카국이 이 길을 건설한다면 마가다로 가는 모든 무역상들은 그 길을 택하게 되고 그들은 세금을 받아서 왕실 금고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샤카국을 공격하면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첫째, 자국의 영토를 늘리게 되고, 둘째, 왕실 금고가 매우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4: 브라세나지, 샤카국이 약하다 여겨서는 안 돼. 우리에 비해 비록 숫자는 열세지만 그들의 당결력은 강력한 저지선이 될 것이다.
1: 그 저지선의 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패배를

0: 안겨줄 것입니다.
1: 아들아, 네 결심이 그러하다면 좋다. 공격일이 언제냐?
0: 샤카국이 청춘 축제를 여는 기간 중 하루를 고를 겁니다.
2: 시타르타, 전사는 삶의 모든 걸 싸워서 얻는다. 어떤 도전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마 경선에서 야소다라를 얻어. 네가 네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네 힘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래서 싸워야 한다. 대바라타는 부마 경선에서 너를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3: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모든 공정한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세나지시든 대바다 타든 말이죠.

0: 이렇게 나타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1: 나도 알고 있어, 야소다. 하지만 연인은 예외 아닌가?
0: 그 옷에서 손 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건 내려놓으라고! 그건 내 베일이야!
1: 아, 이게 지난날 내 손에서 빠져나갔던 그 베일이군.

무서워할 거 없어. 너한텐 이 베일을 주러 온 거야. 이걸로 해. 네가 하면 아주 멋질 테니까.

0: 야사다라. 이 베일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 베일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에 맞춘 거란다. 방직공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내 테바타트를 불러서 얼른 너한테 갖다 주라고 했지.
1: 외숙모님, 이 베일을 주러 데바다타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와마 풀장이었어요. 제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베일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0: 야소다라, 내가 테바다타를 대신해서 사과하마. 이 베일을 야소다라한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생각도 없이 바로 풀장으로 간 모양이구나. 나쁜 생각은 없었을 테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너도 알다시피 여자 하나로 인해 형제간의 마하바라타 전투가 벌어졌잖니? 네가 그런 원인이 되지 않

0: 않기를 바란다. 네가 비록 한밤중에 젊은 왕과 함께 산책을 나가도 말이야.
1: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면 대바다타에게 부마경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래요?
0: 어쩔 수가 없어. 너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구나. 아슈아팔구루와 함께 몇 시간씩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대바다타가 얼마나 강한지 너도 알잖니? 그저 부마 경선 날에 시타르타가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신께 빌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슬플 거야.

0: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들. 이제 힘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갖추었구나. 시타르타처럼.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시타르타가 절대 네 목에 손 못 대게 해라. 안 그랬다간 네 혀를 또 눌러 의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1: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걸 알아요. 그놈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어. 그리고 야소다라를 차지할 겁니다. 오직 제 거로.
2: 뭘 하시는 겁니까?
3: 도우려는 거요.
2: 그건 죄입니다.
3: 죄? 무슨 죄?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2: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3: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4: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나상도 지역진의 극락열전.
5: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6: 뭔가 우리랑 그게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다르고.
5: 김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7: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수님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8: 도서방쇼 300원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전국에 계신 PTI 시청자 여러분, 스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137페이지, 복제를 관상한 후에 귀의하는 법. 이제 복제는 이제 우리가 자기 방에, 자기 집, 불당에다 다 이렇게 설치했으면은 그 재단을 어떻게 관상을 하는가. 관상은 이제 수행한다는 개념이 윗바사나 초기 불교에서는 명상한다 이런 말을 쓰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조계종 참선할 때는 수행한다 혹은 참선한다 좌선한다 이런 걸 쓰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관상한다. 관상은 볼관자 생각을 상자니까 부처님 삼보의 모습을 눈앞에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려면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태도가 바로 두려움과 신심이다. 자, 근데 두려움은 밑에서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움은 이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과 그 속에 당하는 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며 신심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삼보뿐이라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다시 담장 넘기면 대승의 특별한 귀란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앞서 말한 두려움과 신심 이 두 가지에다가 고통을 받음을 보고 연민심을 내는 것을 더한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삼보를 대했을 때 삼보의 그림을 그린 상징하는 그 복전 귀체를 댔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신심으로 해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윤회계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각성하는 것이고 또 신심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 중생들 나 또한 나를 포함해서 연민심을 내야 된다 이거죠.

자기와 주변의 부모님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들 자신이 그들을 대표해서 귀함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귀한다는 생각으로 한다. 이거는 아가미신 중 적현무신신 내 한 몸으로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무한한 무수의 몸을 놔둬 가지고 내가 한번 전하는 것이 동시에 내가 천배가 화신을 놔둬 가지고 손오공이 귀속 털을 다 뽑아 가지고 후 해가지고 손오공 천개 천마리 만마리 손오공을 쫙 만들어내죠. 영화에 이야기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힘으로 쫙 부자기의 분신을 놔둬 가지고 내가 한번 전할 때 동시에 내 분신이 천개의 분신이 나가서 천번 절하면은 그것이 다 일체 중생한테 회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티벳 불교는 관상하는 것은 상상력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자기가 다 차려놓은 불단 앞에서 잔도 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천수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등도 켰다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그 밑에 합송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스승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세번 합송해야 되고, 그러면 왜 우리는 삼귀를 했을 때 불법성, 부처님 법 가르침과 성가에 귀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본스승은 왜 앞에 티벳은 앞에 근본스승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자주가 찾아뵐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는 분이 근본스승인 게 사실 좋지요. 우리가 아프면은 어느 병원에 주치의를 찾아가듯이 내 상태를 잘 아니까 상담도 할수 있고 그런 분이 근본스승인 게 좋지요. 자, 근데 우리는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세계에 또 스승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근본스승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합니다. 혹은 이제 이걸, 그 옆에, 티벳말로 해놨거든요. 라말라 잡수지요. 상젤라 잡수지요. 쥐엘라 잡수지요. 겐디나 잡수지요. 이게 이제 발음이 모음이 많고, 여러 가지 아가 많이 이렇게 번복되기 때문에 입에 딱딱 붙어요. 하기가 좋아요. 라말라 잡수지요, 상젤라 잡수지요, 젤라 잡수지요, 겐디나 잡수지요. 여러분들도 다 쉽게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라마는 스승이란 뜻이고, 상제는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티벳말로. 최는 법이란 뜻이에요. 최. 겐디는 게딘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경상도에 구계음화 현상 해가지고 게딘보다는 겐딘이 낫잖아요. 티벳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상계도 본래는 라싸 티벳 서울 사람들은 상계 이렇게 하는데 저 시골로 가면 그냥 상제 개보다는 제가 발음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상젤라 잡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혹시 이제 또 익숙해질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말라 잡수지요, 상젤라 잡수지요, 젤라 잡수지요, 겐디나 잡수지요. 이제 이렇게 평소 쭉 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이제 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잡수지요 하고 이렇게 끝내면서 이제 근본스승께 귀의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복전에 있는 라마댕아랑 이제 요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 앞에 뭐 불단에 모셔져 있는 그 탱화에 부처님 계신 그 부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온다 생각하는 거라. 그게 그 우상숭배로 앞으로 사진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당이라든지 자기 집에 만약에 탱화를 모셔놨다면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거기서 나한테 축복이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돼. 상상입니다, 물론. 근데 상상이 실제가 되는 수가 있거든. 촤 황금빛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우환이 많고 집안이 안 좋고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하얀 빛이 부처님 그 탱화에 있는 거기로부터 하얀 빛이 나한테 싹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내가 병이 다 나아졌고 정화하려면 하얀색이고 이제 축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황금빛이 싹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상상을 했는데 교감이 실제된다면은 아 진짜 그렇지. 내가 체험했어.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했어. 이 정도 돼야 되거든. 우리 이제 절에 열심히 백일기도, 천일기도 만약에 또 삼천매 기도하시는 분은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보살님들 이제 가피를 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은 갑자기 부처님이 자기를 보고 눈을 크게 뜬다. 그리고 갑자기 방 안에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법당 전체가 황금빛으로 갑자기 막 다른 사람은 아무 그 없는 나한테만 갑자기 황금빛으로 확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다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날아갈듯이 그래 그게 이제 가피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부처님께 귀의한다 염송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큰죄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여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불쌍해 줬다 나쁘거나 평가하거나 물건값 대신에 불쌍을 담보 잡거나 불쌍을 물건으로 이고 사고 팔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불쌍을 파괴하는 것들이다. 예, 요게 이제 람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거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죄인데 그리고 우리가 뭐 불쌍을 팔아먹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불쌍을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업이 굉장히 악업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대웅전 불상을 봤다. 우리가 뭐 불교상에 가가지고 불상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뭐 불교상에 가가지고 책이나 구할 거나 염주 사러 가가지만 불상을 사러 가진 않잖아요. 불상이 크다는 걸 갖다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이 입이 가벼워져가지고 아유 부처님이 어떻게 못생겼지? 부처님 왜 이렇게 뚱뚱하지? 평가하지 마라 이거지. 부처님에 대해서. 왜? 오래된 전통사찰에 모신 부처님들은 다 옛날에 큰 스님들이 점화를 했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하고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점화이 안된 부처님이 있어요. 이제 금강산 골짜기 뭐 무당 구단다고 갖다 놓은 불상,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상 이런 건 점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주목도 안 하겠지만 우리 불교 신도 여러분들은 그런데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화 안된 거, 점화 안된 거를 확실히 따져야 돼요. 점화 안된 거는 사불이라고 해요. 사된 부처냐.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바위에 마이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큰절 근처에 책에 나오거나 공인된 마의 삼존불이라든지 뭐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든지 또 경주에 뭐 어떤 이런 거는 다 공인이 됐잖아요. 책에도 나오고 그런 거 가서 이 합장해서 예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얄궂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절을 지어가지고 근처에 돌이 있으니까 돌로 막 마이불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점안이 안 됐기 때문에 큰 스님이 와서 점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불이라 해가지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은 보살님이 절을 해가지고 큰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점화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제법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는데 그런 건좀 드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장 넘기시고 자 정법을 어긴 죄라함은 경전을 물질로 자 우리가 또 신도들이 경전을 팔아먹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골동품
상해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경전이 오래된 부처님 복장에서 나왔거나 아주 오래된 절에서 법방이라든지 뭐 묘변왕이라든지 절에서 간수했다고 6.25 끝나고 절이 허술할 때 많이 유출이 됐거든요. 그럴 때 절에 나온 걸 갖다가 팔아먹는 문화재 그런 사람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팔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간송 전영필 선생 같으면은 귀중한 문화재를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문화재를 다 보고 다 잘 간직했죠. 그런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다면 팔려나가거나 훼손되거나 외국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외국에 갔을 때 경매장에 나온 부처님이나 살이나 탱화 이런 거는 사가지고 우리 국내에 들어 갖고 와야 되죠.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는 대승불교, 특히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한다고 아이고 지금 대승 소승불교 중에 불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지. 우리 소승이란 말도 요즘엔 글로벌 세계 시대에 그렇게 쓰지도 않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세계화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스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소승이 있다. 소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라바다라고 하는데 상자오 불교, 오늘날 미얀마, 타일랜드,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가서 보면은 거기도 불교가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봉사도 잘하고 계도 잘 지키는데 그걸 우리가 얕볼 수 있나 이거지. 그건 옛날에 소통이 안 됐을 때, 몰랐을 때 소생이라고 했는데 소생을 얕보면 안 된다. 불교 집안에 다 큰형님, 작은형님 다 있듯이 다 한 집안인데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네 불교는 수준이 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소승과 대승이 서로 비방하지 말고 화합해라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서남산 불교대학에서 배웠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네 뭐 배우노? 그게 불교가 수준이 너무 낮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 그것도 잘해봐라 그것도 좋다 이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서로 살려주는 불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서로 비난하지 말라. 종파 간에 서로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예절에 불자 예절의 기본입니다. 경전이 있으면은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절에서 받은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것 책이 있다면은 서가에 책꽂이에 제일 앞에 제일 깨끗한 데 딱 모셔야 된다 이거죠. 또 경전은 땅바닥에 던져놓고 위에 발로 건너뛰고 이러면 안 된대. 경전 위에다 다른 책을 포개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경전이 해탈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잘 아셔야 돼요. 밤거나 김치찌개 냄비 뚜껑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라면 끓여가지고 그게 받침대로 쓰거나 김 안 나가게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만화책으로 하고 경전은 그래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건 큰 죄를 짓는다. 또 옛날에 선비들도 길 가다가 옛날 종이가 귀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귀했어요. 땅에 떨어진 종이를 보면은 옛날에 선비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들랑 주워가지고 모아서 태워라 이랬거든.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 이랬어요. 종이도 귀한데 땅에 떨어질 종이가 별로 없겠지 옛날에는.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종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종이에 써진 문자도 귀하게 생각했어요. 문자. 근데 우리는 70년대만 해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신문지로 화장지가 없으니까 신문지로 화장지 대신 쓰고 아니면 헌책 쓰고 그랬죠.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 글씨가 쓰인 종이로 뒤를 닦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원래 옛날에 그 선비 양반 문화가 그래요. 왜 글씨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선조나 인조나 뭐

정조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 글씨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훈민정음이 있다고 쳐도 아마 70%는 문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문자가. 예. 이렇게 문자가 글자로 쓰여진 책 뿐만 아니라 경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항상 마음에 새겨서 조심해야 된다. 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출판사에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0회 만대대상 시상식이 강원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호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정밀조사와 현장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강원도 인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은 안중근 을사의 동양평화론을 일본 사회에 알려온 니시모리 시호조 전 고치현 의회 의장이 수상했습니다. 실천대상은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문예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예술감독이 수상해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승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스님의 생명사랑과 결의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은 평화와 실천, 문예 세 부문에서 모두 5명이 수상했습니다.
2: 오늘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작은 샘물이 되어 온 교회의 가슴에 솟아나고 마침내 온 인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평화의 대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1997년 설악 무산 조호현 스님의 원력으로 제정된 만해대상은 특정 종교나 국가, 인종을 넘어 만해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 제30회까지 단체를 포함해 33개국 155명이 수상했으며, 역대 수상자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달라이라마, 김대중 전 대통령, 시린 에바디 등 세계적인 평화 인권 활동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오늘 만해 축전을 통해 선생께서 남기신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 평화대상은 니시모리 시호조 전 일본 고치현 의회 의장이 받았습니다. 니시모리 전 의장은 3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알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화해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 私は今86歳ですが残された人生これからも日韓韓日の友好増進のために全力を挙げてまいりたいそういう一つの宿題が解決するまでは私は頑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今日この場で改めて痛感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1: 실천대상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라파엘 나눔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안규리 이사장은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 설립에 참여한 이후 30년 가까이 이주 노동자와 독거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돌봐왔습니다.
4: 좀 더 살피고 시간을 쓰면서 진정성 있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상의 무게감을 느끼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누군가를 돕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마침내 그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1: 문예 대상은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신식컴퍼니 예술감독이 수상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반세기 넘게 사랑과 외로움, 고통과 희망을 쉽고 따뜻한 언어로 노래하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박명성 예술감독은 한국 뮤지컬의 제작 기반을 다지고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공연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후배 예술인들을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 시인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시를 쓰는 현실성 속에 있어야 한다.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6: 글로벌한 K뮤지컬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며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 제30회 만해 대상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 사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마음의 위기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마음 돌봄을 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명, OECD 평균 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자살 사망률은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마음의 위기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위기에 이르기 전 마음을 살피고 고통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교계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8: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 마음의 위기가 사회 문제로 깊어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이를 종교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선명상 대중화와 국민 마음 건강에 꾸준히 힘을 실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9: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사회적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고통을 덜어주면.
7: 하지만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고 필요한 때는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교계 역시 명상과 마음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을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0: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1: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마음을 살피는 수행에서 시작해 고통을 혼자 두지 않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 불교의 마음 돌봄이 자살 예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불교 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의 거장과 명인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교 음악의 특성상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치를 지켜내기가 힘들어 국가 차원의 전승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온 불교 음악. 범패와 작법, 태평소와 삼현육각을 비롯한 전통 불교 음악은 불교 의례와 민중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한국 전통 문화예술의 중요한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불교 음악의 원형 계승과 미래 전승에 노력해온 태고종 불교 문예원이 불교 음악 명인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 음악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박범훈 교수는 오랜 억불의 역사에서 불교 음악의 맥을 지켜온 스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존, 전승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닌 오롯이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개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4: 무의식을 지켜가고 계신 스님들의 역할이 크시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책을 마련해서도 잘 보존 전승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어 박 원장은 불교의식의 작법과 이윤에 필수적인 태평소의 연원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는 직접 태평소 연주를 선보여 전통음악의 원형과 다채로운 변화 양상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불교음악을 화합을 이루는 위대한 울림으로 설명하며 한국 불교의 악가무가 올바르게 전승되길 기대했습니다.
5: 정당의 무형문화재 단체를 비롯한 모든 불교 음악인 여러분께서 한국 불교 최고 고교 도량을 후학이라는 자긍심을 가슴 깊이 품으시길 바라며 향후 악가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길을 제시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3: 영산제 보존회,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를 포함해 태고종 보유의 무형 문화재 단체는 모두 9개. 태고종 불교 문예원은 각 분야 태고 명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넓히는 등 불교 음악 전승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6: 불교 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깊이 새기고
7: 머물러 있는 옛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삶, 구도의 소리로.
3: 태고종은 불교 음악 원형 보존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전승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지난해 3,500명의 청년 불자가 함께했던 동국대 영캠프가 올해는 참가 신청자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수계의 의미는 지키면서도 청년들이 즐겁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에서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대형 수계법석을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8: 우리가 한번 수계받는 불자 학생 수 만 명에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하는 그런 큰 좀 목표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겁니다.
9: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3,500여 청년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참회 진언을 독송하고 5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던 지난해 동

0: 20대 영캠프. 지난 3일 재학생 5,000명 대상 1차 참가 신청이 1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4일 추가 신청 약 1만 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청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마감 시간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국 북한 이탈 대학생을 품어낸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소속 학생들과 1,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듀이카와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동국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1: 예상 인원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 환경이 원활한 해외형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참가자를 확인하고자 하며
0: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오는 17일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사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장충체육관이 아닌 학교 대운동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 수계법석을 열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올해 주제인 번뇌를 씻어내다를 청년 눈높이에서 풀어내기 위해 시원한 물을 맞으며 뛰어노는 이른바 워터밤 형태의 공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올해는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본행사인 수계식과 공연을 또 확대를 하면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불교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올해 영캠프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0: 신청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마련합니다. 대규모 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인원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200여 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 정말 부처님의 그 향기가 넘쳐온다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와서 봐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각 단과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법명을 지어주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승대종사의 청년 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 2024년 첫 발을 뗀 영캠프. 2,500명에서 3,500명, 이제는 1만 청년 불자 결집을 향해 몸집을 키우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전법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청빈한 수행자의 표상이자 대중포교 선구자였던 무진장 대종사의 열반 13주기 추모다례제가 어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는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진관 스님과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등이 참석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유훈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진장 대종사 영전에 향을 올리며 평생 중생제도에 앞장선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도심포교의 개척자로 불린 무진장 대종사는 조계종 포교원장과 원로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절과 돈, 내복 등 일곱 가지를 소유하지 않는 칠무스님으로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고려시대 석조 문화유산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이 오랜 타향사리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석 등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보존 처리와 정밀조사, 현장 정비에 돌입한 건데요.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석 등의 제자리 찾기 사업,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4: 고려 전기인 10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 등 대부분의 쌍사자 석등이 서 있는 모습인 것과 달리 두 마리 사자가 웅크려 앉은 독특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창의적인 조형미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오랜 세월 제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고달사지에서 넘어진 채 발견된 석등은 마을 주민의 보관을 거쳐 서울의 한 예식장 후원으로 옮겨졌고 1959년 경복궁을 거쳐 2003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 전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옮겨온 석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가 장기간의 검토 끝에 석등을 본래 자리인 여주 고달사지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5: 문화유산이 원래 위치로 가서 국민들이 현장에 와서 역사적인 사항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와 9월 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현지 이관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보존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석등 해체 후 표면을 세척하고 3D 스캔을 통해 원형 정보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6: 보존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보존 처리 내용을 담은 학술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인 국가유산청 여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일관 시점을 정해가지고 돌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4: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이 돌아갈 고달사지 현장 정비에 나섭니다. 석등의 원위치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여주시가 관리 주체

0: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보존 처리와 현지 정비 상황, 날씨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인 관리 환경을 떠나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1: 박물관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 상시 관리 측면에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여주시하고 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수십 년간 자리로 옮겨 다녔던 고려시대 석등이 본래의 자리인 고달 사지에서 다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동아시아에서 옛 판화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고대 판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오는 19일 아름다운 기록유산 동아시아 고대 판목 특별전을 개막합니다. 판목은 그림이나 문양을 나무판에 새겨 판화를 찍어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베트남의 판목과 인출본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범종 문양을 찍어낼 때 사용된 판목에는 앞면에 보살상이, 뒷면에는 범종의 유도와 당초 덩굴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고판화 박물관이 선보인 다양한 판목을 종합해 동아시아의 기록 문화와 판화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9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해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3600번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어서 오세요. 아유, 혜주스님 어서 오세요. 아유, 고생하셔서 어떡하나.
1: 아닙니다.

0: 사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이 천불수어 설법도라고 들었어요.
1: 천불수어 설법도인데 네.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법구경에서 100개의 개송을 뽑아가지고 한 판에 10분이 한 개송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불수어 설법도라 하고 그 장애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저 손 모양을 보고 법구경의 개송을 알아들으셔요. 또 뒤에 배경 화면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또 뭐 집도 있고 또 밀림 흑인 부처님은 뒤에 밀림 숲이 나오고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도 꽤 재밌어서 아이들이 아주 오면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계 불화에서 첫 번째 수어를 하시는 부처님.
0: 또 세계 최초네요.
1: 최초요. 유일 하나. 네. 그래서 장애 있으신 분은 저 손을 보고 법구경을 읽으셔요.
0: 부처님의 도량이네요.
1: 네, 그래서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에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시간 귀하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바쁘신 혜주 스님이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1: 네.
0: 궁금하고요.
1: 요즘은 뭐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까 사찰의 여러 일들을 제 나름대로 돕고 있고요. 또 이제 밖에서 저를 또 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응해드리고 또 이제 가을까지 원고 몇 가지 정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BTN 불자님들께는 이런 뜻깊은 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 자신도 기쁩니다.
0: 사실 저와 함께 조금 전에 금윤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금윤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산중의 사찰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금윤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저희가 금윤사에 오기는 2010년에 여기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식당 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법회, 청년 법회, 일반 불자님, 일요 법회, 군 포교,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불자님들이 뭐 제사를 모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건 또 저희 전통 사찰에서 하는 역할을 또다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절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열려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는 뭐 우리 신도, 너네 신도 그랬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일요법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일요법회 참석하시고 그럼 점심 공양하고 그건 정말 자유예요.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불자들을 또 같이 참석시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하고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따뜻한 사찰인 게 너무
1: 네.
0: 많이 느껴집니다.
1: 그러셨어요? 오시는 분이 따뜻한 걸 느끼셔야지 제대로 된 거죠.
0: 근데 너무 감동인 게 사실 어린이들을 이곳에 와서 잘 쉬고 갈수 있도록 새롭게 이 불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1: 요번에도
0: 너무
1: 여름 불교학교를
0: 감동스러워요.
1: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어린이 쉼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심도 있게 좀 어린이 법당이 작기는 하지만 옆에 만불전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어린이들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가르칠 때는 어린이 법당에서 막뛸 때는 이제 만불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새로 건물을 짓고 어린이들하고 또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젊은 부모님이 자연히 따라오니까 미래 불교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0: 또 신생 사찰이긴 하지만 자연도 함께
1: 아,
0: 있어서 너무
1: 여긴
0: 좋은
1: 그래요.
0: 환경을
1: 그래서
0: 갖춘 것
1: 수련회
0: 같아요.
1: 하면 저희가 서운흥에 가서 그 걷기 명상이라든가 그런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텃밭이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야외 활동도 하고 또 채소 안 먹는 아이들은 직접 뽑아갖고 거기서 요리해서 먹이고 그러면 또잘 먹고 그래서 도시면서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사찰이에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군법당도 지금
1: 군법당은 여기서 한차 타고 5분 거리에
0: 가까운 데
1: 네,
0: 있군요.
1: 60보병 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 2010년 가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원이라 하는 거는 각 일요법회 또 부채무신단 행사 그리고 그 법회 간식 또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 간식이에요. 1,000명분 간식을 쌀 때는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질까봐. 거긴 거기대로 우리 보고 힘내고 우리는 거기 질까봐 한 가지 더 넣고 아주 재밌게 하는데 이제 거기도

0: 20년이 지나니까 건물이 다 헐었어요. 여기를 잘 해놓고 나니까 거기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갖고, 이번 9월부터 리모델링 하려고 제가 또 용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용기 날 때는 아무도 저를 멈추어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1: 될 거라고.
0: 길이 없을 때 그래
1: 네.
0: BTN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아, 네. 군법회, 또 의료법회도 하시고, 또 일반 대중분들 위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0: 그럼요.
1: 활동들을
0: 도시에
1: 하시니까,
0: 있는 사찰은 다양한 역할을 저는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공이 화원경이잖아요.
1: 네. 네.
0: 전부 원력이에요. 원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보살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요즘 군인들 한두 명도 귀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이 또 제대한다고 찾아오고 지나가다 찾아오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금년사는 금년사가 할수 있는 것, 미래 불교의 종자가 되는 거니 할 뿐이에요.

0: 23살 때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출가 인연이 되셨는지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1: 저는 그 출가 인연은 너무 유명해서 네. 다 아시긴 하는데
0: 그래도 또 설명
1: 저희 큰언니 스님이 올해 92이셔요.
0: 네. 함께 여기
1: 지금 계셔요.
0: 계시죠?
1: 항상 절 보고 너는 3살 2개월 때 나도 출가할 거야 그랬다고 항상 네. 증명을 해주셔요. 이제 저희가 이제 6남매가 다 출가했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큰오빠 스님이 성철 큰시님께 이제 49제를 모셨어요. 근데 그 어른을 보는 순간에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러셔갖고 그분이 이제 먼저 절에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 이제 절에 가려고 짐을 쌓고 쌓아놓고 나는 3살 2개월인데 네,
0: 막내예요.
1: 그래서 다 물어봤대요. 우린 절에 갈 건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간다고 해라. 그럼 이제 그때 뭐 고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맡겨놓고 오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으니까 마지막 저도 나도 갈 거야 그랬답니다. 그냥 큰언니 스님이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죠. 그래서 너도 스스로 결정해서 온 그 출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네.

0: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사셨는데, 절이 집이기도 하고, 또 수행의 공간이기도 한데, 스님께서는 좀 남다르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남다르죠. 제일 거룩한 건 우리 은사스님. 은사스님 이제 3살 2개월 된 저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실 땐절 보고 너잘 되라고 나는 일생 나 한전에 기도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사찰을 가도 나 한전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불청금 내고 스님 은혜 이제 감사하고 그래 오지요. 네. 나게 해주신 어머니도 계지만 이분이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제가 학교 가겠습니다.

0: 사회 구경 저기 경험을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면 유학 갈때 제일 말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스님하고 저하고 57년 나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 가면 나 죽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3년을 그 말리셔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올게요.
1: 근데 9년을 계셨어요, 일본에.
0: 네, 그랬더니 그럼
1: 와.
0: 나 죽기 전에 오라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9년씩이나 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4년간은 저녁마다 제가 그 역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거기 제그 자취방에 그 역이 가까웠어요. 거기 가서 저녁 8시면 꼭 국제전화, 거기 가야 이제 그 공중 국제전화가 있으니까. 제가 효도한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는 뭐, 잔돈 일본 1,000원짜리 모아갖고, 그 국제전화는 전화가 톡톡톡톡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미리, 스님, 제가 돈 떨어지면 끊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로 붙들고만 있기도 하고.

0: 4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8시만 되면 이제 전화 올 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아 스님이 8시마다 전화한 스님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머 스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잠시 거기 노전을 보고 계셨대요. 그럼 노스님이 8시 되기 전에 내 전화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직접 봤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입니다.
1: 네. 어렸을 때 이제 부용하면서 자라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죠.
1: 기억나는 거 하나 정도 혹시
0: 말씀해 하나 정도 갖고
1: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지금은 말도 잘하고 자랐는데 어릴 땐 굉장히 좀 힘든 아이였다 그러셔요. 말도 잘 안 하고 음식도 편식이고 막 스님이 이제 힘이 많이 드셨는데 절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사람들 안 만나고 할까? 그래서 그때가 뭐 한 8, 9살 정도인데 인천 부용암은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됐지만 뒷산이 전부 밤나무였어요. 이제 밤주스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밤나무 절에서 가까운 뒷산의 밤나무를 보니까 올라가 앉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평 가지가 평평해서.
1: 아, 밤나무 위에요?
0: 예. 그래서 올라가면 한 2m 되고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밤나무가 내 아지트였어요.
1: 우와.
0: 그래서 거기 올라가 앉아갖고 그러면 이제 해가 져도 안 오면은 스님이 찾으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거기서 대답하면 아지트가 들통이 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1: 2m 위에서?
0: 네. 어디 갔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시면 얼렁 내려와서 스님 저 왔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 이렇게 금세 나타났냐. 그게 이제 제가 인천에 살고 그 복잡한 사찰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데 여길 와가지고 네. 근데 뒤에 밤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밤나무가 많은 게 그런 인연 터라서 그렇게 오게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제 이제 기억에 남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깊이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인법당에 이게 뜰팍이라 그러죠? 축대. 거기 이제 행사 있으면 다 거기 문이 하나니까 글로 이제 손님들이 다 들어와요. 신발을 벗고. 그러면 이제 신발이 막 엉키고 막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늘 아주 연세 드신 노인이 오시면서 날 보고 애기 스님 이 신발 내 신발 좀 저쪽으로 잘 갈무리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때도 문제아였는지 스님 보고 신발 지키라고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화가 나갖고 어린 사람이 말대꾸 한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 나는 또 지지 않고 나도 스님인데 아,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되지 그렇게 신발을 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 노인도 성격이 계속 막 이제 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0: 스님의 부엌에서 일하시다 바퀴에 그런데 목소리도 술리고 쫓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 스님이 이제 내 편을 들러 나오셨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먼저 나한테 싹 흘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내가 아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흘키고 무서우시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노인한테 스님이 절에 공덕을 지으러 와가지고 어린 스님을 데리고 시비하면 되겠느냐. 도량 시끄럽지 않게 어서 들어가라고 소리를 깍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또 스님한테 야단 맞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녁에 스님이 날 보고 어른한테는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참 성격도 기고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스님도 화낼 때는 무섭구나. 그리고 다또 하나는, 아, 어른한테는 대들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스님이 분명히 날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눈만 흘리시고 그 어른을 그렇게 공덕을 지으러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두 사람한테 다 경책을 주신 것 같아요.
1: 의사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의사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0: 그럼요.
1: 하셨잖아요. 근데
0: 항상 내
1: 지금
0: 편이죠.
1: 이제 의사선생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스님께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남기신 게 어떤 것일까요?
0: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은사스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그 성철큰스님이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일이고, 또그 기도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님은 물론 자손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사스님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참 남고 그날도 야단칠만 하셨는데 내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야단을 치고 저녁에는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타이를 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밟아서 사람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어른의 도리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그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 출가라는
1: 네, 그래서 저는
0: 말씀을.
1: 법납도 다 진짜
0: 네.
1: 출가 거기서부터예요.
0: 아.
1: 졸업을 하고 많이 고민을 했죠. 절집도 너무 잘 알고. 또 이제 내가 세상을 경험하니까, 아, 삶은 이런 거로 그러니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애착도 전혀 없고, 단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에 방을 싹 열고 들어오시더니, 날 보고,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라. 나는 철학과를 나가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단어가. 그래서, 스님 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고민하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물론이지만, 학문도 하고 싶고, 복지도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지. 스님 좀 그런 고민하냐. 바로 그 다음날 삭발하고 성남사를 갔어요. 성남사를 그때 76년도 가을에 갔더니, 인홍로 스님서부터 얼마나 환영을 하시는지요. 너 그대로 그냥 얼로 가버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진짜 출가예요.
2: 성남사에 가서 그 아침 공양이 이르니까 불빛도 희미하고 그러는데 바루를 씻어가지고 마지막 마시려고 이렇게 하니 제온 모습이 그 바루에 다 비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0: 10년의 그 허덕거리던 것이 일순간에 싹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상쾌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옛날 그대로 섰구나 하는 그런 환희심, 안도감을 느꼈고요. 이제는 정말 밖으로도 안으로도 튼실한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같은 거, 이제는 다시 정말 한번 출가의 길을 오롯이 정말 힘있게 가볼 수 있겠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1: 선생님, 그때 성남사 계실 때 네. 인홍 네. 스님께 네. 많은 배움도 있으셨을 그럼요. 것 같아요.
0: 네. 참 그 인홍 노스님은 굉장히 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시간 낭비 안 하는 소임을 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녁에 겨울에 불 때는 거. 그 부모 그 화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르신 방에 한 10개 되면 거의 다 장작불을 막 떼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그 잘 몇 번 해보면은 불을 잘 떼요. 그래, 지금도. 그래서 쫙 붙여놓으면 인홍노스님이 쫙 오셔요. 잘 붙였나. 이제 내가 그걸 하니까 더 걱정돼서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장자 하나씩을 다 꺼집어내세요. 그 10개 아궁이 걸 꺼내면 10개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 그거 왜 꺼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면은 절약이 된단다. 내일 한 방 하나를 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절약 정신을 그 장작 하나씩 꺼내서 놓고 불이 좀 붙으려 하는 건 꺼서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거기 가면은 뿌리가 떨어진 미역은 바다에 살질 못한대요. 파도 때문에 밀려나오는 그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바다의 팔떡, 바다의 십덕에 이제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어떠한 파도에도 그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은 파도에 미쳐서 결국은 썩어진다. 이게 이제 그 뿌리라는 건 신심이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데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0: 일본에 가실 때에는 이제 드디어 불교학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화엄 쪽으로 공부를
1: 네,
0: 하셨다고
1: 이제 화엄도
0: 들었어요.
1: 제가 재밌게 선택을 했어요. 철학은 불교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 학문으로 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불교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공을 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아주 단순해요. 일생을 해도 할게 남는
0: 아,
1: 책임.
0: 방대한 공부의 양을 가진.
1: 왜냐하면 금강경도 짧고 끝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경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화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화엄을 선택해서 보니까 그 화엄경이 아바탐사카라는 뜻이 온갖 꽃이거든요. 그한 송이 뭐 백년하도 아니고 장미 한 송이도 아니고 재불 재불과 중생 중생이 다 함께 어우러진 꽃밭이 화엄경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고 경전 자체가 방대해서 끝이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끝이 보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이제는 그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한문경전을 읽다 보면 정말 새로운 발견이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보살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어떤 길인가 하는 게 화엄경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법화경, 열반경 다 대승경전인데

0: 화엄경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그 보살의 역할이 그냥 탁 펼쳐져 있고,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 해도 해도 끝도 안 나지만, 너무 다양한 그 내용이 참 좋다. 그렇게 만족합니다.
1: 지금 환경에서 가슴에 정말 가지고 계시는 가르침을 하나 정도만이라도
0: 하나
1: 조금 너무 많지, 정말 방대하고 큰
0: 그래서
1: 경전이지만.
0: 이제 요즘은 제가 화엄경을 통째로 공부를 안 하고 품별로 그 각품이 39품이잖아요. 그한 품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열애 출연품에 가면 열애가 출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열애는 불실러시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근데 그전에는 아, 부처님은 때 맞춰 나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다시 더 읽으면은 어느 때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세를 가다듬고 불실어지 부처님은 언제고 우리가 갖춰주면 나타나신다 이렇게 또 읽혀지더라고요. 부처님 쪽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중생이 원하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처님 바로 거기 계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생이 너무 때를 놓친다. 저는 사실 일생을 되돌아보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뭐다 때를 놓쳤거든요. 놓친 그거를 다시 만드느라고 은사님도 애쓰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뒤에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이제 환경을 읽으니까 부처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제도 하러 오시고 더 읽다 보니까 부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구나.

0: 수학을 선생님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
1: 제가 이제
0: 중앙승가대학교에서.
1: 처음 승가대학에는
0: 네.
1: 학위 끝내기 전에 1년 전에 승가대학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그 대문에 서 있다가. 그래, 우리 조카 스님이 자기 도반 만나러 왔는데 내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잠시 나와서 그냥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서 있으니까 가서 여기 총장님 만나보고 인사라도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그래, 이렇게 우두커니 있느니. 그러자 그때 혜성 큰 스님이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장실을 물어갖고 가 인사를 하니까 막뭘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하기는 어서 왔냐고 이러셔요. 근데 내가 일본 유학하고 이제 곧올 거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인천서 왔습니다. 그러시니까 또막 하시다가 그러는 순간에 내가 스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년 강의할 강사들 지금 뽑으려고 그거 이제 그 과목하고 강사 정리한다고 그러셔요. 그 말을 그 하셔서 내가 저도 이제 곧 돌아올 건데 강의 한 과목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0: 우와.
1: 그 순간에. 그랬더니 하던 걸탁 놓으시고 그 혜성 스님께서 날휙 보더니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휙 넣어서 강의할 수 있는 걸다 적어보래요.
0: 우와.
1: 그래서 내가 여덟 과목을 적었던 것 같아요. 여덟 과목, 뭐 동양 철학, 그때 동양
0: 여덟
1: 철학교수.
0: 과목을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1: 할수 있지. 뭐, 다 적었어요.
0: 네.
1: 그때 날 보고, 그 철학할 수 있느냐. 동양 철학하고 하오마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뭐 대승부로도 다 적었더니, 그래, 이제 제가 취직이 됐어요. 막 논문 쓰고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그 일본 가 있으니까 그 취직됐다는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 해.
0: 이 화엄학을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26년 동안 후학대 양성하실 때꼭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1: 그때는 이제 승가대학 초창기라서.

0: 초창기라서 그 새로운 삼위 삼인이가 아니라 재교육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거한 비구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삼위 삼인이보다는 비구 비구니가 더 많았어요, 초창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구스님들한테 제일 들은 게 비구니가 교수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1: 그때 스님만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0: 그때 이제 비구니 교수로는 제가 혼자 있었죠. 얼마 동안, 몇 년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스님들 있을까? 그래갖고 제가 그 교단이 요 정도 높인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교수니까 난 교선으로 다갈수 있는 공부해야지. 내려가면 비구니니까 내가 비구니로서 공손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라도 흠이 잡히면 그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됐고.
1: 스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스님은 항상
0: 네.
1: 삶에서 주인이 되셨던 것
0: 아,
1: 같아요.
0: 모르겠어요. 그때는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 강의 되면 저놈의 비구니가 무슨 소리 할까 해서 다 거룩한 비구심들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걸어두라요. 그럼 내가 탁, 탁, 탁, 다시 걸어들으세요!
1: 와.
0: 또 이건 뭐야? 하는 얼굴로. 근데 왜 그런 용기가 났냐 하면 제가 이제 동대 다닐 때 그때는 그 탄어큰 스님이 정각원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2학년 교양 불교학은 전학년이, 1학년이 막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다그 정각원 막 제일 큰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걸음부터 이 탄어큰 스님 가르치셔요. 장군 조끼 탁 메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땅 쳐다보면 탁 치시면서 너 앞만 보거든 패가망신할 걸음이야 다시 들어 이러고 가르치셨고 이러고 뒤로 어떤 승려가 이러고 들어오면 너는 건방져서 네 밑에 사람이 없을 걸음이야 다시 들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낸 거죠. 용기 있게.
1: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전하고 싶으셨어요?
0: 뭐냐면 승려의 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볼때 먼저 감동은 그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는데 우리 걸음부터 걸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걸음을 갖고 걸음이 제일 인품을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문도 중요하지만 승가의 그 승가대학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존중받는 승려상을 저는 스승이니까 하고 싶었어요.
1: 머리 지식이 아니라
0: 네.
1: 정말 행동과
0: 지식은
1: 마음을.
0: 기본이에요. 기본의 기본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담을 우리들의 모습이나 자세는 출가 사문 다 와야 되는데 걸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용기 있었고 그때 그 스님들이 참 감사하다. 그 꼴을 다 봐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승가대학 스님들을 정이 들은 거예요. 저그 스님들도 뭐저 스님이 잘난 척 하느라가 아니다. 정말 우리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그 진정성 같은 게 통해지고 그리고 그런 스님들이 금세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가대학에
1: 와,
0: 승가대학은 잠시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1: 26년을 계셨습니다. 26년 동안 후학들을
0: 네, 그래서
1: 양성하시면서,
0: 퇴임식 할때 26년이 무슨 일순간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26년도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축하도 받고 뭐 인사도 받고 이러면서 내 이제 마지막 연구실을 나오면서 아니 내가 26년을 여기서 보냈어 그러면서 너무 그 순간이 시간이 26년이 지나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서 있은 것 같은 그래도 그것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펼쳐보면 무한대이지만 접으면 나의 일념 한마음이다.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26년간이라는 게 한 생각이었구나. 한마음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침이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제 나의 나름대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한국불교태고종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

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금방 한 것이 부처님이 이제 수행 방법으로 알려준 개념 적용에 호흡하는 호흡으로 우리를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편안함으로 회복하게 하는 이제 가르침인데 그걸 잠깐 해봤어요.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옆에 분도 편안한지 한번 봐주세요. 옆에 사람을 보기 싫은가 안 볼라 그러네.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어때, 편안해 보이는가요? 네. 우리는 자꾸 앞만 보고 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앞만 보면 내가 뒤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옆을 보거나 이렇게 뒤를 보는 것도 자꾸 해봐야 우리가 좀 삶에서 이렇게 너무 앞만 보고 막 뭔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만 하고 구하려고만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 분을 보고 또 뒤에 오는 분을 보는 것을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앞만 나만 보지 말고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래요. 다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자꾸 인사해요. 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또 이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생각해 보니 더욱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자꾸 해봐요. 네. 우리가 참회 진언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진언 우리의 진언이 업장 소멸 진언이 이런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업을 녹이고 정화하는 진언이. 근데 하루에 참회 진언은 해도 내가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은 또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않네요. 그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보면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이 바람에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업의 그 업이

안 하면서 자꾸 네가 참여해라 하면은 내가 할게 이러니까 참여는 한다고 하는데 업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 뵙게 돼서 감사하고 그 반갑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무상사 인연이 돼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은 천년 전이나 삼천년 전이나 똑같고 열 살짜리 아이나 구습이 된 어르신이나 마음은 연세가 들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릴 때도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먼 산을 올라가야 되고 긴 시간을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젊을 때 항해를 가고 높은 산을 가기 전에 그런 마음들이 번뇌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어릴 때 그 공부를 해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나 아이 때 어릴 때 그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무슨 아무 쓸데없는 영어 수학 이런 것만 가르치니라고 아니 그거는 쓸데없는 건 아닌데 다 필요하진 않다는 거지 모두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고 그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세상을 뛰어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어차피 또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살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오셨잖아요. 그 수많은 경험을 겪어 왔는데 배운 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가면은 다음 생에 또 똑같은 그 고통을 또 겪는다는 거지. 왜 그 평생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뭔가 어떤 더 번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번뇌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안 배운 사람이 대응하는 거나 배운 사람이 대응하는 거나 똑같으면은 무슨 보람이 한 생을 산 보람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세가 든다는 거는 졸업할 때가 이 생을 졸업할 때가 학교가 졸업할 때 가까워지면 더 급하잖아요. 마음 공부가.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이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젊은 친구들은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오늘은 이제 우선에 그 3기 이야기부터 잠깐 하려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나요? 그래요? 불교라 그러면 불교에 입문할 때 뭐라 그래요? 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하셨죠? 삼기 세 분이 세 삼보가 뭐죠? 부처님 가르침 네, 승가 우리 도반들 공동체죠. 그런데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승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불교 신행을 하는 동안에 부처님이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안 봤다는 거지. 저도 오래도록 그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십몇 년 전부터는 제가 늘 이 책을 많이 권합니다. 고타마 부다의 생애라고 이 책이 나온 지가 100년 됐어요.

100주년 올해가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어쨌든 부처님의 생애에 해당되는 그 경전의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여기에 묶어놓은 책이 요 고타마 부다의 생애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절판돼서 책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우선에 재본해서 우리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고 또 니카야라고 하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을 뵙지만 부처님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치? 왜 말을 안 하는가 몰라. 그 시원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부처님을 뵈러 갔고 근데 부처님이 그때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얘기했던 그걸 요즘은 뭐 암경이라고도 하고 니카야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사례가 무진장하게 많아. 다 번뇌 똑같아. 2500년 전에 사람들 살면서 고민했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해도 그때랑 다르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어떤 뭐 그 엊그제도 남동생하고 좀 참다가 한번 그 다툰 거라. 다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다투기 전에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퉜겠냐고. 그런데 다투고 나서 내가 왜 다퉜는가 또 자책하고 후회하느라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그 추스려야 됩니까? 그것을 여쭤보러 법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마음을 들어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경전에 부처님 그 경전에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해야 됩니까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 경전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을 보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늘 부처님 뵈면은 그냥 얼굴만 보고 가지 말고 그 경전을 꼭 보시고 고민이 있으면 어디서 찾으라고 경전에 똑같은 상황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꼭 찾아서 보시면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불자가 된다. 그래서 암경이나 요즘 잘 나와 있어요. 번역이 그런 이중표 교수님 그 니카야 이렇게 통합본도 있고 그런 경전을 꼭 봅시다. 그리고 대승 경전도 잘 보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일상에서의 가르침도 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왜 출가했는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부처님이 왜 출가했는가? 왜 출가했죠? 그 괴로움에서 그 벗어나는 길을 모르겠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보니까 나는 별로 뭐 그때 젊고 하니까 괴롭지 않은데 딴 사람들 보니까 아 환자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는 괜찮지만은 나도 저와 같이 될 거 아니냐? 저 노병사를 피해갈 수 없지 않냐? 그러면은 잠이 편히 안 오는 거라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병사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길이 도대체 없는가? 그래서 막 온 그 사람들 불러다가 보고 스승도 찾아가봐도 길을 못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출가를 하게 되고 6년간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를 아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 길이 아닌구나 한 그 길을 가라 하겠어요? 안 가라 하겠어요? 당연히 가라고 안 하지. 그래서 새로 발견한 길이 부처님이 발견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한테 평생을 알려주는 거라 했지.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평생 알려준 길이 나는 뭘 가르쳐 전해줬다고 얘기하냐?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책에 나와. 나는 평생을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번뇌가 있을 때 해결하는지 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뭘 당부를 하고 가셨는지 이거를 보고 그리고 부처님이 뭘 가르쳤나 보면은 뭐라고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사성제와 팔정도가 부처님 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진멸도 안에 도라고 하는 이 길 안에 고진멸도 안에 팔정도가 다 들어 있어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사성제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사성제는 부처님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길을 찾으려고 출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왔으면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난 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거잖아요. 그 치료가 멸이에요, 멸. 그러니까 괴로움이 내가 슬퍼.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왔어. 그러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슬픔 원인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 원인을 없애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이라 이제.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미 번뇌를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그 체계가 이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설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괴로움을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사라지게 했으니까 괴로움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처방이 팔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말과 뜻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 업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업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밭이 잘 관리가 되면은 뭘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렇게 발심을 한번 하라는 게 정정진이고 발심해서 그러면 수행을 두 단계로 하는데 그게 일곱 번째 단계가 정념이에요, 정념. 그래서 일곱 번째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해. 수행을 시작을 하면 뭔 수행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 대념초경 수행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다 있어. 이해가 되시죠? 대념초경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대념초경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분 손 들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대념초경이라는 걸 입으로 말을 한번 해봐야지. 그 따라 해봐. 대념초경. 대념초경. 크게 따라해. 대념초경. 대념초경. 대념초경. 아휴, 드디어 한번 말로 했네. 또 대념초경이란 말을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말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한번 들어봤어. 이것이 인연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인연을 심어주는 것만 해도 제 소임은 다 했다고 봐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부처님을 정말로 스승으로 삼자. 그리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을 때 그럴 때 부처님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자, 그걸 읽어보자라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얘기하셨으면 사성제가 어떤 것인고 팔정도가 어떤 것인지가 잘 나온 게이 대념처경이다. 그래서 대념처경을 공부를 해야 부처님이 그 알려준 그 길을 가야 우리가 부처가 될거 아니요. 부처님도 그길 찾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부처님이 알려준 그 길을 우리가 안 가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는 게 금강경으로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 부처님이 그 많은 대중들하고 1250인의 대중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떤 사연들,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그 번뇌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주상행이거든. 어떻게 해야 무주상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금강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비심으로 그런 번뇌, 그런 자비심으로 대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 온갖 중생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그 보면 뭐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또 여기 우리는 뭘로 태어났죠? 혹시 알로 난 분도 있어요? 알로 난 분이 박혁거세인가? 어찌 됐든 이제 뭐 그렇게 그 말은 또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옆에 사람 봐봐 생각이 있게 생겼는가 없겠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인간 생각이 없다고. 근데 그런 어떤 중생이 오든 간에 어떤 중생의 마음을 만나든지 간에 뭐라고 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자식이 여럿이면 별 자식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죠. 그런 마음이 보살심이고 그런 마음으로 온갖 마음을 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자세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눈으로 뭘 보거나 귀로 뭐 듣거나 할때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삼품인가 사품에 나와요. 처음 마음에 나와.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그런 마음이 비록 일어나는 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0.4초 걸린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 봐봐요.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처음에 일어나는 건 0.4초 걸려서 누구도, 부처님도 똑같아. 그런데 어디에서 갈리냐? 그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을 하는 데, 말하고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데가 이제 행을 하는 건데, 이때 그 처음에 일어난 마음을 잡아서 그 마음의 영향으로 행을 하면 주상행이 되고 상에 걸려서 집착해서 하는 행동 그 다음이 되고, 아 그때 행동을 하기 전에 정신을 한번 차리고 알아차리고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한번 하고 부처님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화두를 한번 챙기고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게 무주상행이 되는 거예요. 무주상행. 그렇게 부처님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대념처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게 오온이 오거나 또는 신수신법이 오거나 이게 다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온다 나타난 거거든. 원래 어디 있지 않잖아요. 눈으로 볼때 나타나고 뭔 소리 들을 때 나타나고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이 나타나는 건 0.4초라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그거를 어떻게 다 제도하겠다는 자비심으로 그걸 어떻게 바라보라고 있는 그대로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대념처경 서문에 나오는 딱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명

명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곳에서 그것을 잘 관찰하며 머물러라. 이것이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이것만 할수 있으면 우리는 정신이 뺏기지 않고, 일어난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그것에 휘둘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이번 생에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생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육도 윤회로 가지가 않아. 윤회를 갈 일이 없어. 왜냐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정신 안 차리면은 그놈 저기 성질 나는 거 왼수 그놈 갚아야지 해가지고 그 분노가 안 사그니까 아수라 세계에 가게 되고, 또 내가 그 두고 온 거, 이루지 못한 거, 그거 욕심내는 거, 그 마음이 그 놓아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 아기의 세계로 가는 거라. 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간장을 태우는 게 아기잖아요. 그렇게 또 막 그 화가 나, 너무 괴로워. 괴로운 상태로 그냥 가면은 지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육도로 안 가려면은 육도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멈추고 알아차리. 아, 이런 마음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려야 그 마음을 안 잡는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은 다른 거 강조를 안 해. 딱 알아차리 사띠만 강조를 해요.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어떤 대상이 나타났는지 알아차려라. 그래야 그걸 잡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염처경이라는 말뜻 자체가 염이 사띠 알아차리라는 것이고, 처는 대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것이 뜨거운, 이제 지금 가마에 들어갔다가 막 나왔어. 그러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울 것 같죠?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망구 생각이잖아. 안 만져봤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만져 보는데 이제 이걸 뜨거운 줄 알고 만지면 어때요? 잡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안 잡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많이 해서 수행을 잘할, 수행은 연습할 필요가 없어. 연습 안 해도 다 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뜨겁다는 걸 알면은 잡아요, 안 잡아요? 예. 네. 그래서 부처님이 소뚜껑 법문을 하시잖아요. 뜨거운 줄 알고 잡는 거하고 모르고 잡는 거하고. 알고 잡으면 이걸 세게 안 잡으니까 살짝 했다가 놓는단 말이요. 모르면 잡아서 화상을 입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번뇌이구나, 이것을 알기만 해도 우린 살아가는데 그 번뇌에 빠지는 것이 훨씬 적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불이 있으니까 지나갈 때 안 부딪히죠. 그죠? 이 불이 사띠인 거라, 사띠. 그리고 화두를 드는 것도 그 마음에 푹 빠지기 전에 뭐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그거를 한번 챙기는 사이에 어때요? 그냥 푹 가지 않는다는 거지. 주상행을 안 하게 돼. 멈추게 되고. 자, 만약에 화가 왔어. 그러면 자비심으로. 그냥 그걸 막 괴롭다 싫다라고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아, 불편하고 성냄이 오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뭐라 그래?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냄 화가 났어.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 아이고 친절하게 자, 손 모으고, 아이고 성냄이 오셨군요. 성냄이 오셨군. 또 우울함이 왔어. 그럼 뭐라 그러라고?
우울함이 오셨군요.

자, 옆에 사람이 성냄이라고 보고 옆에 사람한테 해봐. 아이고, 성냄이 오셨군요. 알았지? 성냄이라고 해서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눌러 앉아버려. 눌러 앉아버려. 또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속 같이 있자고 붙들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좋은 것도 사라지고 괴로운 것도 결국 사라지잖아요. 떠나긴 하는데 그걸 밀쳐내면은, 밀쳐내거나 잡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게 눌러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개념 적용에도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거에서 그것을 친절하게, 그거에서 그것을 관찰하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의사항이 그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상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으라고. 좋아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붙들어서 유지하려고 해.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집착,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나 욕심은 다른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지하려고. 못 가게.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안 되는지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 네. 내가 아무리 좋아하거나 그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좋아하거나 사랑한다 그래서 그게 내가 괴롭지 않아. 괴로움은 그때 생기지 않아요. 좋아한다 그래서 괴롭지 않아. 좋아한다고 왜 괴로워? 근데 우리가 왜 괴로워지기 시작해? 좋아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 그거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오래 유지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우리는 괴로움에 들어간다는 거지. 싫어한다 그래서 괴롭지 않아요. 싫다고 괴롭지 않아. 근데 그것이 괴로움으로 되는 거는 싫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쫓아내려고 하니까. 근데 쫓아내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고집멸도의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어디 나온다고? 고집멸도의 그 부분에 나와요. 거기에 세상은, 따라해봐.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걸 멈추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데 그것이 욕심인지를 몰라. 그게 괴로움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라.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 그래서 그걸 멈추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고통의 바다에 살게 돼요. 삶이 하루 종일 괴로워.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만히 살펴봐. 왜 괴로워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괴로운 것은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그 욕심이, 그것이 욕심이거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고 주변도 다 괴롭더라. 저도 그런 거에 자꾸 정신을 안 차리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은 그 길을 안 갈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겠다. 삿디를,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오온 들어봤죠? 그게 눈으로 뭐볼때 일어나는 색수상행식,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 갈망이나 이런 오온을 그 여기 대념 적용에도 오온은 곧 번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해 봐. 오온은 곧 번뇌다.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은 곧 번뇌다. 이 생각은 일어나지만 바로 사라질 것이다. 감정이 나타나면 감정은 곧 번뇌다. 이 감정을 잡으면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 이 감정은 관찰을 할 때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전해주잖아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그래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더라. 부처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깨달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생한 것은 사라진다. 자, 따라해봐. 발생한 것은 사라진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그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재행무상이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제법무아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타났을 때, 화가 나타났을 때, 화 앞에서 뭘 떠올려요? 이것은 사라지는 거야. 무상한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의법을 여몽환포영이라고. 우리가 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모든 유의법이거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거는 꿈과 같고, 이 소리가 경험했죠? 들리죠? 들렸는데 이 소리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소리처럼 우리가 마음을 경험만 하는 거야. 그 순간에 경험만 해. 슬퍼. 그럼 슬픔이 왔다가 슬픔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손뼉의 소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 이 손뼉과 같더라. 손뼉처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라. 그래요. 그냥 오늘은 그 고타마 부타의 생애, 부처님 가르침을, 생애를 꼭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생애 속에서 내번 괴로움을 부처님이 어떻게 그럴 때 했는가, 거기서 꼭 찾아보고. 뭐냐, 뭐 친구한테 어디 뭐딴데 자꾸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또정안 되면 어디 봅니다 하는 데 있더구만. 그 봅니다 하는 데 가서 들은 얘기는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부처님이 어떻게 하란 얘기는 한 번도 기억을 못 해.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본 얘기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부처님 말씀보다 더 신봉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부처님 삶에서, 생애에서 찾자는 거 하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어떤 걸 보라고? 대념 적용을 보고, 화두 공부를 하든 연불선 그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근본은 대념 적용에서 기준을 잡아주기, 거기서 탄생했기 때문에 멀리 갔더라도 대념 적용 서문을 보고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 그

그거를 보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또 부연행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틀어짐이 별로 없다는 거지. 기준이 분명하니까.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 수행을 다 존중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준은 같아야 우리가 다 불자 한 불자가 되는데 기준 자체가 틀리면은 뿌리가 달라. 뿌리가 다르면 가지가 다 다른 뿌리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자이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두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부처님에 의지하고 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내가 말하고 소리 내고 행동할 때 이때 여기서가 현장이지 다른 데는 현장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말을 생각을 내기 쓰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 화두를 챙기고 또 사띠 알아차림을 꼭 챙기고 그러고 나서 하면은 우리가 삶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순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거를 같이 꼭 공부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G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미래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내일은 또 무얼 하고 살까? 이번 주말엔 누구와 함께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정답을 쉽사리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았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쉽사리 그 정답을 찾지 못해왔는데요. 우리 시대 각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추구해온 우리 시대의 지성인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시너지. 오늘 첫 시간은 입자물리학자 김성구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화여대 명예물리학 교수이시고요. 불교계와 현대 물리학계를 이으시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0: 요즘에 뭐 대한민국의 AI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네 글자가 휩쓸고 있을 정도로 네. 과연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바로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해 주신 입자물리학. 네. 딱 봐도 가장 작은 세상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인지요, 입자물리학이?
1: 네, 소립자라고 하는데요. 입자물리라는 말과 소립자물리학 같은 말인데 네. 글자 그대로 소립자 그런다면 이 세상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적인 단위의 입자를 우리가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 입자물리학입니다.
0: 예. 네. 사실 물리학도 저희가 흔히 듣기로 천체물리학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소립자물리학 등등 분야가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장 작은 세계인 소립자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그건 뭐 학교 다닐 때 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소위 가장 궁극적인 근원이 뭔가 예. 이런 걸 하다 보면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도 있고 가장 작은 소립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0: 정말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쪼갤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그 네. 상태. 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원자 안에도 뭐 중상자가 있고 전자가 있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감지하고 내가 실제라고 느끼는 이 세계. 네. 첫 질문부터 바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감지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세계. 네. 실제인가요?
1: 그건 실제가 아니고 예. 우리 감각 기관이 지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내용은 저 에델슨 체스라고 그래 가지고 예.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넣는 칸 A와 B의 밝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A가 어둡고 B가 밝아 보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둘은 같은 색깔입니다. 어허. 그런데 체스라는 것이 어떠냐면은 어둡고 밝은 것이 교대기로 되거든요. 실제 체스판에 보면 하얀 판과 검은 색깔이 교대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림자가 비치면은 그림자에서는 그림자 밑에 있는 물건은 본래 색깔보다 어두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뇌가 그걸 딱 보자마자 A와 B는 서로 교대로 되어 있는 체스판이 있는 거니까 밝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더군다나 저기 원기둥이 보이거든요. 예. 그 원기둥 속에 있으니까 실제 밝기보다는 어두워 보이니까 본래대로 밝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우리 두뇌 신경이 편집을 해가지고 예. 그냥 똑같은 색깔인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작은 똑같은 색깔인데 지금 진행되면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것 중 하나입니다.
0: 야, 이 한 가지 사례지만 예. 이 우리가 보는 실제라고 느끼는 세상은 우리 감각기관이 인지한 것 플러스 뇌가 편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 네. 네. 네.
0: 뭐 약간 어색한데요. 정말 내가 바라본 세상이 그 자체로서의 실제 세계와 다를 수 있구나.
1: 그 다음에 움직이는 끈도 있거든요. 그 움직이는 끈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0: 그 아직 옛날에 영장류에서 인간과 침팬지가 분화기 되기 전에 공동조상일 당시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뱀이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뱀을 만나면 네. 도망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얼룩 끌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도망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 저 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림만 보면은 아, 그것이 우리 두뇌가 이렇게 편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만은 예.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편견이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편집을 합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찬 음료를 마실 때 남을 평가하라 그러는 것과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평가를 그런다면 평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과 내 경험이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1: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예, 우리 글쎄요 비근한지 모르겠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0: 네.
1: 배고플 때는 세상에 좋게 안 보이죠.
0: 네, 그렇게 되죠.
1: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네. 한가해지면 조금 좋게 보이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심리학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1: 너무 배고플 때는 계약이라는 거 중요한 거 하지 말라고.
0: 네, 그렇죠.
1: 예, 인식이 많이 좀 네. 떨어질 때 있으니까. 네. 색깔도 그러면 우리는 이 색이라고 확실히 단정을 확정하기 쉽지만 네. 실제의 색이랑은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0: 아, 자연에는 색이라는 건 없고요.
1: 아, 자연에 색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까?
0: 그 전자파만 있거든요. 전자파란 말은 그러니까 파장이 다른 예. 여러 가지 전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그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노초 파나보 일곱 가지 색깔만 우리에게 네. 인식될 수 있다.
0: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파장을 우리가 보는 소위 색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두뇌가 만든 겁니다.
1: 아하.
0: 우리의 감각이 달라지면 똑같은 파장의 빛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끼게 되죠.
1: 예.
0: 그래서 그다음에 곤충 같은 것들은 또 자외선을 볼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는 색깔이라든가 뭐 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시신경과 청신경이
1: 예.
0: 그런 소리를 듣게 그런 색깔을 보게 좀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 색깔이라는 건 있는 건 아닙니다.
1: 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듣는 그 네. 파장을 잡아서 듣는다고 돼 있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야간 투시경에 교수님 말씀하신 뭐 적외선인가요? 그걸?
0: 적외선을 보죠. 네.
1: 그걸 감지할 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0: 네, 네.
1: 그렇군요.
0: 네.
1: 그렇게 예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실제 리얼리티 그대로의 세계라 다를 수 있구나.
0: 네.
1: 이거를
0: 네.
1: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1: 결국 우리 인간들이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진짜 어나더 실제 세계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0: 네.
1: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해요. 내가 네. 보는 게 전부야. 내가 보는 게 맞아. 이러기 쉽지 않을까요?
0: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독일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예.
0: 독일어에 좋은 말이 있는데요. 독일어에 벨트와 운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벨트와 운벨트.
0: 예, 벨트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세계였다는 거고 운벨트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입니다.
1: 예.
0: 인식한 세상은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감각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수많은 동물들이 자 저마다의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계 중에서 누가 본 것이 진짜 세계냐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1: 예.
0: 본 것이 다 진짜인 거죠.
1: 아.
0: 그래서 그것을 프란스 드 바리라는 사람이 동물과의 대화라는 책을 쓰면서
1: 예.
0: 거기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종마다 자기 운벨트가 있고 어느 운벨트가 더 정확하냐 하는 것은 예. 없다. 다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아, 그 저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초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슈퍼인간들.
0: 네.
1: 우리가 못 듣는 네, 소리를 듣고
0: 네, 네.
1: 우리는 몇백 미터밖에 못 보는데 그 외계인 같은 슈퍼인간들은 몇천 미터
0: 네.
1: 몇 킬로를 보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와 그 종들의 세계가 다른 거죠.
0: 그렇죠.
1: 다르게
0: 보고 있고요. 네.
1: 그러나

0: 슈퍼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각자들에게 인식한다고 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교수님?
1: 아, 그건 좀...
0: 어렵네요, 이거.
1: 어려운데요. 예, 예. 그건 이제 소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점인지도 모르겠는데
0: 김성우 교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으로서 이제 임마뉴엘 칸트를 꼽을 수가 있고
0: 아, 임마뉴엘 칸트.
1: 예,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실제 명상을 통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봤다 그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예.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무이라 부르고 칸트는 물 자체라 부릅니다. 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데 칸트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물 자체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오직 이성적 사유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일 거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탐진치의 그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편지에서 보기 때문에 진짜 세계를 못 보는데 탐진치가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이 맑으면 있는 그대로 세계를 그대로 본다. 아. 이렇게 말할 때 있기 때문에 예. 체험이 없는 저로서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불교 신자로서 그 말씀이 맞고 내 마음이 맑으면 뭔가를 보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있는 그대로의 칸트의 네. 물 자체와 부처님의
1: 무이라고 그러죠. 네.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삼독이라고 그러죠. 네.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네. 어리석음 네. 이 세 가지에 가려지면 진리를 못 보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에게 가르침 주신 게 사막이라 그래서 네. 개정해를 네. 그래도 네. 갖추고 있으면 네.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기가 훨씬 쉬워진다. 네. 이게 이제 서양 철학 칸트와 또 수천 년 전에 우리 부처님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1: 아,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부처님은 우리의 그 마음으로 예. 볼 수 있다 그러는 거고 서양 철학은 이성적 사유로만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보고 감각 기관을 못 본다 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서는 감각 기관 여섯 개를 보고 있어요.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오간과 거기다 더하기 마음까지 합쳐서 마음까지 합쳐서 육근이라 해서 마음도 감각기관 하나를 보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오간만 눈, 귀, 코, 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간만 감각기관을 보니까 우리 사실 인간은 다섯 개의 감각기관 말고는 없거든요. 그 감각기관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서양 철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건 사실은 칸트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리스 시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0: 네,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네네. 이어진 생각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교수님 그러잖아요. 그 오감각 말고도 네. 직감으로, 뭐 육감적으로 파악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1: 네, 그런 말을 하죠.
0: 예.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파악한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1: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간이 오간이 돼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 갖고 있는데, 사실 다섯 가지 감각기관만으로 본 것이 제대로 본 거냐는 건 말할 수 없는 게, 식물은 감각기관이 없지만은, 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을 보면은 15가지를 감각한다 그러거든요. 아, 인간보다 더 많이 더 잘하는 건 거죠.
0: 예. 네. 식물만도 못한 우리 네. 인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젊은 분들도 꽤 관심 있고 보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양자역학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예전에는 그 물리학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지하고 관찰한다 그랬는데. 이 물리학자분들이 말하기를 관찰하는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 대상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들지도 만질 때는 변할 수 있다지만.
1: 아, 그거는 예. 그 양자역학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아, 저희 교수님 모셨는데 그 말씀을
1: 드리시면은 예. 아, 우리가 오간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소위 우리가 일상 경험적으로 보는 것은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예. 지금 고전역학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진실된 세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0: 그동안 그렇게 왔죠.
1: 네, 생각하는데 실제 이 자연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세상을 본 것을 우리는 또 이분법적인 사유에서 이것과 이것 아닌 걸 나눠가지고 옳고 그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 세상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말은 이것이

0: 오르면은 이것 아닌 것은 그런 거가
1: 그래야 돼.
0: 되죠.
1: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런데 자연, 그럼 이분법에서 하여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정말 자연이 그대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 스위치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이분법적인 사유죠.
1: 온이거나 오프이거나로
0: 네, 둘
1: 인식하죠.
0: 중에 하나죠.
1: 예.
0: 그런데 실제 이건 뭐 비유적인가
1: 예.
0: 합니다만은 미시세계에서는 미시세계 입자들은 전기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1: 이 부분을 이해 못 하겠어요. 뭐
0: 바로 그러니까
1: 중첩이라고도 표현하고.
0: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처음부터 그걸 이제 우리가 스핀으로 하는데 스핀이라는 것은 팽이가 도는 걸
1: 스핀 돈다.
0: 비유한다면 스핀 업, 스핀 다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스핀이라는 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팽이가
1: 예.
0: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우리가 스핀 업이라 그러고 반대 방향으로 돌 때를 이제 스핀 다운이라 그러는데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1: 그게
0: 시계 방향으로
1: 기존의
0: 돌면서
1: 생각이었는데, 예.
0: 반대 방향으로 돌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고 보잖아요. 그게 논리죠.
1: 예.
0: 우리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둘 다가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이용한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1: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 그걸 동시에 다 가진 거죠.
1: 온일 수도 있고 오프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함께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 너무 작은 세계라 그게 가능한 건가요?
0: 아니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이게 평균이
1: 부처님 같은
0: 되면서
1: 말씀하시네.
0: 평균을 치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서 평균치로 된 어떤 세상을 보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이기도 하고도 파동이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지금 양자 말씀하시면서 온과 오프를 동시에 할수 있고 중첩될 수 있다.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좀 겸손해질 것 같아요. 나만이 옳다라든가 내가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든가. 지금 이 중첩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 그게 가능하고 교수님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 이성적 사유로 보면은 예를 들어 빛을 말씀드렸는데 빛뿐만 아니라
1: 예.
0: 사실 모든 소립자 원자 이하의 모든 소립자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우리가 묻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를 보고 싶은 방식으로 실험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입자로서 나타나고
1: 그 입자인 거죠, 또.
0: 입자인 거죠. 그때는 입자인 거죠.
1: 예.
0: 그런데 파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파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입자하고 파동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1: 그러면 그 논리가 잘못된 거죠, 교수님. 결국엔
0: 그렇지만
1: 논리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먼저지.
0: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1: 예.
0: 없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물을 판단하고 보는 거는 논리니까
1: 예.
0: 그 논리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분명히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논리가 틀렸다 할수 있는데
1: 예.
0: 절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입자로 나타날 때는 그냥 입자예요.
1: 아.
0: 동시에 입자이기도 파동이다 하면은 우리가 논리가 문제가 있다 할 텐데
1: 예.
0: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입자로 나타날 때 입자, 파동일 때 파동 이런 거 이렇게 되는
1: 그럼
0: 겁니다.
1: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교수님?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0: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지는 못했고요.
1: 예.
0: 빛은 빛인데
1: 예.
0: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다. 묻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사물의 진실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컵인데
1: 예.
0: 이 컵을 3차원적으로 볼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컵에서 위에서 보면 둥그렇고 옆에서 보면 네모인데 근데 그걸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평면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보고 아 요건 네모구나 이렇게만 보고는 동그랗구나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중첩과
1: 예.
0: 입자 파동 이중성 같은 것은 적어도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강요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근데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다. 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켰으니까. 양자역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화인만을 비롯해서 보아라든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그래요? 교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 얘기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이 지금 업되셨습니다. 지금 막 강의를 열강을 펼치시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물리학 수십 년 공부하시면서 교수님이 바라본 그 물리학의 세계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바라본 그냥 일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차이점 내지 공통점.
0: 적어도 물리학의 세계에서 양자역학에 들어가다 보면은 적어도 이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옳고 그르고 우리의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는
1: 예.
0: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여놓으면은 이제 그 저 평균치 세계로서 거시 세계가 되는데요.
1: 예.
0: 말씀드리려면 그걸 제가 그 입자 파동이 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입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실체를 가진 어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가 출렁거린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전자가
1: 예.
0: 예를 들어 전자가 파동이라고 할 때는 그 전자가 해파리처럼 이렇게 물결 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는 관찰하게 되면 항상 입자로만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파동으로 행동할 때는 그 전자를, 관찰자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이란 뜻입니다.
1: 예.
0: 따라서, 근데 확률이란 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실체가 없는 데서부터 그 실체가 없으니까 헛개비라 불릴 텐데 신기하게도
1: 예.
0: 헛개비들을 모아놓으면은
1: 예.
0: 그건 평균치라 그러는데 평균치를 모아놓으면 그것은 그 평균치가 거시세계 뉴턴 역학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전 물리학과 만난 지점이 있군요. 과학자분들, 특히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시는 우리 입자 물리학자분들 존경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가장 근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리학을 연구하시다가 이 불과에 관심을 갖고 지금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가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그건 우연인데요.
1: 예.
0: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라면은 1학년 때 이미 이제 일반 물리를 통해서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배운 상태인데 누군가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을 우연히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인데 어쨌든 색이란 건 뭐가 물질이 있는 거고 공이란 거 없다는 건데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알고 배웠던 양자역학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았습니다.
1: 아, 예.
0: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반야신경이라 해서 그때 제가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흥미를 느끼면서
1: 반야신경에 반하셨군요.
0: 반하고 이제 흥미를 느끼면서 불교를 해왔던 거죠.
1: 지금 모처에서 이제 사찰도 또 운영하시면서 유튜브로 물리학도 강의하시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역학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은?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고 또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논리적인 것만 따져보니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찰 도구도 없던 시절에 부처님은 뭔가를 진실을 봤다. 근데 그본 것을 2600년 전 인도인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1: 예.
0: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현대 과학으로 풀이를 하면은
1: 예.
0: 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해서 불교를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와 개념을 현대 과학으로 풀이를 해서 해석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불교 물리학자라고 제가
0: 그래서 제가 불교과학 아카데미라는
1: 불교
0: 이름하에,
1: 예.
0: 그 이름하에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잖아요, 그죠? 색즉시공 그
0: 그렇게

0: 게임을
1: 쓴다면
0: 예.
1: 공을 헛되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 공을 잘못 이해하시다고 보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0: 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 그래서 그걸,
0: 것.
1: 그거를 왜 우리가 특별하게 공이라고 부르냐면 역설적으로 예.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강부터 보라까지 합쳐놓으면 백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공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말해도 적합하지 않는데요. 그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세상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사물의 근원을 묻습니다. A가 있으면 A가 A 원인이 뭐냐 B다. B 원인이 뭐냐 C다. 이렇게 물어나가면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으면은 질문이 끝나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제일 원인을 생각합니다.
0: 예.
1: 제일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바로 유신론에서 말하는 신이죠.
0: 네, 신을 상정해야죠.
1: 근데 철학과 과학에서는 지금 신을 연구 대상할 수 없으니까 아, 물질이다. 또 아니면 인간의 정신이다. 정신 물질 이원론이 돼 갖고 실체론으로 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0: 예.
1: 그 정신 물질 이원론으로 보건 유물론으로 보건 그건 잘못이고 모든 게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돼 가지고 복잡하게 얽힌 거라서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0: 예.
1: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라면 그걸 실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실체죠.
0: 예.
1: 근데 연기법에 의하면 다른 것에 의존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이놈은 반드시 다른 걸 의존하고 존재하니까 실체가 없죠.
0: 아하.
1: 그걸 공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일 공을 이해하기에 좋은 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무한대 내가 누군지를 남한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뭐 부모냐 누구의 친구냐 이거 말고 남을 거들지 않고 내가 누군지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0: 네.
1: 그게 바로 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물 보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제법 무화라고 그랬는데 일체 사물에 예, 일체 사물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공이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은 아까 저기 그 허무하다 그랬는데 그게 허무가 아니고
0: 네.
1: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묘한 거죠. 다른 것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니까 통째로 전체를 하나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하나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공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모든 갖춘 거를 또 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저희 시청자분들이 차근히 보시다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다가 네.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1: 네.
0: 아, 지금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제일 원인 신을 상정하지 않고도
1: 네.
0: 우리 불가에서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1: 네.
0: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데 제일 원칙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1: 네, 네.
0: 아
1: 바로 그게 바로 공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좋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네. 네.
0: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옳고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세상은 좀 틀린 것 같아, 옳지 않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나만 옳다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또 오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예.
0: 그럼 물리학자분들은 그래도 교수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넓으신가요? 소립자 물리학자분들?
1: 그렇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과학자들도 속이 옹졸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0: 예.
1: 마티우 리카르라고 해서 불란서의 그 분자 생물을 하다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스님이 된 분이 있거든요.
0: 예.
1: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철학자고 어머니도 화가니까 아버지 어머니 덕에 많은 뛰어난 학자들과 그 예술가들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분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스스로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유선적일 수 있어서 진실된 삶을 사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찾았다 보니까 그 티베트 승려들에서 그런 걸 봤다. 그래서
0: 네.
1: 제가 출가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약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속이 넓어지거나 뭐 훌륭해지거나

0: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1: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우주와 또 세상을 고민하고
0: 네.
1: 또 소립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딱 연구와 일을 나눴던 생각에서 조금 발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0: 아, 네.
1: 특히 요즘에는 또 워낙 양자역학과 양자컴퓨터가 화두가 됐기 때문에
0: 네.
1: 고수님 이렇게 불교 과학자로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과학자와 불자는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 분들한테. 하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영역이고 하나는 과학으로 검증하는 영역이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해
0: 그러니까
1: 오시고.
0: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를 보시고
1: 네.
0: 수행자로서의 그 불교인을 본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는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1: 네.
0: 그거 말고 진정하게 진리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뭐 찰스 다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보아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에 가깝게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탐구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냐면은, 아인슈타인하고 보아는 양자역학 때문에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평생 동안 논쟁을 벌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 양자역학 문제를 논하다가 보면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전차를 타고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여기서 가다가 중간 내려야 되는데,
1: 네.
0: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나쳐서 알고 도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내린 게 아니라
1: 또
0: 여덟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탐구했으니까,
1: 야.
0: 그런 사람들은
1: 예.
0: 아마 그 학자이긴 하지만은 아마 불교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리를 찾는 것은 이성적 사유가 아니고 종교적 감정이다. 그렇게 종교적 감정을 이 사람은 우주 종교적 감정이라고 이제 또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찾는 자세라는 면에서 아마 진정한 수도자하고 그런 좀 뛰어난 물리학자들은 일맥상통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교수님, 그 강단에서 한참 후학들 가르치실 때
0: 네.
1: 그때도 불교에 심취해 계셨던 거죠?
0: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1: 그러니까요.
0: 심취했었으니까요. 네.
1: 박사 따고 뭐 하실
0: 네.
1: 후학들에게 혹시 이런 약간의 실만의 힌트를 주시면서 강의하셨나요?
0: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1: 그러진 않았어요?
0: 왜냐하면 저기 강단에서 강의할 때는
1: 예.
0: 철저하게
1: 아니, 철저하게 같이
0: 네,
1: 말씀하셨죠.
0: 교과서적인
1: 써야죠.
0: 얘기를 해야지
1: 예.
0: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1: 강의 평가를 걱정하시는 것
0: 그 당시엔 강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1: 같은데. 네.
0: 제 강의를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만약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약간의
0: 네.
1: 말씀하신 뭐 색즉시공이라는 그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심취하게 되셨잖아요.
0: 네.
1: 아마 지금 이 방송 보는 우리 제자분들들 크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 우리 김성우 교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라고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첫 번째 드린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진짜일까? 실제일까?
0: 우리 감각기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창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음이 구성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것은 아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아까 부처님의 그 무위 또공 말씀하실 때 정말로 득도하고 마음의 수양을 잘 닦으면
0: 네.
1: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더잘 우리가
0: 전 그걸, 그 말씀 믿는 게요.
1: 네.
0: 부처님을 중도라 그랬거든요. 중도란 말은 존재, 비존재의 다 양극으로 보고, 그 변이라고 그러고, 그걸, 변을 뛰어넘어서 중도라 그랬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존재도 잘못 본 거고 비존재도 잘못 봤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그걸 유무중도라 부르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을 보면 유무중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1: 유무중도.
0: 우리가 파동으로 볼때그 파동은 확률파거든요. 확률파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자가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입자의 면에서 보면 실제로 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하는 입자라고 해도 안 되고,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확률파라고만 해도 안 되고,

0: 묻는 방식에 따라 둘 다 행동하잖아요. 따라서 예. 이거는 정말 유무중도라는 표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이야말로 진실을 본 거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보는데 전체를 보면은 중도란 말을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한 것이 가장 정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무중도라는 말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중도란 말은 뭐 워낙 네.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가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아 없음과 있음.
0: 네. 그 둘 다 저 잘못이라 했어 부처님은. 그거 이제 니까에도 나오고 잡아암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0: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무중도라 치면은 그런 저기 경쟁이 뜰 겁니다.
1: 예.
0: 근데 우리 양자 현상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대한민국에도 양자 컴퓨터가 몇 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네.
1: 세계 한 6대 강국은 된다 그러는데.
0: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저는 이제 그 은퇴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고 단지 양자 컴퓨터의 기본이 그 중첩 상태가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네. 교수님 말씀 들을수록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네. 더 정말 욕심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다 인식할 수는 없겠죠.
0: 마음이 맑으면 인식한다는 게 그게 불교 수행의 목표인 거죠.
1: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현대 생활이 너무나 바쁜 네. 나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라서 네.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주와 또 세상을 생각하기가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0: 네, 네.
1: 그래도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 네.
1: 우리 뭐 젊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분들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생각법
0: 네.
1: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0: 네. 바르게 사는 거죠.
1: 바르게 팔 정도에 나온 바르게 사는
0: 아니, 바르게 일단 농학이라 그래서 생물학이 아니라 농학이란데 리비복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산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그 식물이 활동하는 것은 제일 부족한 거에 기본으로 해요. 아무리 다른 건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마티우 리카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뛰어난 학자나 예술가를 하더라도 그 심성이
1: 예.
0: 욕심이 있거나 어떤 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게 되면은 그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불곡지대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계정해 중에서 계가 기본입니다. 그게 그냥 바탕이 되고 예. 그 계에 의해서 마음을 맑게 가진다면 저절로 이제 해라는 게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이 뭐고 뭘 하건 간에 일단 바르게 사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말씀만으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성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음에서 넣게 되는 신도수가 많으니까 예수 그 다음에 마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 네 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는 예지거든요. 결국은 오지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지 않고서는 올바른 기독교도 될 수도 없고 올바른 그 불교도 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그 유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예.
0: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기본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뭐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일단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본 자세가 돼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 예. 아유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방송인으로서도 더 바르게 네. 방송 관심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 첫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실제일까라는 어찌 보면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이렇게 교수님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때로는 네. 심오한 질문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예, 뭐 세상이 실제가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는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는 그런 생각은 뒤로 하는 것이 오늘 첫 강의에서 교수님께 얻은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냥 열정.
1: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1: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3: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해.
4: 모터방쇼 300호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무엇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BTN 불교이지에 올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교TV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의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내용이

0: 영타정질, 실자도전이다. 여기까지 했죠?
1: 예.
0: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거나 내지는 도정을 잃게 하지 말지어다. 도의 근본을 잃지 마라. 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절에 오는 근본 목적은 도 닦으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도 닦으러 와서 쉴 데 없이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리고 도의 근본을 잃어버려서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합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는 배고픔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 부분이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당요 요새 요사출행이거든. 혹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행을 하거든 고 주지인 관중자야, 즉 주지와 대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영지 거처와 하여금 가는 곳을 알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에 사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가는 곳을 분명히 알리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대성사로 오죠?
1: 네.
0: 그럼 대성사 간다고 알리고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1: 알리고
0: 와야 돼요. 알리고 오면 집에 있는 처사님이, 아, 우리 아내가 지금 절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와야 되는데, 절에를 가고 싶어가지고 시장 간다고 하고 절에 가면 안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디 딴 데 간다고 절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야 될 행선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다니면 집에 있는 분도 믿고 나도 편해야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스님들이 절에를 살 때도 보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마구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딜 가면 간다고 고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이 거처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 같은 부분도 보면, 아, 한 수백 명 스님들이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움직이는 부분을 큰 스님에게 보고를 다 해요. 제가 오늘 이러한 일로 이렇게 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여쭙고 그러고 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코스로 일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게 세상 사는 부분의 절집의 당연한 부분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을, 예를 들어서 절에 주지가 있다면 그 주지에게 밑에 있는 스님들이 그 행선지를 밝히고 다녀야 되는 거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부분의 질서가 다 깨져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듯이, 우리 지금 그 대성사 같은 부분도 보면 구인사의 행사가 있다든가 타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는 간부들이 그 코스를 짜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몇 명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 네.
0: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절집의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전통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집에 계시는 그분에게 내가 가야 될 행선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절에 간다고 하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대성사 간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대성사를 왔는데 안 왔어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엄마는 맨날 대성사 간다고 하고 대성사 안 오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족 간에도 신뢰감이 깨질 수 있듯이,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오고 감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예.
0: 영지 거처하라. 즉 가는 곳을 알게 하며, 약입 속가오든, 만약 속가에 들어가거든, 스님들이 이제 그 주지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곳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가고, 또 행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는 건 당연하며, 혹시 즉 속가에 들어갈 일이 있거든, 즉 속가라는 자체는 세

속에 사는 누군가에게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절수, 견지 정념하되, 즉 절대 모름지기, 정념을 굳게 지니되, 여기서 정념이라는 자체는 바른 생각이죠. 바른 마음을 굳게 지니되, 신물 견색 문성하고 유탕 사신 연을, 삼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삿된 생각으로 흘러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속가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 집하고는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소리도 새 속의 이야기가 소통이 되겠죠. 자, 저희 집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까요? 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도 닦는 일이겠죠. 마음을 어떻게 써더라, 마음이 어느 중심에 서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행동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일들이 주로 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속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사업을 했다, 돈을 벌었다, 농사가 잘 됐다,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쳤다, 이익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겠어요? 어디 갔더니 뭔가 재미있더라. 이건 뭐냐면은 견색문석이라 해요. 눈으로 세속에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나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소리, 이런 부분에서 유탕 사실을,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친구가 생기든가요, 없어지든가요? 계산 잘해야 돼.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세속의 친구들이 다 없어져요. 인정하시죠? 항상 노는 게 누구하고 놀았어요? 절 사람들하고 놀았어요. 그래, 절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가다 보면 3초로 빠져야 안 빠져야? 그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님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초부로 빠지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도닦는 부분의 마음으로 그 도정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이 지금 이 가르침이듯 스님들에게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도가 눈에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도가 됐는지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보면 돼요? 밖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돼요. 그 밖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만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갔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지금 철회를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차이가 엄연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는 일이,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구인사를 바로 갔거든요. 몇 년 살다 보니까 세속의 친구들이 장가를 들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아무리 친구 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세속의 옛날 친구도 친구인데 한번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데 안 보내주시는데 제가 용기 있게 큰 스님 전화 한번 여쭈었어요. 큰 스님, 저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절대 뭐 친인척이 결혼을 해도 못 가게 하는데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도 큰 스님께서 선뜻 갔다 오르시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은 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게 수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했던 차에 갔다 온다는 큰 스님께서 갔다 오라고 아주 선뜻 허락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가기 전에는 기대를 잔뜩 하고 갔거든요. 참 재미있겠다. 이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분명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같이 놀다 보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놀다 오려고 갔다가 그 이튿날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큰 스님께 저한테 묻는 게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물으세요. 너 가보니 좋더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렇게 좋았으면 이렇게 빨리 왔겠습니까?

0: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목자인 거예요. 부처님 도량에 와서 잘하든 못하든 자꾸 애써서 노력하다 보면 그만큼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세속적 부분이 삶의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보는 것에 취하지 말고 듣는 것에 취하지 마라. 우항 피금시소하야 또한 하물며 옷깃을 헤쳐 희롱하여 웃고 속가에 들어갔더니 그 속가에는 항상 재밌는 이야기 뭐 옷매모세 같은 부분이 항상 좀 단정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희희낙낙 옷깃을 헤쳐서 그냥 난해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한 희롱하여 웃고 하는 부분들의 경우를 하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어떤 집안들은 제사 때가 되거나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명절 때가 되거나 제사 때가 되거나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클 때 구인사를 다녔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보면 집안이 다 구인사를 다니니까 제사 때가 돼도 보면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조금 아는 척 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다 벽지고 앉아갖고 관세음보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들이 다 벽지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제사 시간까지 이제 그렇게 대개 그 당시에 12시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재미없는 집이다. 요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이.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재미없는 집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 부분이 그만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재미를 느낀 분들이 모여 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세속적 부분이 삶에서는 바깥 경계에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겁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깥 경계에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일상적인 세속의 흐름이라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의 고요함에 취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세속적 부분이 삶에 끄들리지 마라. 근묵자하기라. 먹을 가까이 먹물이 백이 돼 있으니 거기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철염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꽃이 시궁창에 뿌리를 박았지만 가장 깨끗한 자아의 모습을 지켜가듯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면 노래방 생각이 나야 안 나야?
1: 나요.
0: 생각 안 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끔 스님한테 노래방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노래방 갈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음을 내지 마라. 세속적 부분이 어떤 그런 그 소위 즐거움에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전도몽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마 이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어진 부분의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지만 고려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세속에 들어가면 세속적 부분의 욕망에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물들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경계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난설 잡사하며 즉 잡된 일을 어지러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요. 주로 세속에서 하는 일이 거의 난잡한 난설잡사잖아요. 시끄러운 일들, 어지러운 이야기들, 세속에 잡된 일들. 세속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중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둥, 누구 돈을 벌었다는 둥, 어딜 간들 그 일거리가 많다는 둥, 쉽게 돈 벌었다는 일. 밖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 뭐라 그러죠? 돈 놓고 돈 먹기? 그 뭐라 그래요? 예? 야바우 말고. 노름. 노름 같은 거죠. 그래, 여러분, 대개 보면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적게 노력해서 많이 벌려고 하는데, 노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있어요?

0: 다 망했어요. 심리가 못됐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세속적 부분에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취하지 마라. 이게 난설을 앞서요. 12주식으로 때 아닌 때 술과 음식으로. 여러분 절여보셨으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절여와가지고도 열심히 일해놓고 한 잔 안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절에 왔거든 그냥 오직 뭐만 생각해요? 공덕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청정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스님들도 세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절대 삼가하고 하지 마라. 망작 무해지행해야. 즉 망령 때요. 무행의 행을 지어서 무의 행, 즉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걸림이 없는 행, 계율을 파는 행, 무해, 걸림이 없이 마구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불자들은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없애지 마라. 그래서 무의 행, 걸림이 없는 행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부분의 삶을 항상 행을 지어서 심계 불계행가. 부처님의 계율을 심히 어길까 보냐. 여러분 반드시 세속에 살든 절에 살든 불자라고 하면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돼요? 부처님의 계율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세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살, 도, 망, 주.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의 행위가 살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닌가, 도덕질을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청정한 계행을 생각하고 있는 바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항상 경계해야 돼.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거짓말로서 상대방에게 그것의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적으로 혼미한 부분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계율을 심히 어기는 부분을 삼가하라. 우처 현선이니 또한 어지고 착한 이의 혐의 지간이면 혐의 지간에 처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지고 착한 사람은 혐의 지간에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요. 스님들이 어디 나가서는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고 의심받을 꼬심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불자들도 집에서 기도하러 갔거든 그 기도하는 부분의 신뢰를 남편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아내는 항상 이 시간이면 철저하게 기도한다. 그 모습을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의 처세예요. 절에는 갔대는데 절에는 없으면 돼? 안 돼? 100번을 불어도 절에 갔으면 절에 있는 부분이 딱 보여지는 부분이 신뢰감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나도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안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스님들은 절집에서 신뢰를 얻어야만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 거죠. 누구에게 보여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마음에 그런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얏 나무 밑에 가서는 갓끝을 고쳐 매지 말고 애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혐의지간에 처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혐의지간에 처하면 기이 유 지혜인이라. 즉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리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받을 짓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살림을 잘 사시는 분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집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보탬이 되고 집안에 어떤 그런 그 경사스러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열정을 베푸는 분들은요 정확해요. 행동 자체가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가 의심스러운 짓을 해. 그럼 매사가 의심스러운 짓을 하면 그거 자체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의

0: 도리가 아니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청정한 그러한 부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삶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반드시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안의 그 가족 구성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절에 사는 스님들도 그런 부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설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뭘 하나 행위를 해놓고 나면 그 행위 자체가 이렇게도 의심을 하게 하고 저렇게도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 직원이 됐든 간부가 됐든 어떤 그 불자가 됐든 뭐 스님이 됐든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혐의지간에 처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걸 평상시에 말이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담도 자꾸 툭툭 던지다 보면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만 하고 살기도 바쁜데 하물며 이렇게 혐오지간에 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주사당하야 즉 대중강에 머무르되 신 삼위 동행하며 삼위와 동행함을 삼가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가 뭐가 삼위예요?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정식 계의를 받기 전에 삼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어린 동자승이나 어린 스님들을 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서 놀다 보면 도 닦는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절에 와서 도 닦으러 와 있는데 그 삼이 귀여운 행동이 취해가지고 거기에 정을 주고 받고 뭐 일하다 보면 도 닦는 거 어디로 가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에 기도하러 왔거든 기도하고 도 닦는 부분에만 정신을 써야 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친한 거 만들지 말라고 아시겠죠? 이제 친하고 나면은 할 일이 많이 생겨야 안 생겨요? 친하고 났으니까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차 마시러 가야 되죠. 어? 친하고 났으니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 안 먹으러 가야 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삼계탕 먹으러 가야 돼요.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면 내가 평상시에는 잘 지켜 살았어요. 근데 유유상종으로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는 절에를 다니는데도 나 그거 먹어. 그러면 지만 먹으면 내 뜻도 뭐라 그래요? 너도 한번 먹어봐. 별일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겨요. 근데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삿된 부분에 마음을 주고받는 부분을 형성하지 마라. 세속적 인연을 만들려거든 세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절집에서 만들 일 아니잖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절에 와서도 보면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가 전부 다 사업장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 저 말 한마디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그걸 사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크나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에 와가지고는 친한 관계 도 닦는 것으로 지내야 되는 거지 삿된 부분으로 친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응?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부분이다. 절에서 친하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나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앉으셨고 나 뭐 좀 해달라고 하고 앉으셨고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게 크나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크나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친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불자 중에 하나가 정말 신심 있게 열심히 절에를 다녔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웃집하고 아주 친해진 거예요. 이웃집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님 아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을 보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큰아버지라고 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작은 아버지라고 하고 뭐 형님하고 해갖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리고 뭐 그냥 서로 상대방 이웃집에 키를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격이 없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했으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돈도 뭐 몇백만 원씩 주고받고 뭐 이렇게 빌려가고 이런 부분을 뭐 자연스럽게 아예 계산도 하는 정도 그렇게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상대방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도장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 도장 어디 있음, 내 우리 집에 어디 있으면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 이랬어요. 그래 가져가가지고 그 도장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빚을 있는 대로 져놓고 야간 도주해서 가버렸어요. 그 여러분 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속적 부분이 친함이라는 자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결코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믿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잘 지켜 살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특히 절집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은 생각하라. 오직 절집에 왔으면 절에 와서 도 닦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소통하는 부분을 삼가해라. 득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세상에 절에 다녔는데 그런 일이 다 생겼어. 아니 그런 일을 생기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원망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욕심을 삼가하라 이거죠. 절집에 할 것은 내 마음 닦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삼위동향 삼위와 가까이 하는 것도 삼가해라. 우리가 그 인정으로 생각하면 참 절집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옳은 사람 있으면 그거를 좀 친하게 지내고 좀 잘해주고 정을 나누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속적 욕망일 뿐이에요. 절에서는 오직 부처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인 사왕환하며 사람의 일로 오감을 삼가하며 세속적 사람의 그 삶으로 오가는 일을 삼가하라 이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친목계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서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건 좋지만 사적 부분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이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반드시 모든 부분이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수행하고 도 닦고 복 짓고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도반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 말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 사적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신견 타호학하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봄을 삼가해라. 여기 절에 와서 보면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자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너만 보여.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 항상 앉으면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심지어는 남의 집에 살림살이까지 다 챙겨. 그 집은 살림살이가 어떻다더라.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일 없어. 자기 자신이 처해진 일에 자기 마음을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나 자신 보기에도 바빠. 그리고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대개 보면 절에 열심히 마음 일어냈다가도 누가 조금 인상만 시원치 않으면 그때부터 괜히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네. 아니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부처님한테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부처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내가 다 하는 마음이었거든 그 다 하는 마음으로 끝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든지 그래 거기 마음 쓰지 마세요. 누가 내 눈에 맞춰주고 물론 여러분 절에 오셔서는 매사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하는데요. 내가 인상을 쓸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웃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네가 인상 쓰면 3년이 재수가 없어. 그건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겁니까? 되도록이면 웃는 낯에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해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라요.

0: 편안하게 상대방을 애쓰고 배려하려고 애쓰고. 특히 여러분들이 절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부분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 쓰시더라도 그 부분은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미소 하나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대해지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들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내가 부처님 좋아서 가는 거고 내가 내 마음 청정하게 믿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쓸 일 아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나를 지금 쳐다봐서 나를 바꾸기도 바쁜데 뭘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절에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으로 물어내지도 말고 또 여기에서 상담에게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도 말고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목적으로 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법화경에 나오는 부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설사 어떤 사람이 전륜성왕에 누리는 공덕을 가졌다 치더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적이 부처님의 가까이에 다가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세속적 욕망이 전륜성왕에 누리는 공덕을 가졌다 치더라도 그것은 한낱 물거품이 지나지 않는다. 설사 어떤 사람이 삼차대천 세계를 발톱에 올려놓고 보내고 싶은 것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치더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는 게 목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목적지를 분명히 해라. 여기서 백년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험악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매사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가긴 하되 삿된 거에, 삿된 어떤 그런 관계에, 삿된 소통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 남이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내 거 기억하기도 바빠요. 남 얘기 길게 안 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들 그거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면 금방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살아야 안 살아야? 살게 돼 있어요. 뭘 큰 문제 아니잖아요. 하물며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있을까요? 별거 아닌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편안한 부분으로 오직 목적은 한 가지를 정하되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부분에 또한 내가 공덕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보지 말아야 돼. 나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런 얘기, 그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나오던데요. 영화 제목이 아니고 어떤 영화 그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면 되지. 뭘 신경 써요. 남이 신경 쓸 일 없어요.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 남의 행동에 귀 기울인 사람. 내 건 보지 못하고 남의 거에만 시간 다 뺏기는 사람. 그래서 백년을 살았는데도 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기본이 뭐예요? 명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남의 목장의 소를 아무리 세도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근데 평생 남의 소에, 남의 목장에 소만 세는 사람 많아. 네? 내 소를 길러야 돼. 내 소를 기르는 게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신 탐구 문자하며, 문자를 탐구함을 삼가하며, 절에 와서 책을 보는 것은 수행하는 방법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방법을 얻었거든 방법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1: 해야 돼요.
0: 근데 맨날 책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을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방법과 수행의 목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봤거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은 없어요. 맨날 책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수행자입니까? 학자입니까?
1: 학자.
0: 학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난 학자가 돼가지고 돈을 얻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마음을 닦아야 수행이 되는 거죠. 절에 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만 들으려고 애써 갖고 온

0: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법문 듣는 거로 수행이 되지는 않잖아요. 들었거든 들은 것만큼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내 소를 세는 거란 말이죠. 남의 소 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탐구문자 하며, 즉 문자를 탐감을 삼가하며, 신수면과도 하며, 즉 잠 좀 적게 자라 이거예요. 잠 좀. 잠 잘 거 다 자고 언제도 닦아. 근데 우리 절에 오셔서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초저녁에 오면 새벽녘까지 꼼짝 안 하고 기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두 시간만 하면 잘하는 거야. 아니 뭐 그거 그 이상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큰 게 얻어지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 자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옛날에는 참 소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엔 뜸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하라 이거예요. 옛날만큼 안 해. 내가 봐도 안 해. 옛날에는요 정말 저녁 그 10시에 앉으면 새벽 4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막 군인사 같은 데서는 죽비 갖고 그걸 깨워줘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죽비 갖고 깨워주면요 때렸다고 된대요. 아니 뭐 할 일이 없어 때렸을까요? 이 죽비라고 하는 부분은 소리가 클 뿐이에요. 소리가 아프지 않아요. 우리 맞아 봐도 그 소리를 크게 해서 경책하는 거거든요. 잠자지 말고 마음 닦아라. 그래서 소원 이루라. 고마워야 안 고마워야?
1: 고마워요.
0: 소원 이루러 온 거 알기 때문에 소원 이루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잠 깨웠다고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텔이 아니야.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면의 과도함을 삼가래. 잠자는 부분을. 그래서 잠을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여기 절에 와서 조금만 이제 관세음보살 불다가 조금 졸리면 보따리 싸 안 싸? 아? 졸린다 이거예요. 잠이 오면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또 찬물로 그거 좀 깨보려고 애를 쓰고 마당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앉아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또 잠이 오면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깨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꾸 애를 쓰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예.
0: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잠잘 거 다 자고 조금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다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가 될 때를 바라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안 오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이 오는 부분을 그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피고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도의 그 행해야 될 도리이며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수행의 결과물일 수 있는 부분이다. 신 산란 반연이하다. 즉 산란함을 삼가하며 일어나지 않는 인연을 끌어당기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나야 안 나야?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참 묘하죠. 평상시에 별 생각도 안 냈었는데 눈 감고 앉아서 마음을 좀 청정하게 비워보려고 애를 쓰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 안 일어나?
1: 일어나요.
0: 쌍뚱맞게도 초등학교 때 싸웠던 건 왜 생각이 나는 거야? 뭐 희한하게 아예 뭐 꿈에도 생각했지 않았던 부분이 처음 밑에 있었던 부분이 다 일어나. 이게 뭐예요? 이게 신 산란반향이라 이게 없었던 인연까지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공상 속에서의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돼 있는 부분. 그래 그런 부분들을 삼가하며 야구 종사가 만약 종사가 자리에 올라 승자 설법이여 설법을 하는 시간을 만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는 종사는 아닌데 종사는 큰 스님을 얘기. 대종사는 우리 종정 스님처럼 큰 스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가 종사 그 다음에 중대사 뭐 이렇게 이제 법계가 있어요. 그 대개 뭐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하는 분위기를 만나거든. 절 부득 오법에 실어금 작 현회상이다. 실어금 현회상을 지어서 현회상이라는 자신은 뭐냐면 스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

0: 알아먹겠어. 아,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래서 못 알아먹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해버리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날 셌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100% 다 알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알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먹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현회상을 짓는다 이게. 아, 저에겐 나하고 관련이 없어. 내가 못 알아먹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드러나마나. 어차피 모르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문제는 건 뭐냐면 자꾸 듣다 보면 알아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서 엄마와 내가 대화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그건 오직 뭘로 통했습니까? 자, 엄마하고 나하고 처음에 만났어요. 어? 만났는데 그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엄마의 느낌으로 알아차렸을 뿐이지 지가 어떻게 한다고 알아먹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이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었는데 자꾸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 배워졌어요 안 배워졌어요? 그 말이 배워지다 보니까 뜻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부처님 법도 그런 거라는 거죠. 큰 스님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에 어떻게 다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는 얘기지만 현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알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 큰 스님께서 자리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시간을 만나거든 그것이 어렵다는 생각, 알아먹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려고 애를 써라. 무쪼록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들은 것만큼 알아지게 돼 있고 알아지는 것만큼 여유로워질 수 있으니 여러분 절에서 일어나지는 법문이라든가 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묵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오늘부터 12번 12강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큰 주제로 오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은 환상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불교에서 그럼 부처님께서 정말 세상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출가하고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도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12강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로 있고요. 그리고 불교 관련돼서 문화재 쪽으로 불교 문화재

이유도 제가 공부했던 불교하고 한 20년 전에 신도분들이 말씀하시는 분교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법문을 했는데 신도분들이 저한테 스님 처음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죠 하면서 이제 포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불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불교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차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이 아함경을 중심으로 놓을 거예요. 아함경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아함경은 법의 항아리다. 그런 의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법을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음의 말씀까지 또다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함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강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냐 하면 아함 8년을 공부해야 되고 유식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전통이거든요. 저기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밀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말씀 공부를 먼저 하고 몇십 년간 하고 수행을 해야 돼라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라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근거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행이 먼저가 되면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수행을 몇십 년 했어. 아니면 나 교수야. 아니면 나 심리학자야.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과 내가 체험한 것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교가 이단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곡해가 되고 잘못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전을 놓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주제가 이 환상이, 부처님께서 세상은 환상이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금강경의 이제 32품 맨 마지막에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이슬과 같고 쫙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세상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아함경에 보면 우리 불제자분들에겐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셔요. 재산을 많이 벌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소유해야 된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 이 많이라는 건좀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면서 현실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한게 뭐냐 하면, 우리 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려놔, 다 버려. 이것이 일반 신도분들께도 강조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 출가자에게는 이 얘기하시고, 제가자 신도분들에게는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한 거야?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집착이라는 것에 가래라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실삶을 탁 뛰어넘어서 출가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또한 집착을 버려가 중심으로 우리는 현실 상황이 다 버리고 왔으니까 다 내려놔. 이것이 강조가 된 거고, 일반 제과자분들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착해서 괴롭지 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법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분들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 출가자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핵심은 같은 거죠. 삶이. 제가 출가하고 가장 좀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불교가 우리 신도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이제 포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이 노신사, 노고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상담 좀 하고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절에 와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나이가 들어서 50, 60 막 열심히 살고 하면서 그렇게 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불교가 너무 좋다. 좋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집착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데 본인 아들, 딸에겐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 절에 가지 말라 그랬냐 하면 절에 가면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 욕심 내려놔. 다 내려놔. 그러면 10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 때 공부하는 것 같고 직장 가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최선 다해서 재물도 모아야 되잖아요.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잘 낳아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선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나 사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들, 딸을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불교는 우리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끓고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 되겠으나 그러면 이 도움은 심리학이나 뭐 하는 것처럼 그 의사들이 하는 도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일반 살아갈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살아갈 때는 불교는 나는 안 보고 50, 60 된 다음에 불교만 볼 거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시작을 제가 포교를 할 때도 언제나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부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계속 12강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출가를 했는데 우리 강원에서 저는 정말 출가하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어릴 때 내가 태어난 기억이 없어요. 태어난 기억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럼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가는 걸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저도 막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하지 않았고 유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너무 충격인 게 왜 인상 쓰고 싸우지? 내 형제고 내가 가까이 있는 분인데 왜 싸워야 되지? 앞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왜 그래야 되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는 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언가 사는 걸 막 찾아가려고 서양 철학도 전공해 보고 어릴 때 꿈은 이제 고고학이었는데 고고학에도 푹 빠졌던 것이 그런 어떤 궁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출가하고 나서는 제가 역사문화, 우리 한국 불교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지 알고 싶어서 이쪽으로 전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강원에서 부처님 말씀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였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에 없었어요. 한 20년, 25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부처님 왜 말씀을 안 배워요? 그랬더니 우리는 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대 조사의 선에 대해서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한 소식

하고 해탈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견성 성불하면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견성 성불을 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불교라고 할 수 있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먼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사기 맞은 거 아닌가? 어? 불교에 대해서 내가 좀 이게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종석 큰 스님 계셔요. 이게 중앙생가대 이제 대학원장 하셨는데 스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런 고민을 드렸더니 야 무진아 부처님의 인간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암이 있고 그때 이제 막 그 남방불교 빨리어라고 하는데 남방불교입니다. 이거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 남방불교의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빨리어 경전이 니까야가 번역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 암경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게 양장본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저한테 야 무진아 너 승가대 가가지고 인간 부처님의 말씀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승가대 갔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푹 빠져갖고 그 경전의 말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습니다. 암경이 왜 원음의 말씀입니까? 먼저 이걸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불자분들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500년 전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2500년 전에 인도는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서울 말이 표준어고 충청도도 충청북도 말은 제가 옥천사가 충북의 제천 금수산에 있는데 거기는 또 강원도 사투리랑 비슷해요. 충북 사투리가 그래요. 충주 요쪽으로 가면 그리고 충청도도 충남 청주 가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레시우 이 말투 충북은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예? 그런 말투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는 원 사투리는 잘 이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인도는 더 컸겠죠. 그래서 인도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성전 베다라는 바라문교가 원래 이렇게 중심 잡고 있으니까 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머, 산스크리트어, 버머예요. 버머를 서울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은 인도의 이 오른쪽 지역이에요. 여기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던. 그래서 부처님은 지방어를 쓰셨어요. 지방어인데 한 충북 지방어 같이 마가다어. 그런데 그 마가다어 중에서도 그 마가다라는 그 지역의 수도 지역이 아니고 좀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지역은 충북 사투리인데 부처님은 충남 사투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셨는데 그러면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 제자분의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 권해요. 뭐냐 하면 부처님 우리도 저 바람분들처럼 서울 표준어를 쓰시죠 공식적으로 범어를 쓰시죠 말씀하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 반대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금지하셔요. 지방 지방 지역 지역 일본을 가면 일본 미국을 가면 미국 그 언어로 나의 법을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불교의 전통이에요. 법과 같은 계율에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지역지역의 언어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쫙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잖아요. 이제 깨달았을 때는 유여열반, 몸이 있을 때의 깨달음. 이제 열반하시면 몸이 없을 때 깨달음에 딱 들어가니까 무여열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분도 하셨는데 몸이 있으니까 감각이 있으나 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없을 때는 다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딱 드셨습니다. 니르바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신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나이 드신 비구 수행자가 이야기예요. 야, 이제 잔소리 하시는 부처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잔소리 하시는 곧다마, 이 붓다가 이제 이 열반을 줘갖고 지금 안 계시니까, 야, 신났다. 이제 내 식대로 살아야지.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야, 저기 갔는데 저기 스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야, 저기 무진 스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수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단점이 있겠죠? 그것처럼 어느 스님도 수행을 해나가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군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부처님 말씀으로 살펴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반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불자가 아닌 거죠. 이건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 나이 드신 노 비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흔히 대가섭이라고 하죠. 가섭존자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충격이 크신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불교가 이거 큰일 나겠다. 변형되겠다. 이단이 되겠다. 이단화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1차 결집을 합니다. 비구 스님들 이제 500명 그러는데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땐 출가자인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출가자인 저희가 모였으니까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될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 우리는 다 내려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수행만 해. 막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은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도 포교하면서 느꼈는데, 포교할 땐 부처님 말씀을 우리 신도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삶의 이야기로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부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고, 저도 포교를 할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80%, 90%는 신도분들께 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법의 설명은 제가자분들에게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집은 우리 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아서, 암경은 그래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돼 있다, 내용이. 그러나 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강의할 때는 이런 암경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자에겐 무슨 말씀하셨어?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쭉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입적하시고, 한 비구가, 야,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을 듣고 충격받으신 가섭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 그것이 암경이다. 근데, 그때는 암송했어요. 암송.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왜 외웠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써 이렇게 하면 고정되는 거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자화하지 않고 암송한 거예요. 근데 그 암송이 충청남도 언어로 암송한 거예요. 그 인도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지방어로 암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암송하면서 경전은 누가 하고 경전도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뭐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의 전통이 한 500년간 이어져 와요. 이어져 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문헌학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랬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암송을 한 것이 전혀 변형이 없어요. 암경에도 암경은 불교가 이렇게 북쪽으로 간 거고 우리 흔히 빨리어는 남쪽으로 갔는데 비교해 보면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암송을 한 것이 왜 변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암송을 했으면은 잘못 기억해서 이게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암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이게 흔히 그 송사, 송경사, 송률사라 그러는데 암송만 하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스님들이 쫙 모여서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다가 틀리면 알려주고 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간 부처님 말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후에 아쇼카 왕국이, 아쇼카 왕이 이게 인도를 이렇게 통일시키잖아요.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를 국교로 하고 국교화하고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지역지역에 이게 석주라 그래서 비문을 해요. 그러니까 통치하면서 나는 이렇게 통치하고 우리 국가는 이렇고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은 이렇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지역지역에 써요. 인도는 나라가 크니까. 근데 그 비문에 보면은 저기 간다라 지역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역은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전에는 무역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 그런 곳이에요. 그 비문들이 지금도 남아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 말씀 중에 경전 중에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일곱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경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암경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걸 분석해봤더니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의 경전과 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한 200년, 300년 지났을 때 그 경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미 다듬어져 있더라.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 암송은 거의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례가 되니까 인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용노라는 저기 위에 간다라 지역에도 그 지역 간다라어로 전달이 됐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전래될 때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저기 장안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데 장안 옆에 보면 도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도 무용노였어요.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2000년 뭐 이게 서기 전후 이때에는 거기가 무용노여서 굉장히 잘 살았고 불교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전래가 됐고 그리고 이 인도의 서쪽으로 가면 이 지방 언어가 이 전라도 사투리처럼 빨리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어는 인도 서쪽 언어입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 사투리가 아쇼카 왕이 아드님이 스리랑카 인도의 밑에 섬나라에 이렇게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 빨리어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 분들은 스리랑카 어가 빨리어였는지 빨리어를 변형을 안 시켜요. 그게 전례가 된 거예요. 전례가 됐다가 기원전 한 50년, 80년 뭐 이때에 어떤 일이 이제 있냐 하면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인도 전역에 전란이 심해지는 거예요. 전쟁기가 되니까 이 암송하시는 스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통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시게 되고 그러면 이 암송 전통이 맥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기근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남쪽에 빨리어도 그렇고 북쪽에 간다라어 중앙아시아어 뭐 여기에 중앙에 범어 여기도 그렇고 문자화하자 그러면서 문자화를 시작해요. 그러던 남방 빨리어는 삼장이
경륜론 3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방의 경전들은 저기 이슬람이오면서 다 불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흔적흔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전들이 역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암병이 그렇게 암송됐던 것이, 문자화됐던 것이 2세기, 3세기부터 한자로 번역되잖아요. 원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음이, 부처님의 원음이. 특히나 부처님의 원음은, 암경은, 원음은 이제 법설, 의설 이렇게 경전에 보면 구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법이라 그러면 좀 이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셔야 돼요. 법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종도, 연기, 이게 법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하고 냉장고에서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건 의설. 냉장고 이야기하면 이건 법설. 그러니까 의설은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이 그 법설과 의설로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암경하고, 지금은 암경이, 한자 암경이 남아있죠. 그리고 범어로 된 저기 밀교 경전도 티베트에 남아있고, 저 밑에 빨리어로 된 경전이 태국 가면 태국 문자, 뭐 버마 가면, 아, 베트남 가면 베트남 문자, 미얀마 가면 미얀마 문자로 경전이, 빨리어가 경전이 번역된 거예요. 비교를 다 해봤는데 100% 같다. 법의 말씀은 100% 같다. 의설은 한 80% 같다. 왜 의설은? 지역지역의 설명 방식이 글로 써지다 보니까 변형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죠, 암경이. 그런데 왜 암경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을까?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쫙 찾아봤더니 중국은, 중국만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암경을 중요시 안 해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국은 설명하는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을. 직관이라 그래서, 한자도 직관적인 언어고, 저는 한자 언어를 별로 좀 제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자 문화권일 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나 지금 우리는 한자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법설과 의설은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모든 것이 교차 검증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한자를 그렇게 보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절대. 저도 조선의 불교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의병이 있잖아요. 저는 의병이, 의승병 너무 궁금해서 유학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유학대학원에 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제가 한번 가서 그랬어요. 제가 한자가 좀 부족한데 저 서당 가서 한자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지금 공부해봐야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해석된 거 주석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정말 현명한 공부예요. 그러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한자 의미가 어떤지 알면 됩니다. 한자는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자를 보게 되면 불교가 이게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교가 이렇게 북방에 가서 암경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암경이 우리 불교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제가 이유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중국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자, 저는 한자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선. 중국 사람들도 근대에 왔을 때 서양의 침략을, 1800년 때 침략당하잖아요. 몇천 명에게 그 중국의 그 황제가 몇십만, 몇백만이 이게 져서 막 황제가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지식층들이, 루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해요. 한자를 버려야 중국은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자 불교에서 빨리 한글 불교로 완성이 돼야 된다.

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한자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커요. 물론 한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됩니다. 지금 한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식으로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언어로 우리 문자로 저는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만의 그런 사유가 있어 갖고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700년간 역사 불교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왔느냐? 전쟁기가 있으니까 맥이 끊겨요. 이렇게 끊기고 끊기는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니까. 근데 조선이 딱 건국되면 불교의 맥이 아예 끊겨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법맥 자체가 사라지고 교종과 선종으로 딱 이렇게 모아버려요. 태종, 세종, 대왕께서.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맥이 쫙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불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는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라는 선종으로 통합돼요. 그래서 이때 유명하신 서산 스님 계시죠. 서산 스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진귀조사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고려시대 1200년대에 한 스님께서 처음 쓰신 내용인데 범일국사라고 신라시대에 저 강원도에 정말 고승이셔요. 구산선문을 일으키신 지금 강릉 단오제가 범일국사를 산신으로 모시면서 단오제가 시작된 겁니다. 산신제에서. 그만큼 정말 이 강원도 쪽에서는 성인처럼 신처럼 떠받들어지시던 스님이셔요. 범일국사.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 이 진귀조사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귀조사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실 때 깨달음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선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조사, 중국의 스님이 그 설산에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귀 스님이에요. 그 진귀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여쭤본 거예요. 그 진귀 스님이 중국의 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래께서 깨달으셨어요. 진귀 조사설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국 선이 부처님의 선보다 더 뛰어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산 스님께서 배포해서 일반화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즉, 교종은 선종보다 밑에죠. 교종 필요 없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교종의 특히나 아함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함경을 중요시 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종, 그 수행법 정말 위대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이려면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다 부처님 말씀, 암의 말씀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암경의 중심이 될 건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그래서 빨리여 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이 있는 경전이야. 이렇게. 그죠? 이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남방 불교를 접했던 분들이 빨리요 이 남방 불교가 뛰어나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그 스님들도 착각하신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근대 문화

천문학자들이 이미 연구가 됐어요. 어떻게? 암경이 빨리어와 같이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암경과 빨리어 니까야 경전을 교차 보면 똑같아요. 법설 100% 같고, 의설은 80% 설명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쭉 드릴 거는 부처님의 암경과 이 내용과 교차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니까야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저의 말도 설득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도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이 부분이에요. 놀라시고 또 하실 수도 있는 이 부분. 소유의 행복,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금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환상이야, 허공, 뭐 허공과 같아, 공도 잘못 이해해서 없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을 오해한 건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을 말씀하신, 그래서 공으로서 다시 불교를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 연기를 해석하신 용수 스님도, 나가르주나, 그분께서도 현실 삶의 중요성을 본인의 서문과 같은 책으로서 그 시대 왕에게 강조하셔요. 왕이시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에게, 신도분들, 현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보시면 현실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부처님, 불교가 그걸 꼭알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내려놔라는 것이 내가 집착해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불교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될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살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나의 삶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교일 수 없어요. 만약에 신학처럼 불교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냥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정신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서 이제 11분 남은 거죠. 10일간 동안 우리 신도분들이 궁금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중요한 건지, 내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 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살인자 앙글리말라를 교화하시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앙글리말라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흉악한 앙글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동과 농부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부처님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글리말라 앞으로 가깝게 지나가시자 앙글리말라는
1: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0: 이 사문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부처님 뒤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앙글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처님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 지금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 이 사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0: 앙글리말라는 멈추어 서서
1: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0: 라고 부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는 멈추었습니다. 그대도 멈추십시오. 부처님의 대답에 의아해진 앙글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1: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췄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0: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글리말라요, 그렇다. 나는 언제나 서 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서 있고 그대는 여전히 가고 있다고 한다.

0: 것이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1: 모두가 폭력을 무서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겠다.
0: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은 앙골리말라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1: 당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0: 그리고 앙골리말라는 치열한 수행 끝에 성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앙골리말라 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기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삿된 업을 착함으로 덮는 사람은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악행을 당장 멈추는 일입니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부처님은 앙골리말라에게 일러주셨습니다.
2: 비티엔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체 여러분, 백길이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욕계새끼 부새끼 삼도 육 삼계 육도 윤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의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서 상계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도 윤회하는 곳을 지옥까지 수락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 설 얘기가 좀 많아요. 귀신 세계다. 지옥 악이 축생. 지옥하고 짐승되는 거 악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고, 목이 마른데 마시지 못하는 고통 있는 귀신이다. 음식을 보면 불로 변한다. 배고파서 목이 가늘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는 태산 같은데 목으로 넘어가들 못하기 때문에

불로 변하여 터버리고 만다. 늘 굶주린다. 목은 신라 같고 배는 태산 같다. 바르시신 물,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하죠. 바르시신 물, 이 청수인데, 스님들이 바루공양할 때 공양실로 설거지할 게 나갈 게 없는 것이 스님들이 앉아서 공양하시고 다 손으로 밥그릇을 닦은 것을, 반찬그릇까지 전부 닦은 것을 마시죠. 마시고 또 그다음에 물을 닦아서 절수 이제 저 통에다 해서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기 귀신한테 주는 건데. 근데 스님들이 발을 덜 닦고 고춧가루 같은 걸 묻은 걸 그냥 물에다 버리면은 목이 실락 같아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청수가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화판 스님부터 쭉 받아가는데 큰 스님 마지막 큰 스님들 계신 어간에 이게 마지막 그게 통이 가거든요. 쳐다봐가지고 그 물이 설거지 물이 더러우면은 전부 가서 삼천배 하든지 해야 돼요.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이 아기들의 음식이다. 그래서 이 바로 공양할 때 염불을 하는 게 많거든요. 개송이.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을 이렇게 다 해서 거둬들이고 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고 아기한테 공양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진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풀씨자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가 있다. 천도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종제가 씨약이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은 아기들 세상은 좋아요. 공양을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회향되기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나의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회향되기를 하면은 아기가 회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물을 물로 보고 천상의 신은 물을 유리로 보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다만, 이 귀신 세계는 물을 불로 본다. 그래서 시감노수진언을 세번 해줘야 잔을 올려도 그 잔을 감노수로 영가가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셀 수는 많은 전생, 친척 인연이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먼 전생, 전생, 전생으로 가려면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아기로 태어난 이가 많다. 해안계를 외면 아기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냥 공양할 때도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이 있다면은 해양되기를 하고 축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말씀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뭐 부처님 당시에 최고의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예우하신 왕 마가다 마갈타국 빈비사라 왕 이야기. 부처님께서 성불후에 처음으로 공양 올린 그날 밤 왕은 공양 올렸는데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상하고 흉측한 존재들이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형상이 보이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부처님께 꿈이야기를 하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난뒤 해양계를 해 주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응? 선생계 나의 과거의 친척들이여 이 공양을 받으라는 해양계 전생에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부처님은 중생대, 전생, 현생, 내생을 다 보고 실제 실견하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네가 왜 공양을 나한테 올렸는데 밤에 잠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고 나한테 와서 묻느냐? 전생에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겁에 왕의 친척들이, 빈비사 왕의 친척들이 스님들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고 보채니까 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아이들에게 먼저 먹였고 공양을 올릴 때마다 어른들도 먼저 먹게 됐어. 그 과부로 먹는 거 욕심. 욕심 많으면 악이 귀신 된다는 거예요. 탐지지 삼덕이 너무 많으면 분수밖에. 그래서 그 과부로 그들은 아기로 환생했다. 부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나의 공양 공덕이 왜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길 이라고 해라. 아기들에게 천상의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렇게 하자. 아기들에게는 천상세계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 음식을 먹은 아기들은 건강한 외모를 회복했다. 그런데 다음날 밤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왕 앞에 나타나서 또, 왕은 부처님께 또 그렇게 해서 아기한테 공양제를 해서 편안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사를 보시할 적에 그들에게 해양해 주라고 했다. 벌거벗고 나타난 거야. 나의 보시공덕이 왜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이라고 했더니 벌거벗고 다니던 꿈에 나타난 아기들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상의 옷이 갖추어졌다. 그 다음에 인도 코살라고 파사니 왕, 아까는 마하가두 왕의 빈비사라 왕이고, 지금 인도 코살라국의 파사니 왕, 말리까 왕비, 부인 이야기, 왕비 이야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불자, 많이 공양도 올리고, 이 말리까 왕비도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리고 복을 많이 지었어요. 수행자들한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보시하고. 그런데 딱한번 남편인 왕을 속인 적이 있어. 파사니 왕을. 거짓말한 사소한 허물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다. 왕비는 지옥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많은 중생이라도 죽을 때 임종시에 남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비구의 48대원에 18번, 48대원 중에서 18번에 나오는 심념왕생은 임명종시에 죽을 때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도 금각세에 못 가면 나는 부처를 성불하지 않으리라. 법장비유가 아미타불 되기 전에 원력 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은 하지 않고 사소한 허물 하나가 죽기 전에 딱 떠올라서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는 걸 항상 염려하세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나는 아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다는 걸 자신을 가지고 가면은 죽음을 다음 생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천상 아니면은 그냥 극락세계, 인간세계 올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지금부터 이 법문을 듣고 매일 108번은 남아미타불은 부르야 죽을 때그 힘이 살아있어. 사주오절 다 무너져 나가는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못하지. 평소에 힘을 실어놔야 죽을 때 부를 수가 있다. 응?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그래도 부처님한테 성군공덕이 많이 썼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욕계 천상인 도솔천에 태어나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한 생각이 지옥과 천상을 가른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고 영산제, 수륙제, 천도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생전예수제, 죄 많은 중생이라도 죽어서

사회주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재공덕으로서 공덕을 지어줘서 본인의 힘으로는 감옥에 갔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감옥에 가지 않은 가족이 변호사를 사서 3년 살 거, 1년.

축복을 갖다. 죽기 전에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일 했던 생각만 하고 나무아미타불 다른 거 이거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썼자만 불러라. 불를 수 없으면 생각이라도 하고 눈 감아라. 절박한 상황에서의 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절박한 상황의 업이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반려견이 있는데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집안 식구들을 안 좋아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저걸 분명히 이제 보신탕이 있을 때 죽여 가서 그렇게 팔려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애처롭게 하고 애혼이 되면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죽을 돌아가실 때는 좋은 일한 것만 공덕 진 것만 생각하고 부처님만 생각하고 남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눈 감아라. 인명종시의 심념왕생원 10번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라. 그런데 본인이 업장이 많아서 불교도 종교도 없고 남아미타불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면 존엄연불 연불을 도와줄 조자, 도울 조자, 존엄연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가 부모 형제 아는 도반들이 좋은 일을 많이 못하고 공덕을 짓고 못하더라도 존엄연불을 잘 해주면 대신 아미타불 10번을 부른다든가 아미타경을 독송해준다든가 법화경, 금강경 등을 독송해주면 그 연불의 힘으로 또 좋은 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49제 천두제 지는 이유는 좋은 데못간 영가를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줘서 영가 법문을 듣고 좋은 데 천도되는 것이 극락에서 아재아재 이연되어서 저언덕으로 좋은 곳으로 악처에서 지옥아귀 축생에서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도 되돌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그건 10번 얘기도 뭐 이건 저 끝도 없이 할수 있는 얘기인데 중음신에서 돌아가셔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바로도 테두리 아니에요. 바로도는 중음신이라는 얘기고, 테두리는 해탈, 생사해탈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자의 서라고 그래요. 지금 말로 바로도 테두리고. 그래서 사자의 서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인명종시할 때 일러줘라. 그러면 많은 중죄를 짓고 갔더라도 존엄연불 덕분에 사자의 서 독송을 해준 덕분에 좋은 곳에 가지 않고 선처에 갈수 있다. 자, 아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기한테 이제 물을 그렇게 온 바위라세 사바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반계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 귀신한테 이거 저그 계송 해주는 거예요. 공양할 때 스님들이.

삼계육도윤회 아기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든 귀신 중 아기가 이제 귀신 너 여자입니다. 너희 등의 귀신 무리여 너, 나, 나 자의 반대가 너 여자예요. 이거 삼수빈의 계집인사 쓰는 거. 너희 등의 귀신 무리들이여 아기들이여 아금시오공 내가 지금 너에게 공양을 베푸노니 베푸시자 아드 아금시오공 귀신 등이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베푸니 칠리뼘시방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 밥 줄 때 이제 바로 공양할 때인데 밥을 매달 그 저 나무 수저로 조그맣게 다 스님들이 대나무로 깎아서 다 바로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씩 누구나 바로 공양할 때는 그걸 넣어 있어요. 거기로 밥 일곱 알 칠립이라는 게 일곱 알이거든. 일곱 알 정도를 떠놔요. 떠놨다 나중에 아기 귀신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칠립 변시방 일곱 알에 그런 그 공양이 시방에 두루 해지다. 그러니까 그래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여기 이제 아기 귀신 얘기지만 삼도 지옥 아기 축생은 삼도라고 그러죠. 배고프고 기갈라고.

목말라. 줄일 깃자. 삼도기갈. 배고프고 목말라. 아기가 아까 배고프고 목말라다 했잖아요. 물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불이 불로 변하고. 그래서 기가라는 사람 너희들한테 실개 열례 모두 다 너희들의 열례 업장 괴로움 번거로움 그 업장을 제거해서 보동 공양이라 널리 모두 다 함께 공양을 하거라. 너희의 기준물이여 내가 지금 칠립 일곱 알에 공양을 제공하니 목마르고 배고픈 아기들이여 모두 다 너희의 업장을 열례를 제거하고 소멸해서 널리 공양을 함께 동한 가지 동 같이 공양해라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절수계가 나와. 이게 절수계인데 물을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예, 그 발우를 다 닦아가지고 이제 발우를 닦아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그 아기 귀신한테 따라주는 군대가 정해졌어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리지 않아. 아차 세발수, 내가 지금 발우를 씻은 물을, 응? 발우를 씻은 물을 엽천 감놈이 엽천 세발수를 감노수라고 생각했어요. 감놈이 엽천 감놈이 감노다라고도 차라고도 하고 차다자도 쓰고 만미자도 쓰고 감노다. 내가 지금 발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다. 응? 하늘의 감로수가 내리는 것과 같다, 똑같다. 밥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매운 목에 걸릴 수 있는 고춧가루도 없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다. 시여 아기 중, 내가 베푼다. 너희 등 시여 아기 등. 아기 중 우리에게 너희 아기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노니 계령 득포만 다 배불러라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배불러라 배불러 포령 배부를 포자 찰 가득 찼어 배가 불러 응? 이 개성을 해줘야 물이 불로 변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 마시듯 아기들이 마셔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를 세번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놈이 감로수다. 너희들에게 귀신 아기들에게 베푸노니 너희 등 다, 너도 함께 모두 다 배불름을 얻었으면 좋겠다. 응?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단지 두 번을 회향했을 뿐이다. 그두 번의 회향했던 건 2차인연 공덕으로 먼 친척인 아기들에게 회향하기를 그 얘기예요. 계속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신의 공양 공덕을 회향하는 그 말과 동시에 몇십 대겁 동안 음식 구경도 못하고 벌거벗었던 아기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천상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아까 가사, 예? 그, 저, 입은 거. 천상의 음식. 지금 하늘의 감로수. 빈비사라 왕은 단두번 회향계를 이었어요. 회향계를 이었을 뿐이요.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담야밖에 경으로 과거생의 친척들의 아기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경이다. 구천을 헤매고 존대 못 가고 헤매는 영가들을 위해서 설하는 경이다. 우리가 죄를 지내는 것은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다. 왜 천도제 49제 백중우란분절 죄를 정성껏 올려야 되느냐.
우리는 생은 생고 죽음은 죽음이고 생

사는 거고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생사이려, 생사해탈. 낳는 것도 벗어나고 죽는 것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쁜 세계 가지 말고 좋은 세계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고 사직구제를 지내고 백주무량분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담량밖에경 죽은 이들과 승가에 올리는 제. 죽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담장 밖이나 벽이나 집의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왜 담장 밖의 경이냐면, 조금 여기서 좀잘 들어야 할 것이, 영가가 좋은 곳에 못 가면요, 다른 집에 못 가요. 당신 사는 집에 다시 오지. 근데 방에 돌아가셔서 좋은 데못 갔기 때문에 방에도 마음대로 내가 살던 집이니까 막 뛰어 들어와서 살들 잘 못한다 이거요. 어떤 분들은 들어온 영가도 있겠지만은 담장 밖에서 서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들아 너희들 내가 낳아서 키워줬고 유산도 많거나 적거나 유산 내려줬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좋은 데못 가고 헤매고 하는데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기만 하냐고 나를 구원해달라. 백주무량분제가 그래서 구도연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소연하면은 무한으로 변한다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담에 서 있거나 벽이나 집갈래 네갈래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씹을 것과 삼킬 것을 천친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악업 때문에 아무도 죽은 이들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들 바쁘는 거요. 사직구제 내고 백제 지내 1년 지나면 부모 다 형제 그렇게 사랑하던 분 가서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는 거요. 자기네 죽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아.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한 공양을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부시를 해야 합니다. 제를 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공덕이 죽인 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선망부 먼저 가신 분한테 잘 모시는 영가를 잘 모시는 분이 산 부모한테도 잘 모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시를 합니다. 그곳에 이런 죽은 친척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많이 보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도 싸도 싸도 선제 매우 좋구나라며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면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가 있는 분들은 꿈에도 나타나 좋게 나쁘게 나타나 꿈에 나타나는 걸잘 살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존대 가셨나 구천을 헤매나 꿈을 무시하고 기분이 조금 덜 좋아 무시하고 그냥 살면은 거기는 우한으로 금방 와요. 그건 많은 사람의 꿈꾸고 나서의 우한 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많은 세월에 그건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올리고 공덕을 닦아주면은 고맙다 싸도 싸도 싸도 남방불기 인사죠. 선제라 선제라 잘왔다 잘왔다 착하다 착하다 우리 자식들이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천도제 공덕으로 백주무량분제 공덕으로 사직구제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지옥아귀 축생에 아니면 아귀계에 거꾸로 매달리는 구천에 헤매는 영가에서 벗어났으니 산자여 우리 가족들이여 우리 손자 자녀들이여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모두 다 바란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영가가 이제 자손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요.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자신들도 큰 결심

사실을 얻었다. 사실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찾아볼 수 없고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없고 무역하는 것도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얻어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구출을 헤맨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돈벌수 있는 일을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죽은 이들은 오직 이곳에서 보시한 것만으로 살아간다. 구천을 헤매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님, 도반들은 오직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재의 공덕을 지내면서 보시한 것, 음식이나 스님의 법문이나 영가 법문이나 좋은 곳으로 집착없이 떠나라는 그런 보시한 것으로만 선도가 되고 살아갈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듯. 보시한 공덕이 모든 영가 사존의 발전 도반들까지 다 이익을 줘. 마치 흘러들어오는 냇물로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더라도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님이 돌아가시고 둘데 없는 도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고 슬피 우는데, 제발 장례 지내는 3일 동안은 울지 마라. 중국의 인광 큰 스님, 사후세계 영가에 대해서 평생 법문하신 도장인자 빛광자 인광 큰 스님, 죽은 이들 앞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울지 마라. 몸을 함부로 만지면은 아파서 죽은 영가가 무엇이 아프리 하고 여러분들은 반문할지 모르지만,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건 살아서 칼로 상사를 찢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라. 장례 지내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런데 현실에 장례는 3일, 아니,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는 염을 하려면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한 5일장. 사람이 죽은 데 3, 4일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무덤 맞으면 붕 떠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플까 얘기들 많이 하잖아.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무덤 맞을 때 아팠을까. 그런데 제가 다음 생에 3년 동안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영관은 벌써 부딪히는 순간 혼은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딪히고 나서 깨질 때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영가가 혼이 나와서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죽은 자기 몸뚱아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가 시신 옆에서 장례 기간 동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재산 상속 이야기, 서로 형제에 다투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안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통곡하고 슬피 우는 분들이 또 재공덕 올리는 데는 또 정성을 들이는데 다른 분보다 울지 않는 분보다 적는 수가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많아요. 슬피 울기만 하고 영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낸다. 잘 머무는 성가에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야, 이것이 이제 칠월보름 우람문절 얘기예요. 칠월보름 스님들의 동항 하안과 해제를 하는 날 자자일에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정신이 청정하고 법력이 있고 뭔가 맑은 그런 스님들한테 해양하는 날에 올린 공양, 수행에 필요한 공양, 보시 그걸 주면 그 스님들은 수행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데 그걸 이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감사하게.

됐어요. 응? 공양을 많이 받고, 응? 먹을 걸 받고, 입을 걸 받고, 머무를 곳을 받고, 가사 공양을 받고, 법복을 받고. 그래서 잘 머무는 성가라는 건 공부를 잘한 상가, 스님들, 복전, 복복자, 밥전자. 복전의 상가 스님들한테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스님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모두 이게 갖춰졌어. 열심히 수행만 하면 돼. 그는 친척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뛰어난 공양도 행한 것이고, 비구들에게 힘도 선사한 것이다. 공양을 받았으니 힘이 나서 공부를 더하고 축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더잘 되도록. 자, 비구들, 공부를 잘한 복전의 큰 스님들, 상가, 선지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지장경이 나오는 선지식이 어떤 게 선지식이냐? 니 얘기도 좀잘 들으세요. 왜 복전의 큰 부처님은 보시를 하라 했을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보시를 하라 했을까?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의 제업에 짊어진, 무겁게 짊어진 짐을 반으로 나눠서 들고 가는 게 선지식이다. 반으로 나눠서 같이 힘을 덜어서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업장을, 무거운 업장을 100% 다 짊어지고 가는 것도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축원을 하잖아요. 법문을 하고. 그리고 선지식이란, 토기 경전에 나오는 선지식이란, 지금 방금은 지장경에 나오는 선지식이고,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이 성근공덕을 심으면, 지금 우람문열 7월 보름에 이렇게 보시한 공덕이 성근공덕을 심었어. 그러면 힘을 얻은 비구들은, 환희심 나는 비구들은, 이 공덕으로 너희들이 잘 되라. 씨를 심은 건 여러분의 복전에 씨 뿌린 건씨 뿌렸어. 씨 뿌렸다고 모든 게 풍년이 기약할 수 없어. 풀도 매줘야 되고, 거름 주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비도 와야 돼. 씨 뿌린 건 너희들이 씨 뿌렸지만, 좋은 종자를. 그게 싹이 트여서, 잎이 나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스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복전이요. 법문을 해주고, 공양을 받아서, 수행에 필요한 걸 모든 걸 공양받아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더 법력이 높아져서, 감로법문을 전해서, 힘들어 살고 고뇌에 사는 마음병이 된 우리들에게 감로법문을 주어서, 환희심이 나게, 왜 이런 좋은 불법을 늦게 만났을까? 왜 법문 듣는 걸 소홀히 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비싼 보약 한제 먹은 것보다 더 환희심이 난다. 법문 한 시간 들은 것이, 이것이 선지식의 의무고 선지식에 의한 찌뿌린 복전의 공양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을 실천한 것입니다.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과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은 영가가 감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란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얘기 때 사과를 13개 놓으면 천도가 되고 9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5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귀신 세계는 촉식을 하기 때문에 많고 더우면 그건 관계없다. 부딪혀서 드시기 때문에 냄새로 드시기 때문에 다만 유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가 3개월 동안 1년 동안 못 보고 못 잡수고 돌아가셨는데 많이 차려 놓은 음식을 보고 마음이라도 위안을 갖기 위한 장엄이야 장엄. 영가는 덕 높은 법력이 있는 스님의 요롱잡은 법주의 스님의 법력에 의해서 천도되고 안 되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인사 자스님 두분 얘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력 있는 스님이 영가 법문을 해주는 거야. 뜻을 알고 해야 알아듣지.
그 다음에 염주 저저 유령든 법주 스님이

잡념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염불하면 또 못 알아들어. 그러기 때문에 천도는 법력 있는 스님이 온갖 온 법력을 다 쏟아서 보이지도 않는 영과 혼을 천도해야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 음식 차려놓고 뜻도 모르고 망상 피우면서 요령 흔들고 목 닥치면은 그 영가는 뜻을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 천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면은 영가가 감사하며 깨끗한 음식을 마실 거 보시하고 영가 법문을 해주면 그래서 싸두 싸두 싸두 감사하다 고맙다 착하고 착하다 기뻐하고 공양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친척 영가에게 공양을 둔 이익이 이렇게 크다. 돌아가신 물모 형제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싸도 싸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100년이 가도 부모는 부모라 생각나고 천지가 친지가 공양을 올리며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의 행복하기를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다 한 것처럼 낭방불교에서 전해오는 굿닦아니까야 수부의 굿닦아 빠다 소릉경이 있다. 담장받기 경이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듯이 낭방불교에 전해 그 5부니까야 굿닦아니까야는 5부니까야 4부니까야 보통 얘기하는데 5부니까야 굿닦아니까야 수부의 굿닦아 빠다 소릉경에 담장밖에 경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경, 산자와 죽은 이들의 모든 게 행복하게 기원하는 경, 담장밖에 경. 우리가 정성다에 공양을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정성을 다해서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여기서 또 한 말씀 살을 사소로운 얘기 한다면 재공동을 올리는데 보시하는 것이 과일값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정성대에 올린 공양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얼마나 좋아요. 비구들은 힘을 얻었으니 공양을 받고 여러분은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또 축원을 해주고 스님들이 무거운 짐을 반으로 덜어주고 아니면 다 덜어주고 열매 맺기까지 기도해주고 법문해주고 감로법문을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라는 말씀. 뒤에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린다 했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요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보시보다 법보시가 최고라겠으니 이런 법문 듣는 공덕도 VTM 불교TV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ARS-060-800-7000번을 더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쓰시라고 누르신다면 그보다 큰 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TV ARS

9060-800-7000번을 독대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무슨 상처야?
1: 나무에서 떨어졌어.
0: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네? 아이고 배야.
1: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랑 싸웠다고 할걸.
0: 에이, 그럼 나쁜 원숭이지. 싸움은 나쁘다고.
1: 좋아, 나쁜 싸움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성 칠장사다.
0: 칠장사? 일곱 명의 장사란 뜻인가?
2: 오, 비슷해.
1: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해소국사가 크게 중수한 천년 고찰이야. 천년 고찰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유물들을 보유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칠장사로 고고! 신라의 해소국사는 안성 칠현산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곱 산적이었습니다.
3: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절을 지어?
4: 두목, 이참엔 돈이나 뜯어냅시다.
3: 당연하지. 겁을 잔뜩 줘서 돈을 빼앗자고.
1: 산적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해소국사를 찾아갔습니다.
5: 무슨 일이십니까?
3: 이 절을 부숴버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시지.
5: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이 있다더니 그대들이로구만.
4: 뭐라고? 도적?
5: 남을 괴롭히면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3: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하라.

0: 친척들이 해수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1: 아니, 웬 금바가지야?
0: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1: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0: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1: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2: 이게 다 그 스님 말대로 부처님이 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1: 그래,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에 당장 스님에게 가자.
0: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1: 스님, 비록 미천한 산적들이지만 우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2: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0: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해소국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3: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4: 동아.
5: 왜?
4: 여기서 소원 빌어. 그럼 시험에 합격할 테니까.
5: 여기가 뭔데?
4: 박문수 합격다리.
5: 박문수면 그 오사 박문수?
4: 어, 맞아. 여기 칠장사엔 박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5: 어, 뭔데? 뭔데?
4: 궁금해?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박문수 이야기로 고고!
0: 현명하기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는 두 번이나 과거에 실패하고 서른이 넘어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됐죠. 박문수의 어머니는 떠나는 박문수에게 찹쌀 육아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6: 문수야, 칠장사에 들러 꼭 이 찹쌀 육아를 공양해야 한다. 알았지?
7: 알겠습니다. 꼭 들러 공양하겠습니다.
0: 박문수는 어머니의 말대로 칠장사에 들러 찹쌀 육아를 공양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7: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0: 그날 밤 박문수 꿈에 나한이 나타나 뜻밖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바로 시험 문제였죠.
8: 너에게 과거 시험의 시제를 알려줄 것이다. 여덟 줄 중에 일곱 줄을 알려줄 터이니 나머지 한 줄은 스스로 완성해 넣거라.
0: 그저 꿈일 뿐이라 여겼던 박문수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7: 말도 안 돼. 나한이 보여준 문제 그대로야.
0: 박문수는 일필휘지로 시험지를 채워나갔고 심혈을 기울여 나한이 알려주지 않은 한 문장을 완성했죠.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칠장사 나한전에 와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4: 뭐 보냐?
3: 구름. 구름은 좋겠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서.
4: 치,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어디든 가보시지.
3: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짧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3: 마곡사?
0: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0: 세종 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교 문화를 잘 지켜낸 사찰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어.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곡사로 보고! 조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됐는데요. 김시습은 이런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궁을 떠나 마곡사에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1: 권력을 내려놓으니 참으로 편하고도 편하구나.
0: 하지만 이런 김시습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였습니다.
2: 김시습이 마곡사에 있단 말이지. 그를 보러 가야겠네.
3: 하지만 김시습은 전하께 반기를 든 자입니다.
2: 그래, 늘 세상 무서운 것 없이 할 말은 하던 자지. 그게 내가 그를 보고 싶은 이유다.
0: 그렇게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곡사로 향했고,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세조를 피해 절을 떠나게 됐죠.
1: 세상이 나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군.
2: 나를 피해 서둘러 떠났군.
3: 이제 연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2: 신하에게 버림받았으니 어찌 호사스럽게 연을 타고 가겠는가. 마곡사에 이 연을 두고 가게.
0: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습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4: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마네.
0: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4: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0: 으응,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4: 치, 누가 뭐래?
0: 좋아,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삿자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4: 삿자리? 그게 뭔데?
0: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삿자리 이야기로 고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백일 기도를 위해 마곡사로 향했습니다. 마곡사가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5: 부처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정성껏 사자리를 만들어 봉양하겠습니다.
0: 그렇게 노인은 매일 사자리를 짜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돼가도록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이놈의 사자리는 짜서 뭐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0: 기도를 포기하려 한 그날 밤, 노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6: 네 업보가 큰 것을 100일 만에 다 씻으려 했느냐. 하물며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거늘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다니.
0: 노인은 부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100일을 정성껏 기도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5: 내가 두 발로 일어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0: 마곡사 대광보전엔 아직도 그때의 사자리가 남아 노인의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뭐하냐?
1: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0: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두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1: 응, 감! 나도 같이 갈래!
0: 수행 중이라며!
1: 수행!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0: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1: 뭐?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함으로 정했어.
1: 자제함?
0: 자제함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년 고찰로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야. 무수한 스님들이 자제함에서 수행했고 낙장 하나 없는 완벽한 반야심경 약수 언해본까지 간직한 불심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함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2: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떠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3: 저기 얘들아.
0: 네?
3: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0: 원효 스님이요.
4: 원효 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3: 예. 설아벌의 아이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4: 원효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속공주가 딱이지.
3: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4: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기일세. 그런데 요속공주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지 않은가?
3: 그럼 원효대사와 요속공주를 혼인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4: 혼인이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장 원효대사를 불러오게.
3: 예.
0: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원효대사를 모시러 갔는데요. 때마침 남산 아래 문천교에서 원효대사를 만나게 됐죠.
5: 왕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3: 예, 요속공주님과 뵙기를 원하십니다.
5: 좋소, 가십시다.
0: 원효대사는 요속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하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6: 무슨 일로 이리 젖으셨습니까?
5: 아하, 제가 칠칠치 못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6: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오늘은 따뜻한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0: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5: 이 아이의 이름은 설총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6: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5: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함이 되었답니다.
1: 나도 자제함에서 수행하면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0: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1: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0: 유혹이 없다니? 원효

0: 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1: 정말?
0: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원효대사가 소유사 남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 날씨 한번 고약하군.
3: 원효스님, 원효스님 계세요?
2: 어? 이 시간에 누가 날...
0: 원효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2: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3: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2: 방이 하나라.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0: 그렇게 원효대사와 여인은 한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3: 스님, 추우시면 제 옆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2: 아닙니다. 전 춥지 않습니다.
3: 그럼 제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릴까요?
2: 됐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0: 원효대사는 밤새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요. 여인의 유혹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2: 이게 뭡니까?
3: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부엌을 탈탈 털어 상을 차렸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2: 감사히 먹겠습니다.
3: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서요.
0: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3: 스님!
2: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3: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수행하세요.
2: 어째서 자꾸 절 유혹하려 하십니까?
3: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0: 그제서야 원효대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죠. 원효대사는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폭포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인은 황금빛을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2: 그 여인은 네게 가르침을 주러 온 관세음 보살이었어.
0: 그 후 원효대사는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고,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암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하여 자제함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부모 제형숙백왕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진수명장수하옵시고 온법계의 예혼고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여 내가 이 한무득이 뼈들을 두 목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벼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제단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 제단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더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구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예,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분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

0: 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0: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한이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태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0: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럼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3: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뭔가 네.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2: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5: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6: 모터방쇼 300원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버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3명상 전문지도자 양성에 체계를 더하며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경기 북부대표 종립사학으로 자리매김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건학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광동학원은 인재요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불교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불교에 입문했다는 대학생이 3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불교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명상 컨퍼런스로 AI 시대 3명상의 의미와 웰니스적 가치를 조명합니다. 양자역학의 대가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 등이 참석해 K명상의 세계화를 모색합니다.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불교의 업보관을 연구한 활산 스님이 박사학위 취득과 두 권의 책 출간을 기념해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활산 스님은 업은 운명이 아닌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쟁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명상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재임으로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깊이와 속도가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 전문 지도자 양성에 체계를 더하며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명상에 대한 대중의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난립하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수행을 이끌어줄 검증된 지도자의 부재는 한국 불교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조계종 미래본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
2: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찰이나 템플스테리를 통해서 누구나 일상 속에서 선명상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1: 이번 교육의 핵심은 실전과 현장입니다. 이론적 접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두 선명상, 자비명상, 호흡명상부터 싱잉볼을 활용한 소리명상까지 일선 사찰과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짜였습니다. 특히 조별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고 시범 운영하며 대중의 마음을 열기 위한 상담 기법까지 익히는 과정은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 다양한 명상법을 직접 체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 운영과 발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도법사 인증 과정과 연계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승려 연수 교육으로도 인정하는 등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과정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기대됩니다. 선명상에 관심 있는 스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구글 폼으로 선착순 60명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광복 직후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기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불사라 여긴 운허 대강백은 광동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나 광동학원은

0: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종립사학으로 거듭났는데요. 광동 학원이 건학 80주년을 기념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광동고등학교 운학관에 마련된 불단에 한 권의 두꺼운 역사서가 정성스럽게 올려집니다. 광복 직후 교육이 미래라는 원력 아래 첫발을 뗀 광동학원의 80년 역사를 집대성한 광동 80년사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를 모태로 경기 북부 대표 종립사학으로 자리매김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건학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1946년 광동중학교를 시작으로 광동고와 의정부 광동고를 개교해 사학의 기틀을 다진 광동학원은 5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경기 북부 인재의 요람으로 거듭났습니다.
2: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 뜻을 오늘의 교육 속에서 새롭게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 기념식에선 30여 년간 법인 임원을 맡아 학교 발전을 이끈 일면 대종사에게 공로패가, 80년사 편찬을 이끈 신용철 광동학원 이사와 구정흠 광동고 교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건학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생 아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그린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3: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신 운어큰 스님의 원력으로 광동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1: 기념식에 참석한 스님과 교직원, 학생들은 1945년 9월 봉선사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의 뜻을 모은 선대조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또 6.25 전쟁 중 고등학교를 개교해 전후 복구에 힘쓰며 지역 실업 인재를 키워내고 신앙과 인성교육 공간을 구축한 그간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4: 우리 학생들을 위한 강동, 교사들을 위한 강동, 대한민국을 위한 강동, 불교를 위한 강동을 만들도록 열심히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 당시에 학생 수는 105명, 운호 스님을 비롯해서 선생님은 5분, 승인도 나지 않았고 건물도 없고 큰 법당에서 개교식을 했습니다.
1: 자비와 지혜를 등불삼아 배움의 터전을 일궈온 80년. 광동학원은 지난 역사의 긍지를 나침반 삼아 세상을 밝힐 참된 인재 양성에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불교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무교에서 불교에 입문했다는 대학생이 3명 중 1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불교 동아리 학생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수계와 신행으로 이어지는 청년 전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교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까지 확대하며 건학 이념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올해 1학기 불교 동아리 소속 재학생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교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무교에서 불교에 입문한 학생은 총 208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3.3%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불자의 신앙이 깊어지고 불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등 전체의 76%인 474명이 불교와 한층 가까워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6: 이러한 결과는 불교 동아리가 청년 전법에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5: 불교 동아리는 대학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감과 자부심은 5점 만점에 4.15점, 스트레스 조절과 심리적 안정은 4.12점, 학교 적응과 대학 생활 만족도는 4.06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약 44%가 1학년으로 불교 동아리가 신입생들의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 적응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교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달리 지속적인 신행과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새로운 과제로 꼽힙니다.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35점에 달했지만 자신을 청년 불자로 인식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느꼈다는 항목은 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에 YG 캠퍼스는 오는 11월 17일에 예정된 초대형 수계법석 영캠프와 새롭게 개발 중인 신행 프로그램

0: 육바람일 청년불자 인증제 등을 추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1: 하반기에 예정된 영캠프 및 수계법회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 참여자를 넘어서 청년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립할 수 있도록
0: 권학위를 중심으로 한 변화는 학생 전법을 넘어 불교학 연구 현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는 서울과 YG 캠퍼스, 법인 산하기관에 불교학과 전법 관련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학 120년 역사상 처음 마련된 자리로 그동안 각 캠퍼스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불교 연구와 전법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동국 건학 산림법회가 열린 겁니다.
2: 불교학 관련해서 중심축이 없었는데 건학위원회라는 이 중심축이 생김으로써 동국대 관련 모든 불교학 분야 그다음에 연구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3: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노력한 결과 이게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년 이어져 가는 그런
0: 불교학 학술대회 정례화와 캠퍼스별 역할 분담 신진 연구자 국제 교류를 비롯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불교학 연구도 향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건학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전법과 교육, 연구를 아우르는 건학이념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AI와 첨단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시대,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명상컨퍼런스로 AI 시대 선명상의 의미와 웰니스적 가치를 조명해 K선명상의 세계화를 모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여름 서울 세택에서 세계 명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고요를 선물했던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명상과 학술이 어우러진 명상 콘퍼런스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동국대학교가 주최하고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엑스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립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과제를 진단하고 전통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기획됐습니다.
6: 기술 과학 시대의 선명상에 대해서 웰니스적으로 선명상의 가치를 일관에 얹혀서 전통 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관화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체험을 시키는
5: 행사 첫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풍성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AI 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미나스 카파토스 미국 체프먼데 전산물리학 석좌 교수가 마음의 본질을 주제로 현대과학과 물리학적 관점에서 마음의 근원을 조명하고 사사키 시즈카 일본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AI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부처님 말씀이 이제 증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카파토스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5: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개인의 공동체 치유와 통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의 부처님과 해오주의 강연에 이어 방글라데시의 사란앙카르 스님이 명상과 자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합니다.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톱텐 텐타르 교수가 대학생을 위한 자비 교육의 효과를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이 전통 불교 명상과 현대 마음 챙김의 대화로 강연을 이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준 상지대 명예 교수가 불교와 웰니스가 함께 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명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선명상 콘서트가 개최돼 대중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성찰하는 내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는 K명상의 세계화와 함께 개인의 웰니스에서 사회적 건강으로 확장되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창원 봉림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불교사적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립 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 경

0: 경남연구원은 어제 경남연구원에서 정토사회문화회관 원장 유수스님, 권택장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봉림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봉림사지는 신라말 선종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림산문의 중심사찰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발굴 조사 성과와 봉림산문의 형성 과정, 불교사적 위상 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유수수님은 봉림사지는 창원의 유산이자 불교의 유산이라며 봉림사지를 찾는 분들을 잘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봉림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적 지정과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과거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과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인데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불교의 업보관을 연구한 활산 스님이 박사학위 취득과 두 권의 책 출간을 기념해 대구에서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 마음과 말, 행동이 원인이 돼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업을 운명론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인과의 원리로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활산 스님은 지난 9일 대구 호텔 인터벌고에서 업과 삶, 그리고 변화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활산 스님의 박사학위 취득과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 교화 연구, 업, 삶을 바꾸는 힘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활산 스님은 업을 전생의 운명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말, 행동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불교의 인과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2: 법이라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이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행동이라도 성범이 될 수 있고 과거이 될 수 있고.
1: 활산 스님은 2007년 청어 성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한 북조 불교의 업보관념과 사회교화 연구는 북조시대 불교의 업보관이 참회와 공덕, 회향과 보시 등의 실천을 통해 사회교화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이날 은사인 용현사 회주 성문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활산 스님의 학문적 성취와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3: 활산 스님이 앞으로 연구자로서 또는 북극을 전한 전국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중간 수행자로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1: 또 다른 신간 업, 삶을 바꾸는 힘은 업과 업보, 참회와 공덕, 회향 등의 의미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불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문적 연구에서 출발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확장된 업의 가르침. 이번 북콘서트는 자신의 행동과 그 안에 담긴 의도를 돌아보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불교적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북콘서트는 BTN 특집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첫 방송되며 19일 오후 7시 30분과 20일 오후 1시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0: 태고종이 종단 미디어 전략 수립과 대외 소통 강화를 위해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언론, 방송, 학계 등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미디어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했습니다. 김대웅 KBS 보도본부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오동훈 MBC 교양국장, 남철우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대우교수, 홍순준 SBS 사회부 부장 등 위원들은 종단 공신력과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대외 소통 전략을 자문하게 됩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위원들에게 태고종의 역사를 설명하며 종단이 불교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함께해달라며 적극적 역할과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태고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한미연합사령부 민군작전부 부서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한미연합작전 및 민군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양국 군 관계자와 가족 25명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 전통문화체험 및 한미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연합성 강화 활동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사찰 탐방, 무술 시연 관람, 저녁 예불을 비롯해 자신을 돌아보는 108배 및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주한미군,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알리고 문화 교류의 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0: 1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느덧 투게더가 100회라고 하는 정말 믿기 힘든 회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00회 동안 정말 100번의 기도와 같이 했고 100번의 수행과 같이 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울 수 있었고 이제 투게더에서의 100은 또 다른 하나로 나아가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100회 특집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투게더에서 인사드리고 맞이할까 깊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투게더 제목의 가운데 글자가 바로 계율의 계자입니다. 이 방송은 계와 율, 계율과 함께 불교를 알아보고 불교적 삶이 계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방송이었기에 이 100회 특집 가장 특별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과 여러분들과 100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 바로 한국불교의 중심이며 대한불교조계종의 계율도량이라 불리는 수원의 봉령사에서 100회를 맞이하려고 하고 이 계율도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승가 우리 한국불교 내에서 계율을 전승해 주시고 발전해 주시고 지금도 계율적 삶을 이끌어가며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율원에 계신 특별한 스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투게더 100회에서 계와 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게더 100회를 함께해 주시기 위해 계율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지금도 계율을 위해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고 우리 금강 스님부터 자기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해인사 유런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금강이라고 합니다.
0: 네, 스님.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에서 학인 스님들과 함께 계율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정현입니다.
0: 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스님들 이렇게 많이 못 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랑은 정말 가까운 분들이고 제가 투게더를 시작할 때쯤부터도 우리 스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항상 저희가 사석이나 또 중요한 종단의 행사에서 계율적인 일을 나눌 때 우리 금강 스님, 정현 스님과 많은 의견도 나누고 또 많은 것들도 배우고 함께 수행하는 두 분이십니다. 아까 인사 나눌 때 우리 보면은 유락 승가 대학원이라는 소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땐 유런이라는 소개로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왜 이름이 다르지? 라고 싶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금강 스님 네. 지금 유런장이시죠?
2: 네. 예. 해인사 제가 해인사 유런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해인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런이 개설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원으로 칠 때 총림의 가장 기본이 구성이 되는 기간이 선원, 유런, 강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교

0: 과과정이 편이 된 이후로는 저희도 공식 명칭은 해인총림 유락승가대학원이지만 오늘 이제 대중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해인사의 특징이 될 수 있는 해인총림 유런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저도 그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유런이라고 불렸다가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의 여러 교육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유락승가대학원이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도 교육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승가 내 종단의 교육기관으로서 강원을 지금은 승가대학 그 여러분께 저희가 소개했을 때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했고 우리 정현 선생님도 그래서 지금은 봉령사 유락승가대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일반 대학에서 바깥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교라는 개념에서 대학원은 좀 더 심오한 공부를 하는 곳 아닙니까? 봉령사 지금 계율도량인데 봉령사 유락승가대학원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스님들에게 어떤 대학원적인 강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스님?
2: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금강유런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금강유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저희가 비구니 계를 받은 스님들이 일단 그 기초 과정을 다 거치고 부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올 수 있는 곳이
1: 맞습니다. 지금 잠깐 스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유런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죠. 아무나라고 해서 특별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종단에 출가해서 행자를 마치고 3위 3인이 기간을 거치고 우리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식차만화를 거친 다음에 4급 승가고시가 또 있죠. 스님들이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잘 거치시고 다치신 데 없고 아프시지 않은 분들이 유런에 와서 이제 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불교의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율장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우리 너무 잘 아시지만 최소한 5년, 6년 정도는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이제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승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마치고 바로 오는 스님들도 있고요.
1: 네,
2: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소임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 결국 계율을 공부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율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또 한국은 대승계의 또 영향도 크니까 저희는 법망경 상권하고 학원 또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이제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교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저야 법망경 전공자다 보니까 이렇게 법망경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는 대승불교다 보니까 계와 율이 더 많아진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고 현대사라는 곳에서 율장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 유런에 계신 스님들은 많은 것들을 더 참고 인욕해 정진해 본인의 그런 수행의 토대로 삼고 계십니다. 유런을 선택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스님들 내에서도. 저는 뭐 참 좋아했었었는데 바깥으로 따지면 저는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불교계 로우스쿨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을 율장을 통해 또는 보살계를 통해 바라보다 보니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스님 어떻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0: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단순합니다. 이유가 강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교리적인 측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교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추기불교부터 중관, 유식, 하물며 밀교까지 가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각각의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틀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나한테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라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율장을 알게 됐고 율장은 답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열애장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성정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무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부정하시는 분이 있으니 부처님 교리에서도 혼란스러웠었는데 오히려 율장은 부처님께서 이거는 범계, 이거는 무범 이런 것처럼 설명이 딱 부러져서 오히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율장을 전공하기로 했고

0: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1: 답이 정해져 있다는데 선생님 어려우시면 어떡합니까?
0: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또 방향성이 또 다르게도 되고 최근에도 저희 학연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학연 선생님들은 현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적으로 선생님 이걸 해석을 시켜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
1: 그런 현대적인 게 궁금하면 투게더를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네요.
1: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현 선생님 좀 굉장히 특별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망결항이라는 보살계를 전공하기에 일본에 가서 좀긴 시간을 수행했는데 우리 스님께서도 또 쉽지 않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수행 생활을 다 하면서 계율을 또 공부하신 거죠, 스님? 스님 한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스님.
2: 저는 사실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환경적으로 일단 저희 봉령사는 모든 소임자들이 다그 율을 봐야 됩니다. 율장을.
1: 오, 와,
2: 예,
1: 그건
2: 저희
1: 진짜
2: 큰
1: 궁금해요.
2: 스님께서 1999년도에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그 비구 스님 도량은 이제 해인사가 가장 먼저 율헌을 개헌을 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이제 세주당 묘음 명사 스님께서 이제 개헌을 하셨어요. 개헌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소임자가 반드시 계율을 알아야
1: 아,
2: 된다.
1: 진짜 중요하다.
2: 왜냐하면 그 소임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부처님의 율장 가르침 안에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다 지금 현재도 모든 소임자들이 다 이런 과정에 있고,
1: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예, 또 이번에 다른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에 모든 이력을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 교수사로 있으면서도 연구 과정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원을 졸업하면 당연히 이제 율헌을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율헌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모든 뭐 경장이든 율장이든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최소한 5년, 6년은 계율을 배워라 하셨다는 것이 어떤 기본처럼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왜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전좀 단순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난 이거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해보니까 전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떨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공성을 얘기하지만 공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공성을 다 터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율은 그런 게 없어서 아주 명확하니까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그 우연히 율헌에서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거기를 갔어요. 그 율헌 졸업 여행으로 대만의 율종 도량을 저희가 이렇게 참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이 일었죠. 똑같은 이제 21세기를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계율이 잘 지켜진다라고 일반적인 평가가 나고 있을까? 우리하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조금 반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때 방문했던 사찰 중에 이제 의덕사라는 율종 도량이 있었어요. 몇 군데 더 갔었는데 거기 스님들은 젊은데 율을 도량이라고 하는데 너무 활발발한 거예요.
1: 그렇죠.
2: 네.
1: 이게 정상인 건가요?
2: 네. 그래서 와 여기 분위기 시설은 굉장히 사실 조금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지금 스님들이 이런 거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1: 그렇죠.
2: 환경적인 것들은 근데 거기서 삶 자체는 사분 율장에 의거해서 이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기로 했고 원래는 사실은 조금만 있다가 올 생각이었죠.
1: 가면 또안 그렇습니다.
2: 예, 근데
1: 저도
2: 여기서
1: 그랬습니다.
2: 가보니까 예, 저는 한 6개월 정도 비구니 그 구족계 수계 살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안거를 신청을 했어요. 거기 하안거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안거 이러면 당연히 좌선 수행만 하는
1: 그렇죠.
2: 곳인 줄
1: 우리도 지금 그런
2: 알았잖아요.
1: 인식이 제일 강하죠.
2: 근데
1: 계율로
2: 거기는
1: 안 걸난다는 거
2: 왜?
1: 없으니까.
2: 그러니까 거기는 가니까 안거 이러면 기본적으로 계율로 안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량이. 그래서 계율 안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제가 1번으로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마치고 나니까 이제 10월 달쯤에 구족계 수계 살림이 있다 하니까 그건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수계 살림 마치고 총 한 6년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네.
1: 고생하셨을 텐데.
2: 아니요, 너무
1: 저도
2: 좋았습니다.
1: 오래 그랬어요. 계율대로만 하면 자유자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에서 지키고 해서는 안 되는 걸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계율의 정신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개인의 의식, 개인의 해석, 개인의 생각이 자꾸 승가적인 규칙으로 되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생각하시는 율장, 또 계와 율이니까 우리는 이제 율헌 특집이다 보니까 개와 윤류 얘기를 해야 돼요. 계율이라는 단어는 존재

0: 하지 않기 때문에 개화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바라보실 때.
1: 저는 우선 이제 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도덕적 관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는 저는 제가자들 중심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우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0: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스님?
1: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유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
0: 그런 입장이기
1: 때문에 만약에 개의 스님네들이 묶여서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인 측면에 많이 묶이게 되면 정말 스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에서 개는 제가자가 지키고 당연히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지켜야 할 위의가 있으니까 그 위의가 충분히 율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율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법장 스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로우스쿨 이야기한 것처럼 걔는 윤리학과니까 윤리학과는 뭐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가능했던 게 내년에 잘못됐을 수도 있다. 걔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율은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라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관점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율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율언이기 때문에 율장을 우리는 조금 많이 활용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제가 투게더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도 그건 하도 계율계율하니까 우리가 그냥 계율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거 번역어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니까 쉬라와 위나야 각각의 역할이 좀 달랐고 저야 이제 보살계가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자분들 또는 우리 불교인들에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꾸준히 하지만 율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항상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개화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조금 이제 저도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개와 율을 이제 예전에 그 중국에서는 어쨌거나 그거를 합해놨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왜 합해놨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율을 이게 뭐 일반 그 제가불자들이 사실 제가불자들에게 율을 지켜라고 우리는 하진 않잖아요. 예, 강제성이 들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개라고 봤을 땐 자발적인 어떤 그 수용이 가장 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율은 이제 승가에게 남겨진 승가의 몫인데 근데 이거 스님들이 이 율을 지키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사실 이게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율이라는 형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저게 밖에서 온 것이라서 내가 스님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계속 뭐랄까요 괴리감에서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개념이 조금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율을 이제 옛날에 그 번역하신 분들이 그걸 붙여놓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을 지킨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개로서 이것을 내 수행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의 자세가 갖춰져야만이 이제 액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율장을 배워야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은 번뇌가 없는 청정한 마음의 상태잖아요. 사실 청정심이잖아요. 그 청정심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 진여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자성이란 표현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선종에서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8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걸 커버를 하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는 가지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다 커버하는데 막상 행위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서 작동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을 펼쳐놓으면 348개, 250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내가 청정심을 내 삶에서 우리가 청정하게 살아가고 그 청정심이 온전히 갖춰지면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율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규세나 규칙이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나모로 삼아야 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왜 그러면 승가가 율장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그 율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율장 안에는

0: 일정을 만드신 분이 사실 부처님이 만드셨잖아요. 깨달은 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가르침들이라면 그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가르침이니까 일정은 사실 부처님 일대기거든요. 부처님의 일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일상을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삼아야 되느냐?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대적 가치는 그 안에는 사실은 승가의 리더십이 다 들어있거든요. 승가를 승가답게 만드는 리더십이 그 일정의 수많은 재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단지 이유를 계목 중심으로 바라보면 너무 좁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현대 승가가 정말로 승가다운 승가로서 승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그 출가한 모든 스님들이 이 율장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춰야 된다. 계문을 잘 외워서 잘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음 문제다. 네, 그래서 계학이 학계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1: 아,
0: 길게 대답드렸습니다.
1: 아닙니다. 두 개도
0: 죄송합니다.
1: 100회다운. 두 분을 모시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확고한 계와 율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이제 지도하고 계신 두 분이다 보니까 그 지도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를 투게더 100회답게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퀄리티 있는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투게더 100회를 준비하면 제일 생각한 게 근원으로 돌아가자였었어요. 계율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율에 대한 명확한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승가라고 하는 내부에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계와율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향후 101회 또는 150회, 200회를 바르게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모든 방송이나 언론들이 요새는 흥미 위주로 가죠. 재미 위주로 가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지냐면 선이 무너진 것 같아요. 계율은 항상 선인 것 같아요. 딱 지켜야 되는 중앙선과 같기도 하고 나무의 뿌리기와도 같은데 이게 흐트러지거나 뿌리가 뽑히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 같이 승려들이, 출가자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모르고 재가자분들도 어디까지 본인들이 지키며 수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두 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계와 율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섭외한 건 정말 확실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뭐 짓궂은 질문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율인데 현대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다 똑같죠.
2: 그렇죠.
1: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한 미국의 인물이 만들었고 그냥 뭐 전자기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진짜 뿌리 깊게 침투하게 됐고 우리의 신구의 삼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은 나아가 인공지능까지도 생겨나고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 다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출가자라고 해서 그곳에서 떨어져 있다라고는 표현하기 힘들죠. 스님들도 스마트폰을 쓰시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지금은 공부하실 때 전자칠판이나 다양한 것들을 쓰시는데 그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계율은 어떤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지 아마 각각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스님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게 정현 스님 먼저 한번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긴 한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율사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휴대폰에 대해서 천마라고 불러요. 아, 이게 뭐냐면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천마가 마구니 하늘의 마구니가 수행자들의 수행을
1: 천마죠.
0: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1: 아, 그렇게 볼수 있겠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 재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행하는 우리들의 에게서는 저도 그 과정을 사실은 거쳐왔습니다. 제가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찾다가 아, 나는 이거 저기 뭐지? 필요하니까 검색해야 돼. 이러다 보면 이게 가지에 가지를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막 시간이 후딱 가잖아요.
1: 반대가 있어요.
0: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대만에서 그 보름마다 거기 이제 비구니계 포사라고 범방경 포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럼 하기 전에 매일 뭘 해야 되냐면 매번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항상 참여하는 항목 중에 이제 관청기학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본다든지, 관청기학계. 실제로 음악을 듣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불교적인 수행에 직접적인 재료가 아닌 걸 봤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슨 드라마, 이렇게 알고리즘이 또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럼 늘 그거를 제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참회 조항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율장의 조목, 계목은 진짜 내 번뇌를 드러내는 거구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음식 조항에 이제 걸리잖아요. 저는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선 되겠나 이래가지고 또 많이 노력해서 한동안 그거를 이제 참회를 안 하게 애를 썼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출가해서 이제 기초교육 과정에 있을 동안에는 좀 이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애들 왜 그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 하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그런 것을 잘 조절할 수 있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바깥에 어차피 그런 환경에서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이 출가를 하니까 좀 일정 기간은, 우리 예전에는 왜 출가하면 막 가족도 못 만나고 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 결국은 뭐냐면 너무나 그 과거의 삶하고 익숙한 것들을 맞아요. 좀 떨어뜨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승가도 그런 측면에서 좀 휴대폰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 초기 그 교육 과정에서는. 그리고 뭐 부족히 받고 나면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한데 역시 율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중심에 두고 살면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나의 이 쓰임 자체도 내가 지금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스님도 느끼셨고 그렇죠. 저도 느끼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귀한 시간들이 거예요. 스님들에겐 저는 무엇이 가장 귀하냐? 저는 시간이 제일 귀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번뇌를 좀 많이 번뇌를 아예 그냥 해결하고 정말 그 대자재 대자유의 삶을 이 생에서 누려보고 죽어야 되잖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정말 계목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금 참회하고 돌아보는 그런 어떤 방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2: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스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정반대인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2: 저 같은 경우에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일단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비구라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무리 휴대폰이든 요즘 많이 쓰는 컴퓨터든 갈 때까지 가바랍니다 저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억제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 시간을 결국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 교육기간 동안 만약에 이제 법장 스님께 배우면서 뭐 통제를 받았거나 억압을 받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1: 억압을 받은 겁니다.
2: 유런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수행의 지침서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본인이 정말 쓸 만큼 써봐라. 흔히 얘기하는 검색을 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고 나면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사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 많더라고요. 오히려 억압을 시키거나 이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 유로는 역시 통제하는 기관이다.
3: 딱딱함을 갖게.
2: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다 보면 스스로 지금 오히려 이제 법장 스님께서 기본 교육기관에서 교육했던 스님들이 강원을 거치고 이제 유론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오히려 더 열심히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본인이 또 찾아보고 싶은 건 또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믿는 거는 출가했던 마음은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 스님이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했고 그리고 4년의 기본 교육기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스님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정식 비구가 되어서 유런에 와서 지내면서 아 나는 어떤 출가 수행자가 되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출가했던 마음은 그 스님만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AI 시대가 되더라도 스님의 그 마음은 다들 간직하고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풀어주면서 지금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스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스님 말씀에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1, 2학년들은 통제를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바깥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항상 제자들

0: 들한테도 말했던 게 출가하는 순간부터 등이라고 하는 곳에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걸린다. 너를 계속 당길 거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강력한 고무줄이 너를 당길 거다. 이 당기는 게 바로 속가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 인연의 끈에 스스로의 몸을 맡기면 뒤로 핑 하고 날아가죠. 출가자가 한 걸음 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 인욕이라고 하는 거 또는 금욕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습관 또는 인연이 땡겨주면 한없이 땡겨져 날아가는 것들을 수없이 받고 그래서 1, 2학년 때는 통제를 하다가 그러다 이제 풀어줄 때 되면 저는 직접 컴퓨터를 다 사줬어요. 다 사주고 뭐 인터넷도 각 방에 다 설치를 해주고 제 방에도 없던 에어컨까지 달아주면서 학인들의 편의를 좀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런회 갔을 때 또 스님이랑 워낙 가까운 사이였다 보니까 학인들을 그렇게 잘 또 대해주시고 학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문물이라고 하죠. 그런 스마트 기기들에 가까워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또 스님께도 말씀드렸던 이유도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봤었어요. 복령사에 출가해서 오면은 그 타블렛을 사줘서 수업이나 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네, 네. 노트북일 수도 있는데 왜 타블렛 PC일까라는 고민들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법과 포교를 해야 되는 그 법륜을 굴려야 되는 하나의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지게 해주는 그 모습이 두 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또 계율에 대한 생각 그런 것과 너무 맞아서 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너무 참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1: 저희 또 한 가지 더 보태드리자면 네. 그 이제 출가하신 우리 출가한 스님들 중에 그런 기계가 익숙한 세대도 있지만 예, 요즘 전체적으로 출가 연령이 조금 늦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과정에서는 지금 매주 그 컴퓨터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2: 그거 좋은 거 같네요. 네.
1: 그리고 뭐 요즘 트렌드의 어떤 그러니까 학인 스님들이 저희는 연구 발표를 하거든요. 매 철마다 예. 학년별로. 근데 PPT 만든 거 보면 너무 잘 만드는
0: 제가
1: 거예요.
0: 제가 이번에 우승하신 스님 거를 봤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너무 잘
1: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네.
0: 요새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AI, 휴머노이드인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AI라고 하다가 피지컬 AI. 지금은 발전해서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가 되는 순간부터 인간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이번에 2026년 연등회에도 갑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저는 좀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스님이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놨던 게 제 주변에 계신 이제 중국에 계신 학자분들 일본 스님들이나 막 연락이 오셔서 스님이란 칭호를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뜨거운 시간을 벌이기도 했어서 뭐 두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그걸 말하진 않을 겁니다. 이 AI와 불성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한번 좀 들어 아마 두 분들도 고민은 하셨었을 거예요. 학인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할 거고 제가자분들도 하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이라고 표현하기도 뭐예요. 그 기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짜 가장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좀 청해 보려고 합니다.
3: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태학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불성이 있다고 그러고 먼지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휴머노이드에게 불성이 없다? 이러면 교리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사실은 좀 바라봅니다.
0: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
3: 로봇에 대한 불성이 있냐 없냐 뭐 깨달음을 얻냐 못 얻냐 이거는 아직까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이제 선은 긋습니다. 로봇에 대한 불성은 천태학에서 있다 하니 그거는 나도 인정은 하겠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승가 구성원으로서의 로봇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는 것들은 나는 못 받아들일 것 같다.
0: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성과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3: 불성과 출가와 깨달음은 이게 서로 다 다른 항목으로 나는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결국에 승가고성원은 비구비구니 그리고 그 비구비구니는 사람 중심이고 그 중심에 출가했던 비구비구니 승가고성원을 이루고 있는 스님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장 스님 질문하셨던 대답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긴가민가 하면서
0: 대답은 없죠. 뭐냐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 뭐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투게더기 때문에 계율적으로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센 말만 아니면 돼. 자 우리 스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님도 생각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저도
0: 저랑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1: 네. 써보면 써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AR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언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계잖아요. 기술적인 그건데 유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0: 그래서 저는 뭐 AI가 스님 말씀처럼 AI가 불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것이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냥 주변에만 미치던 악업들이 굉장히 파장력을
1: 맞습니다.
0: 가지고 미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염려피 그냥 했던 선업들이 지금은 또 굉장히 더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앞으로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느냐 아이들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인간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이 AI 시대에 AI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게 정답이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자연을 더 많이 접하게 하고 또더 많은 책을 읽어서 사유를 하게 만들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 성숙한 세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을 넘어 그들이 지혜를 가질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던 사문유관에서 고민하셨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일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중생과 함께하는 그 자비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도달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혁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 두 분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유런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많은 출가자들, 재가자들의 의식도 바뀌어가는 시기에 과연 이러한 그 예전, 2600년 전부터 단한 번도 바뀌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승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학설적으로는 율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클 텐데, 앞으로 두 분이 유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수행을 하시고 어떻게 유를 알려주실 건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유를 앞으로 스님들이 저희는 비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구 스님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스님네들이 꼭 유를 배워서 나중에 중단에 나가게 되면 그 다양한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 때꼭 율장을 활용해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율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뀐 것 흐름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분란이 생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원칙은 율장에 두고 해라. 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율장을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부처님이 자비하다라는 걸 저는 율장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관세음보살님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자비하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율장 속에 부처님은 자비하세요. 그 수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는 육군 비구, 육군 비구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승가에 도움이 안 되니, 승가를 나가라. 라고 하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처님이, 아, 자비하시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스님들도 이왕이면 율장을 통해서 부처님의 와닿는 자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말고 와닿는 자비를 스님네들 익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강원에 있는 기본 교육기관에서도 이 스님들의 기본 소양을 위해서 전 율장이 꼭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가에 가장 이제 주춧돌이 되는 이게 저는 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춧돌이 흔들리지 않게끔 아는 스님

0: 분들과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를 좀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많이 발전이 됐으면 하고요.
2: 분명 그럴 겁니다. 스님. 스님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3: 네, 저도 스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율장을 이제 25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 뭐 낡은 걸 저는 이제 율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율장이야말로 너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신 부처님의 설명이구나. 율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거야말로 현대시대에 우리 승가에는 더더욱 필요하다. 우리 어른 스님들 사시던 세대는요. 너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수행하기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어른 스님들께서는 굳이 개월 안 배우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승가 안에 들어오면 승가의 삶 자체가 이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단 말이죠.
2: 사는 자체가 네. 그 모습이었으니까.
3: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 승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2: 너무 많이 개방돼 네. 있고.
3: 예전에는 출입금지라고 팻말만 붙여두면 신도들이 아무도 그리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공간이 사찰에 곳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유튜브를 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시대를 살고 이 시대를 출가한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죠. 이제는 어른 스님들의 말씀도 잘 안 먹혀.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도 그래. 이럴 때는 뭐가 기준이 되냐고요.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승가에 남겨주신 율장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율을 자꾸만 계목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아주 그것이 그 문헌이 가진 그 대단한 가치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적어도 출가자들은 율장을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율원에 오는 사람만 율을 공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종단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기초교육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율장 자체를 기초교육 과정에 있는 삼위삼이나 십차들이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죠. 없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 계율학이란 게 있잖아요. 율장 자체의 조문은 아니더라도 계율이 가진 어떤 계율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강원 과정에 그것이 저는 4년 내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도 그럼 완전히 공감.
3: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4년 내내 아니잖아요. 선택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4년 내내 그것이 있어서 이 출가자들이 승가의 마인드를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비로운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어떤 수행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정말로 수행을 이제 시간 낭비 없이 빨리 이 생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율장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말씀하셨듯이 변용도 나오고 현대적 적용도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도처에 항상 행복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알아 그것을 잘 실천할 때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항상 행복한 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일일시호일은 그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계와 율에 그리고 그 율장에 의해 스님들이 출가 생활하는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정말 이렇게 두 분 스님과 같이 많은 스님들이 계와 율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승가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수행하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함께 화합할 때 불교의 승가가 있는 것이고 승가 속에서 다시 모두가 화합 대중으로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투게더도 오늘을 기점으로 더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세상의 일 그리고 그 일을 계율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계속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100회 특집 두 분 덕분에 더 빛날 수 있었고 한층 더 투게더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수행과 정진에 다시금 응원의 합장에 인사드리며 오늘 같이 투게더 100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

이야기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0: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

10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재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

0: 3,000호에 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세 가지 말년에 있었던 고난 중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석가족의 멸망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업난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업난면은 결정된 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미 인과가 익어서 결정성이 확보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가다국 같은 경우는 빈비사라왕과 위제의 부인의 아들이 아사세예요. 그리고 이 아사세가 정변을 일으켜서 빈비사라왕을 죽이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늦게,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는 요 사건이 요 정변과 관련된, 마가다의 정변과 관련된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바달사 사건은 그 정변에 있는 거고, 석가족의 멸망은 그거보다 조금 뒤에 한몇년 차이는 안 났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부처님, 이때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8년 전이라고 나오니까, 80세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80세 설을 그냥 수용해 버리면 72세 때 사건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두 사건 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요게 아마 한 2, 3년 뒤쯤 뭐 벌어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이 이제 열반하고, 이거는 뭐 불교 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변동이라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때요 정변하고 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건이 사실은 다 국가의 정변들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파사이광이고, 코사라국의 왕은 파사이광이고, 그 다음에 부인은 마하남의 선녀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사이광의 어떻게 보면, 파사이광은 그렇게까지 불교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석가족하고 붙어 있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듯이, 그래서 석가족의 부인을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결혼 동맹 같은 걸 하는 상황이었고, 마하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그 당시에 왕이었었어요. 그 당시 명칭으로는 라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족장,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은 아니고, 이렇게 좀 내각제의 수장, 화백제도의 대표, 뭐 이런 식의 느낌.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인도가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들이 막 발전하면서 조금 이렇게 발전된 데는 강력한 왕권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변방 쪽 같은 경우는 신라의 화백제도 같이 약간 내각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수상 비슷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이 라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도나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우리 개국 시조들께서 다 아래서 지금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도 1호부터 500년 뒤에 우리 시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니까 얘네나 하니까, 이런 식의 역사가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쪽 외에는 이게 없어. 역사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만 년 역사 말들은 계속해도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파다 보면 무슨 이런 뭐 옛날 토기 같은 거뭐 이런 거 나오, 그런 거를 문명이라고 다 쳐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인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많다니까. 그게 강화화순 고인돌 유적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굵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약간 구분해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사이광이 석가족의 결혼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공주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선녀를 보내서
종목법이에요.

그건 천민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만 왕이 직권으로 신분을 세탁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왕도 신분을 세탁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특징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아시아만 유일하게 왕은 직권으로 신분 세탁이 돼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왕비도 될수 있는 거야. 신분 세탁을 해주니까. 그런데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장희빈은 그냥 영원한 무술이야. 왕이 아무리 좋아해도 방법이 없어. 그러면 걔 자식은 어떻게 왕이 될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자동 탈락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되게 재밌어. 그래서 얘는 이제 신분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는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변하는 게 내가 봐도, 야망이 있으면, 안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히 사시던가, 야망이 있으면 정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족 국가에 가서, 그 석가족 국가는 네팔의 티라우라 코트입니다. 여기 가서 모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변에 성공한 뒤에는 석가족을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고, 오늘날에 네팔을 인도를 가면 인도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네팔 쪽을 들려야 돼요. 그게 이 티라우라 코트보다 룸비니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룸비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룸비니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룸비니는 확실해요. 왜? 아쇼카 석주가 있으니까. 아쇼카 석주 때문에 룸비니는 변증된 게 확실해. 그래서 여기가 원석가족의 나라고, 여기는 이주된, 인도의 피프리하와는 이주된 지역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이주했는지. 네팔에 룸비니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석가족의 왕국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추정되는 곳. 그래서 여기 이제 티라우라 코트라고 하는 데고, 그래서 여기 가면 보통 이제 동쪽 문을 많이 봐요. 거기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곳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렇게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인도의 피프리하와라고 하는 데고요. 절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탑.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8개의 탑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가족의 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콜리족. 콜리족은 누구냐면, 부처님 어머니 계열. 어머니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 랑그람 탑, 아니, 저, 뭐야. 별로 안 멀어. 랑그람 탑인데 별로 안 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쪽 탑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언덕같이만 돼 있어서 크게 뭐볼게 없어서 요즘은 잘안 가는데, 그래서 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가족이 살아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전멸당했으면, 탑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비우리 왕이 전멸시켰다라고 하는데, 살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이 있는 걸로 봐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후반기 쪽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옮겨온 지역, 일 거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탑 앞에 보면 재밌는 게더 높았는데 가라앉은 게 아니고 저건 저런 식의 낮은 탑이에요. 이게 이제 절 유적이고 이 앞에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 구역 안에 연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마하나미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짜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네팔의 석가족 도성 수도 가비라. 그 다음에 인도의 석가족 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티라우라 코트라고 하고, 여기를 피프리하와라고 하는데, 뭐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도 쪽 갑이라, 그 다음에 네팔 쪽 갑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 왕이 석가족 사람들에게, 석가족 애들에게 모욕을 당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대국의 왕자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공회당 만드는 데에서 그 메인 자리에 한번 앉았는데, 천한 놈이 자리를 더럽혔다. 그건 인도적 사고예요.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흑자이라는 게 있어요. 짜이짠이 있는데, 짜이는 영국 문화가 들어온 홍차 문화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뭐 달달하고 맛있어. 그러니까 홍차를 인도 사람들이 먹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그건 차 무역과 관련해서 실론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그잔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요. 그냥 질그릇인데 그냥 이렇게 생긴 흙이에요.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흙으로 초벌구이만 해. 그래서 그 흙을 먹고 흙에다가 그 짜이를 마시고 지금 깬다고. 그릇도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흙짜이를 저 짜이짠에, 흙으로 된저 짜이짠에다가 먹으면 약간 흙냄새까지 들어와.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유약을 안 바르기 때문에 바닥에다 던져버리거든. 그냥 뭐 마시고 깨거든. 그러면 그냥 밟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약을, 왜 인도는 유약을 쓰지 않았느냐가, 유약을 써서 씻어서 먹으면, 씻어서 재활용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다 그렇게 재활용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위 카스트의 사람, 신분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쌍놈이 먹던 거를 양반이 먹으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해요. 오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제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 양반하고 쌍놈은 신분제긴 신분제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태생적 계급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고, 양반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거고, 얘네는 어떻게 보면 인도의 카스제도라고 하는 것은 흑인 백인 같은 거에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하위 카스트가 쓴 거를 내가 만지기만 해도 오염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은, 불가촉 천민은 하층민 중에서도 최하층민이야. 하층민들도 지들끼리 급을 나눠요. 그래서 차별을 하거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발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도록 돼 있어. 방울을 달고 다니도록 돼 있어. 마치 우리가 그 목욕탕 그 열쇠 이렇게 걸고 다니듯이, 그렇게. 그러면 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네 피해라고 하는 거야. 잘못하면 나랑 마주친다. 마주치는 게뭔 문제인가요? 보는 것도 오염이야. 보는 것도 오염이야. 그래서 바라문은, 요 불가촉 천민하고 스치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교차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 내가 오염됐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도 오염이라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철저한 신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뭐이 사람이 먹던 거저 사람이 좀 씻어서 먹는 뭐 관계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약간 달라. 개념이 약간 달라. 그래서 요런 식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석가족 애들이 비율이 비둘었다가 대국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잔인한 행동을 할수 있는 게 이런 문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를 우유로 씻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부정한 거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야, 짧은 시간에 다시 만들, 에이, 저, 씨. 그래서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소금을 뿌리거나, 팥을 뿌리거나 해가지고 뭘 하게 한다는 뜻이거든. 우유로 씻은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소똥으로 씻을 수도 있어요. 소똥, 황토, 우유, 뭐, 이런 게 그렇게 부정한 걸 씻어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왜 저들은 그렇게까지 반응했느냐? 그런데 비유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충격이 있는 거야. 그 모욕당한 것도,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놈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왕이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큰 겁니다. 저게 알려지면,
알려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경쟁자가 누군가 그걸 판에서 불겠지. 그런데 내가 야심 있는 사람이면 이제 숨소리 안 내고 그냥 살면 돼. 그냥 낮게 살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야심이 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외출하셨을 때 정변을 일으킨 거고. 왕자의 난이죠. 왕자의 난. 똑같아요. 아까 그 아사세 왕도 그렇고 다 왕자의 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정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는 결국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석가족의 나라를 쳐들어왔고. 그냥 원한 문제고.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석가족의 성이 있으면 이거 진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났지. 그리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국 입장에서는 코살라후가고 잘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이라국은 잘하면 코살라후가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냐? 그 전력이 아닙니다. 그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쳐들어올 때 이미 소문은 났고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문이 안 나겠어. 그래서 소문이 났고 그때 부처님께서 요 앞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부처님도 그 말씀을 들으셨겠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몸으로 막겠다라고 해서 막는 거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나무가 있는데 말라 죽은 나무 밑에 앉아 계신데 군대가 진군하는데 그러니까 저 앞에 수행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척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풍습에 의하면 진군할 때 수행자를 보는 것은 불길하대. 불길하대.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불길한 게 된 거야. 일반적으로는 길한 건데 그 상황에서는 불길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패전, 우리 힘 빠져서 패전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를 만나게 되면 길을 돌린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대.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라고 하니까 부처님인데요. 그때 부처님은 이미 만년이고 충분히 이렇게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우리가 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 이 비우리하고의 부처님과의 혈통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사촌 동생이 마하남이에요. 마하남의 서녀의 자식이 비우리예요. 그러니까 사촌 할아버지지. 어떻게 보면 사촌 할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혈연적으로 먼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망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존이시여 나뭇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있는 나무들도 많은데 왜 다 말라 죽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늘 밑에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마른 나무 밑에 있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친족을 죽이지 마라. 내가 아무리 출가했어도 어떻게 보면 내 혈연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당신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비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물러나. 나무가 있고 물러나. 부처님 백을 해. 그리고 부처님은 저게 당신한테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왕이 됐다면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저거는 보복전쟁이기 때문에 엄청 잔인하게 지금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우리가 한번 들어갔다가 비우리가 이게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는 딱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동조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는 이건 또 못 참지 또 이렇게 또 승질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당한 거 저거는 한 따까리 또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옵니다. 다시 올 때 부처님이 뭐라고
또 하시냐면 그 자리에 또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리가 또 군대를 돌려요. 그때라도 돌렸으면 서로 좋았을 건데, 또 군대가 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건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건년이 그 당시에 시종을 하고 있었는가 봐. 같이 이렇게 그룹에 있었는가 봐. 내가 신통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신통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교차되도록 한번, 빗나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록 때문에 목건년이 열반이 요 사건에 뒤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목건년이 등장을 하잖아. 등장을 안 하면 목건년, 사리불 목건년이 더 빨리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나와. 그러니까 대화 대상으로 나오니까 아, 저 때는 살아 계셨구나.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는 뒤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결정된 업은 면할 수가 없다. 정업난면이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진짜 부처님한테 이게 마음의 무게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저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가 아니었어.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책임자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바람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똥볼을 찬 거거든. 예, 당신이 왕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이 뭐 그냥 뭐 그렇게 또 한번 해서 해볼까? 근데 야, 그게 제정신인가 싶은 행동을 한 거야. 중국에서 뭐 당나라에서 신라에다가 공주를 보내면 우리가 너네 공주를 보내면 결혼을 해서 우리가 후사로 잘 해볼게 이랬더니 공주는 됐고 첩딸 보내겠습니다. 야, 그거 진짜 미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었다고. 분명히 이거는. 이건 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저게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사건이고 그래서 당신이 최대한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세 번째는 안 나가셨어요. 부처님의 특징이 세 번째가 되면 상황이 바뀌어요. 언제나. 그래서 세 번째 안 나가셨고 얘가 진군해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뭐 항전의 의지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 이게 전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뭐 어떻게 된것 같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 진을 쫙 쳐버리니까 그때 마하남이 왕궁에서 나왔대. 마하남이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할아버지기도 하고 나왔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 보여줬던 그 연못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연못이 있잖아. 내가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올 거잖아. 연못에 들어가서 나올 동안만 도망가는 사람을 살려줬으면 좋겠어. 그 시간에 실시간만 살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직감한 거예요. 이미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가서 나올 시간만 사람들을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비유리가 오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뭐 끽끽해야 3분이겠지. 해녀나 돼야 한 5분 하겠다. 그 5분 동안 가봐야 얼마나 사람이 뛰어가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도망가겠어. 오케이. 그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자기 외할아버지인데 그 정도 못 들어주겠어.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숭고한 얘기거든. 마하남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상투를 풀어서 그 상투 머리카락으로 물풀에다가 묶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 떠올라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닌가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임금들은 임금이 도망가기 바쁘고 여기는 나

나름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저는 그레다는 뭐라고 썼었냐면 아마 가비라국이 무너졌어도 마하남은 살았을 확률이 크다. 왜? 내 외할아버지죠, 너. 그러니까 거기까지 죽일 필요는 없어. 나한테도 굉장한 부담이거든. 외할아버지를 죽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살려주고 그 주변만 싹 도려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마하남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몇 명이나 살리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고 저기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빠져나간 사람이 나중에 모여서 살게 된 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통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여기서 살아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쟁 때 사람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서울에서 살아. 그 도시가 이동해 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도시가 완전히 이동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늘상 딱 한 경우가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게 모든 것을 파괴했을 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몽고에 의해서, 징기스칸에 의해서 호라즘 제국, 그때 군대가 40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호라즘 제국이 징기스칸한테 까불락거리다가 한방에 가서 결국 그때 호라즘이 쫙 치고 올라갈 때요. 쫙 치고 올라갈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 그러다가 징기스칸한테 네가 뭔데 이놈 이랬다가 징기스칸한테 이렇게 탁 맞고 죽었는데 징기스칸이 뚜껑이 얼마나 열렸으면 그 도시에 지금까지도 사람이 안 살아. 그 수도에.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이고 다 파괴하고 그 쉽게 말해서 왕궁 유적 이런 데는 무너뜨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연못을 파요. 사람 못 살게, 물고이게. 그렇게 철저히 파괴를 해버리면 기본 인프라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도시는 폐허가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이동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재건하는 게 비용적으로 유리하냐? 아니면 옮겨가는 게 유리하냐에 대한 판단이거든? 사실 사람 많이 죽은 데는 좀 무섭기도 하지. 근데 왜 그 도시를 안 떠나냐면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물류 수송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쉽게 안 움직이는데 그런 호라즘의 사례처럼 너무 잔인하게 해서 싹 파괴를 시켜버리면 다시는 지금까지도 거기 사람 안 삽니다. 지금까지도 안 삽니다. 그렇게 가. 그래서 제국의 수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너무 큰 피해를 봐서 결국 옮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연못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기록에서 보면 기록을 보면 저렇게 마하남의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책임지는 자세. 난 마하남이 잘했다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책임지는 자세 덕분에 석가족 사람들이 살아서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그게 이제 이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탑이 있죠. 그래서 이동한 사람들이 나중에 석가족의 부처님의 탑을 만들었겠다라고 하면 아우가 딱 맞아.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서 연못은 여기에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연못이 존재했다면 있었겠죠. 기록상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뭐 예전에 연못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관람용이 아니고 농업용 저수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시설들이거든.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있어야지. 연못은 이쪽에 있어야지. 네팔 쪽에 있어야지. 저쪽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가이드들이 이쪽 지역에 가면 연못이 있고 이쪽에는 연못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쪽에는 연못이 없고 이쪽에는 있으니까 이쪽 연못을 보고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사실은 낚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남이 죽은 데는 여기고 마하남은 여기를 밟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하남은 여기를 밟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마하남이 말년에 저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하남이 그래도 나중에 잘 살려고는 했어. 저거는 너무 큰 정책적 판단 착오였는데 잘 살려고는 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